때 순간이 있죠. 이럴 때 말투 하나만 딱 바꿔도 다툼이 순식간에 코미디가 됩니다. 익숙한 대화 패턴을 살짝 뒤트는 순간 우리 뇌는 방어 기제를 해제하게 되고요. 감정적 충돌이 확 줄어드는 원리. 이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말투의 프레이밍 효과라고 한다고 하죠.

부부끼리 싸울 때 왜 그랬어 대신에 어미 끝을 왜 그랬어요 이라고 바꾸면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사춘기 자녀를 혼낼 때는 최대한 감정을 뺀 군대 조교 톤으로 양말 수거 실시 뭐 이런 말투가 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투와 어조는 마음의 모양을 그대로 담아낸다고 하니까 날카로운 각을 조금만 둥글게 깎아보기로 하죠. 대화의 온도가 한결 부드러워질 겁니다.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입주 1411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책책!

0: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 잭. 저 곡으로요. 김현철의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래? 네, 왜 그래 띄워드렸습니다. 심리학과 행동과학에서 얘기하는 말투의 프레이밍 효과라는 게 이런 거죠. 평소에 자주 쓰는 익숙한 대화 패턴을 살짝만 바꿔도 순간 이 뇌가 이게 뭐지? 하고 낯설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부딪힐 확률이 확 줄어든다라는 건데, 서운함이나 짜증나는 걸 표현할 때는 어미에 용을 써서 좀 애교스럽게 한다던가, 뭐 사춘기 자녀에게 잔소리할 때 감정을 싹 빼고 이게 무슨 쓰레기 이러지 마시고 나 들어가고 딱 보시고 방이 좀 지저분한다. 자, 기상 일어나서 방을 치운다. 실시 뭐 약간 이렇게 해본다든지. 그냥 일단 피식 웃으면서 좀 그 순간의 압력이 좀 낮아진다라는 건데, 싸움을 멈추게 하는 나만의 특이한 말투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약간 그런 룰을 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약간 말이 좀 험하게 나올 것 같고 좀 이렇게 감정이 상하게 나올 것 같으면 서로 존댓말을 하자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집은 사극 톤으로 싸운다 이런 분들도 뭐 있을 순 있죠. 누가 야식 시키는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어플을 열었는가, 누가 바삭거렸는가, 약간 이럴 수도 있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다가 서울말 쓰면 바로 타협된다 라든지 정말 계속 이럴 거예요? 정말 내 화를 어디까지 올릴 거예요? 직장 맥신저에서는 기상캐스터 톤으로 사무실 분위기를 중계한다 등등, 순식간에 공기를 바꿔주는 그런 특별한 말투 존재할 수 있는 거겠죠? 지범님께서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약간 네, 요즘 그 손우용 선생님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약간 압력을 빼낸다라는 게 가장 큰 저 이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노하우나 그런 거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은 좀 보내주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합니다. 어제 제 생일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축하 멘트도 많이 보내주시고, 특히 어제 먹을 걸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집에 가서 과자 한참 뜯어보고, 우리 PD님이 또 우리 조 PD가 케이크도 해주셔가지고 케이크도 나눠 먹고 아주 풍성하고 살찌는 하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2시간 함께 할 거고요. 오늘 2부 험한 거 좀 길게 올 겁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뿅!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관절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로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4: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3: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4: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참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안녕하세요
8: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8: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7: 완전 좋아요
8: 연두링
7: 잘 부탁드립니다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르노
12: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레노.
1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아이 신나. 아따 신나. 케이티 툰스톨의 Suddenly I See, 카트리나 and the Waves의 Walking on Sunshine이었습니다. 야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야호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다.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매일 빛나추님. 예전에 동대문 시장에서 가게 사장님들끼리 싸움이 크게 붙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싸우시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아이고 요 놈의 예쁜 주둥이여 이러면서 얼굴을 막 쓰다듬더니 뽀뽀를 하셔가지고 구경하시던 분들이 다 넘어지셨던 일이 있었네요. 아이고 그냥 아우 그냥 이 요놈이 예쁜 주둥이 그러고 잡아가지고 억지로 데리고 와가지고 보내다 막 뽀뽀하고 그런 거야. 근데 이거는 그 사장님이 되게 현명하신 거죠. 아유 진짜 내가 너랑 이러고 싸우고 있다 내가 아우 내가 진짜 뭐 내일 당장 안 볼 것도 아니고 아우 이 놈이 예쁜 주둥이여 그만하자 약간 이런 거잖아요. 현명하시다. 5464님, 저는 일단 내 의견은 가로 닫고 알았다라고 하고 말을 잠깐 중단해요. 그럼 좀 가라앉아서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게 약간 이런 이 회피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랑 싸울 때 이런 게 통해요. 예, 근데 약간 지금 당장 얘기해서 풀어야 되고 지금 당장 합의를 봐야 되는 성격들 있잖아요. 어디 가? 돌아와 일로! 막 약간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요 행동이 더 화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제가 딱 이래요. 일단 네 의견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럼 우리 잠깐 쿨다운하면서 시간을 갖고 생각을 좀 해보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문제였던 건지.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쿨다운 되고 나면 그 사이에 생각을 하고 좀 이성을 찾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가냐고 일로 오라고 당장 지금 얘기하라고 지금 막.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당장 눈앞에서 막 폭발하고 막 이러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래도 뒤끝이 없잖아 라고. 뒤끝이 있을 필요가 없죠. 면전에다 상처 다 줬으니까. 그죠? 저도 약간 일단 말을 좀 중단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입니다. 뱃살이 뚠뚠님, 부모님의 최후의 일갈은 나중에 꼭 네 같은 자식 한번 낳아서 키워봐라. 너는 너 닮은 딸 한번 낳아봐. 약간 일말의 귀여운 저주 같은 느낌. 네. 너는 너랑 똑 닮은 아들 한번 낳아봐. 허황우님, 알디 출첵료 저인 성까지 붙여서 이름을 불러요. 김준환! 이러면 남편이 깨갱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톤을 어떻게 바꾸냐면 김준환! 이러면 이제 남편이 좀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딱 보고 그 남편분이 뭘 잘못했어. 또 양말을 벗어서 식탁 코너 위에다 얹어놓은 거야. 그러면은 김준환! 이럴 게 아니라 준환 씨 약간 이렇게 콧소리 좀 섞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준환 씨 우리 김 씨 집안에 셋째로 태어나서 막내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만 받고 자라온 준환 씨 또 식탁 위에 양말을 벗어놨네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5650님. 저도 방송에서 부부들이 서로 존댓말 쓰면 덜 싸운다는 말에 남편에게 존대했더니 싸우자는 거냐고 더 기분 나쁘다고. 존대를 하건 안 하건 서로에 대한 애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보, 저도 이제 하나 둘 셋 숫자 안 세도록 할게요. 하나만 셀게요. 아, 이 5650님은 그건 거지. 뭐 이거 안 해? 하나, 둘, 셋, 약간 좀 이런 거죠. 여보, 이거 좀 치워주면 안 돼요? 그때 남편이 와서 갑자기 안 하던 존댓말을 해. 뭐 싸우자는 거야? 그죠? 약간 이런 거죠. 창식님, 긍정의 단어에 긍정의 단어를 쓰면 절대 긍정이며 부정의 의미는 표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내보자 했더니 옆에서 그럽디다. 아유, 참도 잘도 그러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타이어에 구멍난 것처럼 피식 하고 새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옆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되는데 진짜 바람 새듯이 이렇게 샥 새 나와요. 아이고 참도 네가 그러겄다. 응? 개벌은 남주지. 약간 이런 내기 있잖아요. 긍정의 단어에 긍정의 단어를 쓰면 절대 긍정이며 부정의 의미는 표현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긍정의 단어에 긍정의 단어를 쓰면 뭐 압도적 감사 뭐 이런 건가? 뭐죠? 긍정의 단어에 긍정의 단어를 써서 절대 부정의 의미에 도달할 수 없는 표현. 이거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뭐지? 자,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군요. 에드 시런의 Perfect 그리고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듣고 올게요.

듣고 오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좀 풀어주는 스킬을 갖고 있거나 혹은 그때 당시 상황에 약간 압력을 좀 이렇게 싹 빼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노하우 방법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세요. 뭐 얘기 좀 나눠볼까요?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사이트에 막 이렇게 좀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근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제가 AI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AI도 즉각적인 감정 조절,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말하지 않고 행동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잠시 멈추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약간 이것도 AI도 약간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 메이커들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좀 저랑 잘 맞는 AI군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가끔은 말 한마디보다 한마디의 행동으로 네, 상대방의 화를 풀어주는 경우. 그러니까 존댓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화를 안 돋구는 것도 중요하고 자리를 좀 피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조용히 있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마디의 행동으로 딱 하나의 행동으로 여자랑 남자랑 막 싸웠어. 정신없이 싸웠어. 근데 여자가 막 폭풍 문자를 보내는 거야. 막 계속 이러면서 뭐 미친 듯이 계속 보내는 거야. 이해하려고 해도 내가 하루 종일 몇번 연락 안 돼도 내가 뭐라 안 했잖아. 지금 시간을 봐. 네가 분명히 어제부터 10시쯤 헤어질 거라고 했으면서 10시 조금 넘는다고 해서 나는 11시 반쯤 헤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넌 그랬지. 넌 내가 너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너는 나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긴 하나? 뭐너 맨날 누구 만날 때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그때 봤잖아. 하루 종일 핸드폰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으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떡볶이 사가 말어. 장난해? 치즈 추가해서 와. 끝. 게임 끝. 남자가 사람을 잘 다루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떡볶이 사가 말어. 약간 이 한마디로 끝. 이런 거죠. 얼마나 현명해. 미리네님, 뭐뭐 했어요. 이런 애교도 적시해야겠죠. 울집 경상도 남편한테 그랬다며, 에? 와이카노! 머리 우째댔나? 이럴 때도 있어요. 여보, 식사하세요. 못마, 와이카노! 뭐 잘못 묻나? 놀라죠, 상대방이. 예. 3604님. 알디 저 깜짝 놀랐네요. 어제 대화하다가 신랑이랑 크게 다퉜거든요. 오, 아침에 기분 울적해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싶었는데 오늘 꿀팁 얻어갈게요. 꿀팁. 저희 대화가 꿀팁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이디어 얹어주고 계시니까요. 예. 슈가님 어디서 봤는데 화나면 양손으로 코피리를 불어보래요. 그럼 웃게 된다고. 그럼 저도 한번 해보게요. 코피리가 뭐예요? 뭐 이런 건가? 이런 건가? 지금 화면으로 여러분들 저희 보이는 라디오거든요. 그냥 이런 건가? 이렇게 코로 피리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혹시 화가 나면 가방에 들어있는 리코더 두 개를 꺼내서 코에다 꽂아서 리코더를 부세요. 약간 이런 건가? 아, 그럼 리코더가 지참품 갖고 다녀야 되잖아. 남편이 너무 나를 화나게 한 거야. 잠깐만 있어봐. 가방에서 리코더 두 개를 꺼내갖고 코에다 이렇게 꽂고 남편도 어이없어서 웃긴 하겠네요. 예. 승현맘님 저희 아들도 엄마가 성 붙여서 부르는 거 싫어해요. 승현아 이렇게 불러서 혼냈으면 좋겠대요. 제가 권승현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깜짝 놀란다고. 그거 있잖아요. 그저 청담동맘 이름이 뭐였지? 제이미 don't do that. 제이미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이미 don't do that. 이러다 갑자기 제이미 물건 제이미 권승현 나왜 이렇게 재밌지 오늘? 아막 이렇게 막 마음 놓고 혼낼 수 있어서 그런 건가? 페퍼스톤, 레디 겟 셋, 고, 스위스어로의 괜찮아, 떠나 듣고 오겠습니다.

자, 석풍님께서 와 알디 잔소리하는 거 연기할 때 숨도 안 쉬는 듯 귀에서 피 나겄네. 라디오 좀 저만치 떨어뜨려 놔야지 하셨습니다. 리얼했나요? 지밥님 오늘의 꿀팁 사운디에 떡볶이를 사가십시오 하셨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20대에는 싸우고 나서는 조용히 뭐 꽃이라든지 아니면 조용히 그녀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어떤 그런 뭐 예쁜 소소한 그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예쁜 머리끈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아무 말 없이 머리끈 사갖고 가가지고 그냥 손목에다 이렇게 걸어주면서 미안해. 약간 이렇게 해도 풀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런 거를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미안해 그러고 걸어주면 화딱지가 난다니까. 막 저 단점 밑에 있었던 악마가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떡볶이 사가세요. 그냥 조용히 부시럭부시럭 부엌에서 부시럭부시럭 떡볶이를 세팅을 해요. 그러면은 들린단 말이야. 부시럭부시럭 저 인간이 또 이 아유 또 저 인간이 또 하긴 내가 화가 나서 밥을 안 챙겨줬지. 또 뭘 또 사갖고 온 거야? 그걸 딱 봤는데 떡볶이가 심지어 오늘 생각해 보니까 앞에 떡볶이 차 오는 요일인 거야. 근데 그 떡볶이 집이 진짜 맛있었던 거지. 그럼 금방 풀린다니까. 쓱 가서 이제 말 한마디 하죠. 순대는? 그러면 뒤에서 이제 남자가 조용히 순대를 꺼내 놓습니다. 부속은? 다 섞어달라 그랬어. 잘했어. 집에 맥주 한 잔 있나? 야,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부드럽게 흘러가는 거죠. 아, 여기 달리는 유부녀님. 순대 추가하면 바로 용서. 이게 나오네요. 5650님 언젠가 남편과 크게 싸워서 1박 2일 정도 말 안 하고 그랬었는데 다음날 혼자 나가더니 빵을 한 가득 사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참나 이랬다가 빵봉지 부스럭거리면서 튀김빵도 사왔네 이러면서 사이좋게 먹었다는. 제가 이래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네. 자, 2부에 오늘 험한 것 좀 길게 갑니다. 길게 가는 것도 그렇고 보이는 라디오로 계속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 2부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띄워드리면서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6: 고향 등일시.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일보지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서로 합의한 20여 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예상 처리 법안으로는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이 거론됩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조위는 내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비례대표직 유지 등을 이유로 논란을 빚고 있는

0: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면서 그에 대한 국민의 여러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인 이른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시기 전후로 이 후보자의 주식 관련 자산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 증권 계좌 잔액은 해당 시기인 2024년 말 1,243만 원에서 지난해 말 1억 5,735만 원으로 12배 정도 늘었다며 이해 충돌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흡입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과 폐 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서울지역 성형외과와 피부과 25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색사법경찰국은 이들 병원에서 3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관계자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간밤에 대부분 지방의 밤 기온이 25도를 밑돌았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 내려졌던 열대야주의보도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낮 동안의 늦더위는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서 수도권 지역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이 30도, 서울과 전주, 부산과 제주 31도, 광주가 33도까지 예상되는데요. 반면 동해안은 25도 안팎에 덥지 않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오늘 하루 동안 맑고 자외선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동해안과 강원 산간, 제주도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도 최대 40mm까지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8: 루시드 폴의 고등어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나는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이 노래에선 고등어가 주인공입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감지도 못하는 눈으로 어물전에 누웠습니다. 어떤 가난한 가족의 저녁 밥상에 오르며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날 골라줘서 고맙다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오늘 반찬은 고등어 어떠세요? 오늘은 눈을 봐주세요.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윤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SBS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부석순 피처링 이영지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오셨습니다. 파이팅 해야죠. 자,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2부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건데 오늘 험한 거 좀 길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네, 요거까지만 하고 자,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군 고기 준비하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시즌 1호의 마지막 가맹점이죠. 31호점 소개해드립니다. 맛있고 건강하고 깨끗한 두부를 직접 만드는 별땡 두부 익산점입니다. 견과 두부, 올리브 두부, 칼슘 두부까지 색다르고 다양한 두부를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맛집이고요. 10,000원 이상 구매 시 칼슘 순두부 또는 미네랄 생두부를 서비스로 준다고 합니다. 미네랄 생두부가 아니라 미네랄 생두유죠. 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가맹점 다녀오시거나 이용하실 경우에 인증 문자 꼭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의 커피 쿠폰 많이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과 신청곡 인증 문자 모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험한 것 시작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경복 기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천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입구망을 기다리시면서 당 충전하신 여러분, 마음의 각오는 되셨는가 몰라. 공약 이행률 100%,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대창이 드디어 오늘 무려 1시간짜리 구망을 들고 왔습니다. 쏘리 질러! 9월 3일 방송의 날을 기념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핑계고요. 이때다 싶어서 공개하는 그대창의 빅뉴스. 아기새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소통의 달인 한땀 한땀 작곡하듯 선곡하는 우리의 키키 PD가 올가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참으로 서프라이즈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하여 오늘의 왜 이렇게 짧아? 오늘의 이 장면 대서사시 같은 입구망은 출산 휴가에 들어가기 전 아기새들에게 특별히 전하는 키키 PD의 깜짝 선물인 동시에 기쁨인지 아쉬움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신을 쏙 빼놓겠다는 대문자 F의 큰 그림인 것은 자자 작별 인사는 아직 이릅니다. 다음 주에도 키키 PD는 함께 할 거고요. 맘먹고 준비한 오늘의 구망 왕중왕 킹 오브 킹 레전드 오브 레전드 험한 곳 중에 가장 험한 곳들로만 쭉쭉 달려가 보겠습니다. 첫곡 렛츠고 자자의 버스 안에서로 시작합니다.

현숙님, 첫 곡부터 시동을 무릎보호대, 발목보호대 착용해봅니다. 이 정도면 첫 곡부터 시동이 아니라 풀악셀 아닌가요? 풀악셀? 에밀리맘님, 와우, 지금부터 달리면 몇 분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수연맘님, 꺄 달려보자고요. 자니자니 너무 좋잖아. 수연맘 엄마 좀 달려볼게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당춘자 잘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벌써 눈이 아픈데 자자의 버스 안에서 탑승하셨다면 코요태 순정 출발합니다.

까비맘님, 서울 가는 전철인데 서서 가는 김에 흥 좀 내볼까요 하셨습니다. 한 시간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6070님, 새싹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어머, 알렉스님 반갑습니다. 타방송 듣다가 소개로 놀러왔어요. 시원한 오늘 아침 분위기 아주 딱 너무 좋네요. 결석 안 하고 꼭꼭 놀러올게요. 알렉스님 화분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닌디? 그런 날이 아닌디? 노래 이어갑니다.

0: The beginning.
1: 2336님, 거기가 유명한 그 목동 나이트클럽 방송 끝나면 국밥을 먹어야 할 듯 하셨습니다. 왜 약간 파트너끼리 메이드 안 되고 친구들끼리 놀러 왔는데 좀 헛헛하면은 끝나고 나서 설렁탕에다 국밥 채워갖고 이제 2차를 이어가잖아요. 그렇게 쭉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끝나면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루머스의 스톰으로 이어갑니다.

프레시님, 아침 먹다 말고 무아지경으로 흔들고 있음. 점심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2부 윤경님, 아우 신나.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팔대리가 저절로 움직여요. 근데 가사와 춤을 왜 다 아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예, 정상이고요. 음악 이어가겠습니다.

자, 빛나는 별님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심호흡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이 코막 진짜 장난 없다.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거니까 해드리는 건데요. 이거 두 번은 못할 것 같다. 두 번은 못할 것 같죠? 자, 백지영의 대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도도 뭐.

카멜레온님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네. 이코망 오마카세 대박 하셨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는 많은 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골라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최용우님 무선 청소기를 스탠드 마이크 삼아서 혼자 놀고 있습니다. 아 노래방 가고 싶다. 오전에 생목으로 노래방 가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즐겁습니다. 윤지님 이코망 끝날 때쯤 되면 다 같이 들어 놀아야 될 것 같은데 근처에 들 뭐 들 것 준비되어 있나요?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자, 박미경의 2부의 경고 이어갑니다.

넌나비님, 이코망으로 퇴교하는 우리 키키 PD 순산 기원합니다. 파이팅! 순산 기원합니다 하기에는 분위기가 지금 좀. 자, 노래 계속 들을게요.

1일 6 하나님 RD 사탕으로 촥 당출전 안 될 것 같은데 민거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점심을 잘 챙겨 먹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약속했으니까. 수다리님 이코방 덕분에 과거여행 제대로네요. 나는야 나이트클럽에서 리듬 타는 20살 하셨습니다. 20살부터 다니셨어요? 스칼렛님 어깨 뭉쳤던 거 실시간으로 부러지고 있는지 이거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여러분 움직이세요. 클론의 꿍따리 샤워라.

탈취제님, 아 이거 조금 힘든데 나이트에서도 30분 하고 10분 쉬는데 이렇게 계속 딸린다고요 하셨습니다. 아 저희가 또 완급조절도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즐기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목동에 아침부터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흔들어 제끼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 타임이죠? 네, 웸의 Careless Whisper 이어갑니다.

에밀리 맘님, 어머, 자리로 들어가서 좀 쉬려는데 브루스 타임이네요. 다시 무대로 끌려간다. 이놈의 인기. 빨개공주님, 우리 아기새님들이 그때 당시 놀았던 게 비슷한가 봐요. 우리 한 번쯤은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아이디는 안 읽어드릴게요. 혼자 오셨어요. 한국 출신이에. 오빠 여기 2천 하나 추가요. 김구라 뭐 좀 씹을 것 좀 가져와라. 화장실 줄이 너무 길어요. 지금 너무 현장의 분위기 뜨겁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Leave the Door

SBS 그대 작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네, 험한 것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윤님께서 부킹 절대사절 전 순수하게 춤만 추러 왔다고요. 속마음이 너무 보이죠. 사람이 어쩜 이렇게 투명해. 올드 재즈님 화장실에서 분첩 두드릴 때 손이 얼마나 빨랐는지. 자 다음 타임을 위해서 추석풍님 그대창 아기새로 지내다 보면 잔소리에 단련되고 체력도 짱짱해지고 딴 데 가서도 절대 뒤지지 않추. 빵빵한 호랭이님 제 체력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본의 아니게 이코망으로 체력 측정 중 하셨습니다. 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팬이 다니니 아침부터 여는 클럽은 아마도 이코망뿐일세. 이코망짱. 그것도 여러분 매일 아침 여는 게 아니라 목요일만 엽니다. 아몰랑님, 혹시 돈주왕씨가 DJ 알바까지 하는 건가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메로우시니 조용히 듣기 못하다가 뒤늦게 보라 들어왔더니 갑자기 정육점 조명? 아니 괜찮은 거 맞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를 좀 많이 했거든요. 빵빵한 호랭이님, 입구에서 웨이터 곤을 찾아서 나이트 한번 가야겠다. 곤아, 어느 나이트에 있느냐? 말씀 못 드립니다. 예, 찾아오실까봐. 자, 아쿠아의 Around the World 이어갑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이제 문 닫을 시간 됐고요.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밤 11시 아니에요. 오전 11시입니다. 점심 잘 챙겨 드시고요. 케니지의 Going Home, 집에 가라 띄워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0: CBS
1: 유례 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즈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인 오늘 전국 경찰 지휘부를 한자리에 불러모아 사실상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회의의 슬로건은 경찰이 부족했습니다.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로 김 대행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취임 구상이나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에 앞서 반성과 사죄부터 꺼냈습니다. 김 대행은 개별 경찰관의 잘못 맛을 탓하고 끝내지도 않겠다며 어떻게 현장에서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0: 고 강조했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른 뒤 오늘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와 관련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0: 재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커지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용 후보자를 계속 엄호할지는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 첫 출근길에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전작권 전환은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외환당국의 엔화 개입 경계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간밤에 1350원대까지 떨어져 원화 강세를 보였습니다. 환율이 1360원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해 7월 4일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과 네팔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 대홍수와 관련해 중국 측 핵심 피해 지역으로 진입하는 육상 통로가 확보돼 수색 구조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6.3도입니다. CBS 뉴스 정민아입니다.
1: CBS 근로장려금 단기 제도 알아?
2: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9월과 다음해 3월에 신청하는 제도야.
1: 그럼 이번 달이 신청 기간이네?
2: 맞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야. 이번 상반기분만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 신청과 5월 정기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돼.
1: 정말 편리하네. 어디서 신청하면 돼?
2: ARS 1544-9944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
1: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 근로장려금 문의전화는 1566-3636. 이 캠페인은 국세청이 함께합니다.
3: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봐. 자신을 믿어 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되면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은이었습니다.
4: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라디오에 엽서를 보내던 시절이 있었죠. 사연을 보내고 한참이 지나 내가 신청한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이건 내 얘기잖아 솔깃해지기도 하고 버스 안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 곡에 위로받았던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우연처럼 필연처럼 우리 곁으로 찾아왔던 라디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시는 거겠죠. 매일 오전 11시 벌써 오래된 친구 같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방송의 날을 맞아서 살짝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입니다. 원더풀 라디오.

0: 김현철의 노래 원더풀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문을 여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9월 3일은 방송의 날입니다. 1947년 9월 3일에 우리나라가 국제무선통신회의에서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호출 부호로 HL을 부여받은 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전파를 통해서 국민과 만날 수 있게 된 날인 거죠. 방송의 생일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날에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라디오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매일 오전 11시가 저에게도 참 특별해지고 즐거운 시간이 됐거든요. 함께 이 시간을 만들어 주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이야기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오늘도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박혜경 동화 꿈에서 본 거리 윈터플레이의 노래와 연주로 만났습니다.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5095번님 아침부터 CBS만 청취 중이랍니다. 점심 먹고 와서 더더 랄랄랍니다. 오늘은 아점으로 드셨나 본데요. 편안하게 쭉 같이 가시죠. 엄성현 특히 좋아하는 님. 항상 차분하지만 좋고 밝으면서 공기 반 섞인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방송하는 원경님. 제가 신청하는 노래까지 틀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폴더폰 쓰고 싶어지는 노래라고 청하셨는데요. 어반자카파 민진호의 목요일 밤 듣고요. 크러쉬 태연의 잊어버리지 마 이어서 함께 할게요.

If I will be there, 체리 필터, 낭만 고양이. 이 곡은 즐기는 중님께 전해드렸어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유가 좀 있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원경님 착한 목소리 딱 내 스타일이에요. 영원한 애청자입니다. 아름녀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나네요. 배살의 미처님은요. 가을 오지 마세요. 이제 그만 먹어야 하는데. 이미 제소된 커피 한 잔과 모카빵. 아, 가을 미워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을이 이제서야 좀 겨우 오려고 하는데. 아, 가을에 식욕이 도는 것은 사실이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가을 핑계 대시면 어떡해요. 이제 시작인데. 우리 기분 좋게 두 팔 벌려 가을을 맞이해봐요. 비주의 노래입니다. 누구보다 널 사랑해. 계란말이님 청하셨어요.

빅솔리드 잠든널 포켓 속에 쿨 너의 길 원했던 이유 차세대 에이스 백원경 파이팅! 9422번님 아 이런 말 듣기엔 제가 좀 부끄러운 연차긴 한데 우리 랄랄라 가족들의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아침에 사랑했던 기억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9: 당연하죠.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9: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1: 고향 등예시.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2: 당연히 콤비타죠.
1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2: 콤비타 마누카 꿀.
1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6: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 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청, 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방예산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핵심 능력 확보, 자주국방 역량 확충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 정부안 가운데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예산은 12조 1,700억여 원으로 지난해 9조 200억여 원보다 35%가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 1,000억여 원이 처음으로 반영됐으며 국산 전투기 KF-21 양산을 위한 예산도 올해 1조 4천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0: 충남, 전북 등 3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되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피해 현장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당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오늘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 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고발의 취지입니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를 치른 수험생 10명 가운데 6명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 수학, 탐구 영역 평균 100분위가 하락한 것으로 진학사 분석에서 나타났습니다. N수생의 경우 하락폭이 재학생의 1.9배에 달해 9월 모평 성적만을 토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1: CBS

0: 앞에 CBS 라디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5: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평소 커피를 즐기는 분들도 가을이면 차 한 잔 생각나실 겁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는 점점 커지고 일조량은 갈수록 줄어들 때 우리 몸은 계절에 적응하느라 쉽게 피로해지는데요. 이럴 때 종류 불문하고 따끈한 차 한 잔이 도움이 된다죠.

차, 우엉차, 도라지차부터 히비스커스, 루이보스티까지 성분은 달라도 우리 몸에 이롭게 작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구체적인 차의 효능도 효능이지만 찻잎이 우려지길 기다리는 시간, 그 잠시 동안의 여유가 우리를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노래가 짱입니다. 방송에 날 축하합니다. 장호균님 감사하고요. 비아님은 가을 날씨에 딱 어울리는 선곡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이제 자주 찾게 될 노래 같죠? 9월 3일 목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All the Wise였습니다. 진짜 어느새 해도 많이 짧아졌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하죠. 어제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더니 어우 춥더라고요. 계절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환절기에는 몸도 마음도 쉽게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찬바람이 불고 건조해지면서 알러지성 비염이 심해지기도 하고 또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줄어든 일조량 때문에 감정

회복을 느끼기도 하고 체력도 급격히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면서 틈날 때 차 한 잔의 여유도 가져보시죠.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

0: 콜레스탄.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레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뱃살이 뚠뚠님, 야 훤한 대낮부터 이리 감성 폭발하는 노래를요 하셨는데, 아 수경님은 야 오늘도 정오의 힐링 타임입니다. 너무 행복해서 설거지하다가 흔적을 남기신대요. 고맙습니다. 두 곡이었고요. 콜드플레이의 Yellow 그리고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가을하면 또 이런 곡들 빼놓고 넘어갈 수 없죠. 낭만농부님, 날이 따끈하니 덥습니다. 가을 날씨로 가겠죠? 그죠. 이제부터 요맘때 어머니가 그 고추를 말리시던 기억이 납니다. 약간 그 매캐하고 매콤한 향이 집에 가득한. 은호윤호님은 정말 무덥던 여름이 지나긴 하나 봅니다. 지난 석 달간 풀 가동하던 에어컨을 드디어 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시원한 공기가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오늘입니다. 벌써 저희 사무실에도요 에어컨 바람이 싫다는 분이 좀 종종 계시고, 저도 이 공조 에어컨 그 이 천장에 달린 거 제 머리 위에 있는데 아 가끔 뒷골이 약간 오싹할 때가 있더라고요. 라운맘님, 오늘 날씨가 좋아서 맛있는 커피로 점심시간 보내려고 카페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는 선곡들 부탁합니다. 이 여유 있는 목요일의 오후 모습 좋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주말은 아니래도 주말권이잖아요. 마음이 한결 좀 가볍죠? 또 9월 초에 기분 좋은 햇살과 착해진 이 바람에, 그리고 선곡은 우리 햇님이들이 해주시는 걸로.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아, 그 뮤지션도 있었지.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

오늘은 알파벳 S로 시작하는 뮤지션을 찾아봅니다. S급 뮤지션 누군지 아시죠? 누가 있죠? 자, 해피송에 알려주시고 얽힌 사연도 보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오늘은 알파벳 S로 시작하는 뮤지션, 아 진짜 스페셜한 S급 뮤지션 지금부터 해피송에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데비 깁슨이에요. Lost in Your Eyes.

딸과 앵도님, 대학 기숙사에 있는 딸이 어제 저녁에 방에 귀뚜라미가 들어왔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침대 밑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아 그냥 외로울까봐 온 친구니까 같이 살아 라고 했습니다. 혼자 살면 더 힘든 일도 많다고 하면서요. 귀뚤귀뚤 안 올 것 같던 가을이 옵니다 하셨는데 우리 딸고와 앵도님도 그럼 어떻게 귀뚜라미랑 이렇게 동침이라 그래야 되나? 함께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거죠? 그런 걸로 믿을게요. 귀뚜라미 울음소리보다 조금 더 좋은 두 곡이었고요. 맹글스의 Eternal Flame, 또 네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S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시나브로님, 아 진짜 S급 뮤지션이죠. 스틸하트의 She's Gone, 9963, 뭐 쿨루네모님, 미칼님 등 스콜피언스의 노래 신청하셨고 규영님은 스팅의 Moon Over Bourbon Streets, 또 7514님은 맑은 하늘과 좋은 음악, 오후의 여유, 사라 맥락클란의 이디야 퇴근길에 듣고 싶다. 이 시간에 퇴근하세요? 아 새벽에 나오신 것 같아요. 6362님, 지수님, 스티비 레이본의 Thin Pan Alley, BBC 라이브 버전으로 부탁합니다. 아마 스티비 레이본이 처음으로 나오는 아티스트일 거예요. 아시면서 꽤나 구체적이고 굉장히 콕 집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신청곡은 마치 짜장면 곱빼기를 뉴욕에서 파는 상하이 스타일로 부탁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저희가 찾아내면 보고 가십니다. 준비를 할 수 있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S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먼저 준비한 곡은 KKK 사오님 또 딸기산도님 심플리 레드예요. Stars.

라온 제나님 오랜만에 듣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코파는 곰돌이님 스티비 원더의 Sir Duke였고요. 그 전에 Simply Red의 Star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S로 시작하는 뮤지션 스키드로의 I Remember You 신청합니다. 신까꿍님 한국에 오니까 해피송도 들을 수 있고 행복합니다. 우리 레인보우로는 안 들을 수, 그러니까 못 들을 수 있는 데가 없는데요. 좀 반갑습니다. 3012님은 축구팬인 저에게는 역시 월드컵의 여왕 샤키라가 생각이 납니다. 주우도 너무 좋았다고 그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에 솔렸던 노래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에디님은 샤니아 트웨인의 You Are Still The One. 아, 이 곡도 저도 좋아하는 곡인데 언젠가 연말에 잡지를 샀던 요즘 잡지 이런 거 없죠. 그 별책부록 CD에 들어있던 노래라 이 곡을 떠올리면 저는 항상 약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 연시가 다가오는 막 그런 느낌이에요. 5765님은 저는 9월 한 달 동안 회사가 너무 바쁠 것 같아요 하시면서 신청하셨는데 Sunrise의 San Francisco Street 꼭 들려달라고. 바쁜 가운데 이루는 것도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알파벳 S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바둑과 야구님, 화곡동 김밥님, 션 캐시디예요. 다두 런런.

스타일썬 45의 스타일썬 45까지 전했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1부 닫는 곡은 시술사님 사브리나 보이스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Cop, don't stop, don't move. I just get your body in the groove. I said, hey, I said, who? I said, me said, you gotta get in the groove.
1: CBS.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부모님.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7: 고양 특례시.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고 김 후보자가 정치 후원금이나 금품, 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도 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만으론 불법 청탁으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신속 처리 요청을 받은 뒤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개각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응답은 65%였고 긍정평가는 31%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부정평가가 20대 이하에서 80%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70%, 40대는 67%, 나머지 5,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모두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또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선 81%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직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 구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가 네팔군 사령관과 만나 수색 구역

0: 현재 파견돼 수색 활동을 벌여온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어제부터 해외 긴급 구호대와 합류했으며 앞으로는 해외 긴급 구호대를 중심으로 네팔군과 공조해 수색, 구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신속대응팀으로 파견된 소방청 대원 6명은 전날 네팔군 2명과 함께 둔체와 람체 구간을 도보로 수색했으나 한국인 실종자 9명의 소재와 관련해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1: CBS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5: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6: 1시 5분입니다.

0: 신하보로님, 와, 내 신청곡 나온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또 문경노련님, 배로님, 지리사님도 청하신 곡이었어요.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 해피송 2부로 건너갔고요. 1부 함께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 우주님, 또 파이어니어초님, 까꿍님, 3012, 에디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해피송 2부 오늘은 이런 얘기 나눌게요. 초성 이행시입니다. 가을의 기억과 이응. 기억 이응 초성 이행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초성 이행시. 자, 커피 쿠폰 넉넉하게 드리고자 오늘 초성 이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 이응. 저부터 한번 가볼까요?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거, 또 보고 싶은 것이 많은 가을입니다. 이제부터 즐겨도 짧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을을 잘 즐겨봐야겠어요. 자, 우리 햇님이들도 가을의 기억 이응, 기억 이응으로 초성 이행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을은 또 뭐다? 커피의 계절이죠. 이 커피 잘 사주는 누나가 오늘도 커피 넉넉하게 전하겠습니다. 자, 가을 기억 이응, 기억 이응 초성 이행시입니다. 신청곡과 함께 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관자.

세 곡의 신청곡이었어요. 먼저 수잔 보일의 음성으로 함께 들었죠. I Dream the Dream 1230님의 신청곡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7514님 사라 맥락클란의 에이디아 또 설원 초원님 사라 브라이트만의 윈터 라이트까지 전했습니다. 복시리님 유부장 선곡이 무척 좋네요 하시면서 유부장님 최고입니다.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쭉 애청하겠다고 음악이 좋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복시리님 커피 쿠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생방송입니다. 이분은 초성이행시 기역이응 6487님 가을에는 곶감을 먹으면 예뻐진대요. 겨울에 곶감 먹는 거 아니었나? 언제가 근데 뭐가 중요해요? 무시중은 뒤 만나게 먹으면 그게 제철이죠. 그죠? 깬디님은 기억 고양 이응 이 고양이요 하셨는데 아 고양이 하니까 저 며칠 전에 먹은 기억 이응 갑 오징어 생각납니다. 진짜 오징어 중에 갑은 갑오징어 아닙니까? 아 핸섬가이님도 저랑 약간 비슷하신 분 같아요. 기억 가오리 친구 이응 오징어 하셨는데 뜻밖의 오징어가 풍년입니다.

0061님은 기억. 가을에는 그동안 이응 일만 했던 엄마랑 단둘이 여행 가야지. 엄마 약 잘 챙겨 드시고요. 곧 만나요 하셨네요. 아, 여행 계획도 이미 다 짜신 것 같죠? 가족 중에서 늘 빚진 마음이 드는 사람. 엄마입니다. 엄마. 영미님은 구인 광고 냈습니다. 추석 알바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걱정입니다. 아, 추석 준비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추석 앞두고 좋은 분들, 걱정이신 분들, 아유 일 많은 분들, 일이 없어서 또 고민이신 분 다양하시죠. 그대로 있는 게 별로 없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변치 않는 건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8174님은 가을이라 그런지 마음이 자꾸 허전해지는데 역시 지수님의 해피송을 들으니까 만사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를 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라운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지수님 커피 쿠폰 부담 느끼시려나요? 느껴주세요 하셨네요. 아, 보름달님은 가을이 오니 잊고 지낸 그대가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하셨는데요. 자, 오늘 기억 이응, 가을의 기억 이응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 이응 초성 이행시입니다. 무려 지금 소개된 분 몇 분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 여덟 분 모두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기억 이응 초성 이행시 기다릴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현우님, 앤디님, 선라이예요. 샌프란시스코 스트리트.

하얀 민들레님, 여기는 아침 6시 20분, 아 지금은 6시 36분쯤 됐겠네요. 오늘 트레킹을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좀 난코스로 바위들을 타는 코스라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출발 준비를 하며 차분한 음악을 듣고 있네요. 무사히 안전한 산행을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저를 위해 파이팅! 슬로바키아에서 하셨는데, 와, 슬로바키아에서 트레킹 산행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난코스더라도 몸 조심히 안전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션 맨데스의 Falling All In You였고요. 옥수토박이님,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또 현호님, 앤디님, 선라이의 샌프란시스코 스트릿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생방송이고요. 초성이행시 기억이응입니다. 방탄소님, 가을에는 가는 사람 안 맞고 오는 사람 안 맞는다. 갈 사람은 있고요. 올 사람은 또 있고요. 있긴 하신 거죠? 피터팬님은 기억, 군에 간 지 오늘로 3일차. 이응,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잘 지내렴. 아, 오늘로 3일차니까 뭐 수시때때로 쉬시때때로 계속해서 아들 걱정 많이 하시겠네요. 만사오케이님, 가을은 짧고 겨울은 길다. 아, 가을은 짧고 겨울은 길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빨강머리애님은 가만히 있어도 기분 좋은 가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아 진짜 계절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합니다. 사달라고 조르지오님은 가볍

함께 한 잔만 하자. 이 말이 가장 위험하다. 공감하는 분들 양심껏 알코올을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신 거죠? 보헤미아님은 국어는 참 쉬운데 영어가 문제네. 기억이응 이렇게 주셨거든요. 요즘 반대 아닌가요? 국어는 어렵고 영어는 덜 어렵고 아, 생활 밀착형 이행시도 있습니다. 초록 보리두유님 가 가구 배치를 새로 해야 돼 그러는데 인 인터넷 단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아랫집에서 온 인터폰 내용입니다. 관리사무실에서도 모르신다며 구조가 같은 저희 집에 연락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쪽 벽이 가구로 가려져 있어서 알 수가 없었다는 이웃님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하셨는데 아 이런 사연이군요. 윗집 아랫집은 어차피 구조가 같을 테니까 뭐 전기선이나 이런 것도 같은 쪽에 있을 거니까 초록 보리두유님 커피 쿠폰 전하고요. 양주코알라님 기억 김포공항도 좋고 이응 인천공항도 좋고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고 싶다 하셨는데 오 그렇게 가고 오는 게 우리 인생인 거겠죠. 양주코알라님께도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고은님 캔디핑님 1174님 스카이락이에요. 와일드플라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팝송이에요. 잘 듣고 있다고 7224번으로. 음효시님은 와, 기타가 그냥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하셨네요. 쉐인 어파트의 Stranger by the Day, 또 스카일락의 Wildflower였습니다.

잔나방님도 이번 달 말에 바다 보러 엄마랑 둘이 동해에 갑니다. 두 밤 자고 오려고 하는데요. 맛난 것도 많이 먹고 이제 점점 오래 걷지 못하는 엄마가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부쩍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아유 그래도 이만한 게 어딘가 생각하면서 잘 놀고 오겠습니다. 잔나방님, 아 여름이 가고 빨리 엄마랑 여행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스팀이에요. 나나 헤이 헤이 키스 힘 굿바이.

그대임의 나나 헤이헤이 키스인 굿바이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산타 에스멜다이어 어나더 차차 남기고 저희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경제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에도 나섭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행정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관련해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책의원 총회를 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돼 오늘 당론 채택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선관위 개혁 과정에서 개정해야 할 법조문이 81개에 달해 전체를 손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선관위 국정조사에 이어 국민특검을 관철시키고 선관위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은 지난 석 달 올림픽공원을 지킨 청년들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서 나왔다며 청년들의 투쟁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7명이 집단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재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재청을 요구한 건 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선호해 그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

0: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 전복된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어제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TNS 캐처호가 다른 예인선 두 척과 함께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는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 급격히 기울며 전복됐다고 전했습니다. 해경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실종자 수색 범위를 17개 구역으로 확대해 수색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9.4도입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시 5분입니다.
2: 송인찬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 가요?

0: Yeah.
1: It's all about love.
0: About love.
1: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are love.
0: I love ya.
1: 192, from me to you.
2: 9월 3일 목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은요.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로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어디를 다녀오겠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오늘 방송에서는 송편님들과의 소통이 어렵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고 가면 흉흉한 소문이 돌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작부터 고백을 하나 할까 합니다. 송편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저희가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겠지만 바로바로 소통은 어려운 목요일입니다.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9월 3일이 사실 방송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의 날을 맞아서 우리 서재희 PD님께서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을 가게 됐습니다. 유후! 아 근데 아쉽게도 이 어떤 가요로 상을 타는 건 아니고요. 이 어떤 가요의 창시자죠. 일명 오피스 장모님으로 불렸던 우리 이지연 PD님과 서재희 PD님의 합작 우리가 사랑한 100장의 음반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빠밤! 아, 그래서 저희 팀도 다 같이 축하를 해줘야 하는 날이다 보니까 오늘도 부득이하게 우리 송편님들과의 실시간 소통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송편님들의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함께 풀어가볼까 합니다. 참여 방법 안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5: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이영약품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관절 연골이 걱정

0: 뭐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슈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4: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83222.
3: 한국침례신학대학교.
6: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민트핑크님의 신청곡 아이즈원 34, 5670번님의 신청곡 티아라 롤리폴리였습니다. 5670번님은 롤리폴리 신청해 주시면서 저는 어떤 가요를 듣고 싶은데 7살 딸내미가 롤리폴리 듣고 싶다고 유튜브 켜달라고 해서 기다리면 롤리폴리 나오니까 라디오 듣자라고 했어요. 이 우리 5670번님과 5670번님의 따님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송이 뭐다? 바로 이 송인찬의 어떤 가요다. 롤리폴리 잘 들었나요? 두바이봉님, 무주 구천동 계곡 갔다가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워서 여름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초록초록 나무들이 건강하고 맛난 과일이 많으니까 여름이 조금 좋아지네요. 아, 참 이게 여름이 좋아지려고 하니까 이제 뭔가 슬슬 좀 가는 느낌이죠. 근데 과일, 뭐 수박, 참외 맛있는 것도 많은데 저는 진짜 요즘 한국에서 다양한 과일 먹을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놀랐습니다. 심지어 애플망고까지 국산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우리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런 과일들이 이제 한국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다. 뭐 과연 뭐까지 먹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양설란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REF 고요 속의 외침.

양설라님의 신청곡 REF 고요 속의 외침이었고요. 구피 게임의 법칙 그리고 9666번님의 신청곡 NRG 할 수 있어였습니다. 9666번님은 노래 신청하면서 이런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요즘 구직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 마흔이라서 나이 때문인지 취업이 너무 안 돼서 요 며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강의 듣고 있는데요. 도움이 돼서 꼭 취업하고 싶어요. NRG 할 수 있어 신청해봅니다. 9666번님 노래 잘 들으셨죠? 우리 할 수 있어! 아 근데 어떤 강의 듣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뭐 강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지금 듣고 있는 강의로 꼭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4858번님 날씨 탓인지 요즘 너무 피곤합니다. 신나는 국민 노래 찐이야 신청합니다. 4858번님을 위한 신청곡입니다. 영탁 찐이야!

4858번님의 신청곡 영탁찐이야였고요. 그 다음 곡 이명화 진짜배기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요즘은 진짜 이런 부캐 연기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그전 이전 제 전임자도 그랬고 그래서 이 송디도 뭔가 부캐가 하나 있으면 조금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어떤 부캐가 있을지 뭐 PD님이나 작가님 이제 제작진들은 좀 유난을 떤다 해서 송 유난 뭐 이런 부캐도 좀 생각을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송편님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가 또 받겠습니다. 이어지는 트랙은요 자두의 김밥입니다.

자두의 김밥, 미기님의 신청곡 악뮤 벌레를 내고였고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까지 함께하고 왔습니다. 휴가도 다녀오고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어서 회복하고 영업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우리 오늘도 샬롬님을 위한 A면 끝곡입니다. 홍대광 잘 됐으면 좋겠다.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0: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2: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3: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알보제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130곳과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4곳을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또 부평 삼거리역과 부평 농장 일원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2교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현장 점검과 예방 홍보, 비상근무를 연계해 추석 연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기존 33곳에서 36곳으로 늘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9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해 응급환자 진료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뿐 아니라 실제 응급진료 기능과 지역별 의료 수요,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기도는 소아 응급과 고위험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도민이 필요한 응급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농촌 체험 휴양마을과 체험마을형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미신고 숙박업과 무단 하천 점용, 무허가 미신고 테마파크 운영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하고 안전한 농촌 관광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고양 DMC 한강 에일리넷들과 오산 고현 아이파크, 안양 레미안 메가트리아 등 7개 아파트를 올해 공동주택 모범 상생관리단지로 선정했습니다. 일반 관리와 시설 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를 평가했으며 그룹별 1위 단지는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평가 후보로 추천됩니다. 선정 단지에는 도지사 표창과 인증 동판이 수여되고 3년간 경기도 현장 감사가 면제됩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도내 국가유산 802곳의 소화기와 소화전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합니다. 문화유산 관리 인력 30여 명이 현장을 찾아 소화시설의 작동 여부와 소화기 사용기한 압력, 부식 훼손 상태 등을 살핍니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를 시군과 공유해 노후 소화기 교체와 소방설비 정비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에서 최종 수상작 7편을 선정했습니다. 44편이 접수된 가운데 최우수작에는 프리랜서의 권리는 계약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카드 뉴스가 뽑혔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2도, 습도는 48%.

0: 1.7%입니다.
1: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2: CBS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 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1: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주관적인 자기님. 잦은 두통으로 카페인 줄이라고 해서 커피를 못 마시니까 집중력도 흐려지고 힘도 못 내겠어요. 두통이 오더라도 커피는 포기 못해. 이게 참 딜레마죠.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면은 분명히 안 마시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당장 집중하고 막 일하려면 커피를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그 한 기간이라고 할까요? 어떤 일정 기간만 좀 버텨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분명히 커피를 안 마셔도 뭐 졸리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약간 마시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좀 습관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커피를 안 마시면 괜히 막 오늘 이제 피곤해야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 기간만 잘 해결을 하면은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 솔리드의 해피엔딩으로 이어가 봅니다. You are now about to witness the strength of street knowledge.

1249번님의 신청곡 터보 러브 이즈였고요. 규정곡 솔리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힘내라 해피맘님. 저는 가까운 용왕산 자주 갑니다. 산은 마음이 편하면서 어느 순간 내 안에 힘이 확 올라오죠. 아, 근데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이렇게 산을 자주 가는 거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막 좀 자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공간이 약간 익숙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은 아닌데 왕십리 그 동네가 약간 저한테는 좀 그런 동네거든요. 우리 송편님들한테도 그런 마음의 안식처가 있다면 어딘지 좀 궁금하네요. 동그레비님, 아침마다 출근해서 턱걸이를 합니다. 회사 옆이 공항이라 이륙 준비 중인 비행기들이 보여요.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걸 하늘에 매달려서 보고 있으면 자존감이 슝슝 올라갑니다. 이야, 출근해서 회사에서 턱걸이를요? 와, 이분 진짜 범상치 않으신 분입니다. 운동하면서 또 비행기 날아가는 거 보는 것도 약간 좀 뷰 맛집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동그레비님 그 귀는 좀 괜찮으신 거죠? 샤크라 21번님, 내일부터 알바 가는데 아, 좀 떨리네요. 잘할 수 있겠죠, 송디? 그럼요. 무조건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보장하고요. 하지만 근데 우리가 또 혹시라도 약간 긴장이 멈추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우리가 취하는 자세가 또 마음가짐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약간 슈퍼맨, 원더우먼 자세 있죠. 이 팔꿈치를 접고 주먹을 쥐고 이 양 주먹을 허리춤에 갖다

5584번님의 신청곡 GD의 삐딱하게, 그 전곡 엑소의 으르렁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7938번님, 송디가 오고 나서 마음을 못 잡고 있다가 송디 프로필 사진 찾아보고 아 이분 봉디 대를 이을 수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매일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부탁합니다. 육아의 최대 힐링템 어떤가요? 파이팅! 근데 저는 이제 뭐 방송을 듣고 아 봉디의 대를 이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프로필 사진을 보고 대를 이을 수 있겠구나. 자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아, 좀 궁금하네요. 근데 그래도 이 육아 힐링템 뭐 정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한 자리를 꿰찰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7938번님도 육아 파이팅! 빵빵한 호랭이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1 I don't care. Hey playboy.

21 I don't care 그 다음 곡 미스의 다른 남자 말고는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9517번님 송디 워킹맘은 주말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한시도 저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주말 내내 모든 체력이 방전되는 느낌인데 출근에서도 밀린 일하면서 힘들지만 어떤가요 들으면서 회복합니다.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워킹맘 송편님들은 휴일이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심지어 뭐 휴가를 간다고 해도 아이를 또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어떤가요와 함께하는 이 두 시간만큼이라도 저희가 꼭 힘이 돼주겠습니다.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송편님들께서 이런 걸 여쭤보시더라고요. 송디의 그 R 발음, R 발음 이게 되게 좋다. 어떻게 하는 거냐? 요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짧게 팁을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R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간 알랄랄랄랄랄랄랄랄을 좀 빠르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라라라라라 하면서 R is well 약간 이렇게 혀가 풀어질 수 있다는 꿀팁 전하면서 네 다음 노래 이어가죠. 557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류 처음부터 지금까지 겨울연가의 OST고요. 다음 곡 이연섭의 My Love 발리에서 생긴 일의 OST입니다.

0: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1: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2: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서울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20주째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V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0: TBX
1: TBX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송이찬의 어떤가요? 비면 끝곡은요. 마트에서 달다구리 초콜릿 사와서 하나씩 까먹고 있는 우리 영시미님을 위해서 이 초콜릿 먹으면서 또 듣기 좋은 노래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모이다 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 송편님들 내일 또 올건 가요!

0: CBS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고향
3: 등의 시 퀴즈 나갑니다.

0: 개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5: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과 관련해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위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은 우리 치안에 적지 않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있어 기존 관행과 시스템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는다며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관련 보도를 소개하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적 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반대하며 내일 총파업에 나섭니다. 금융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검증과 당사자 협의 없는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산업 특수성을 무시하고 금융기관을 강제로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흔들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일반 시중은의 파업 참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6만 3천여 건 접수되고 이 중 2만 3천여 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2만 3천여 건 중 약 15%는 재학대였고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으로 전년보다 8명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5%를 차지했고 학대 장소도 가정인 사례가 전체 84%로 최다였습니다. 하지만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된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 중 8.6%에 그쳤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진우 스님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치러진 총무원장 선거에서 전체 선거인단 321표 가운데 183표 57%를 얻어 당선자로 발표됐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농식품과 농기계, 비료, 동물용 의약품 등을 포함한 K푸드 수출액이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K푸드 수출액은 8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습니다. 라면은 7개월 만에 수출액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가공식품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7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6: CBS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9: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0: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9: 주방 싱크대도.
10: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9: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0: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한국무협 최고의 걸작 용대원 작가의 군림 천하가 마침내 완결됐습니다. 이제 CBS 시투어가 그 감동의 무대를

0: 라면 이번 여행에 함께 하십시오. 장르 문학의 거장과 함께 걷는 특별한 4박 5일. 11월 14일 출발. 완결 기념 이벤트 진행 중. 문의 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서울 771-1932입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자마자 딱 맞춰 들어오는 열차. 어디선가 불어오는 기분 좋은 바람과 꽃향기까지. 하루를 꽤 괜찮게 만들어주는 건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치기 쉬운 아주 작은 장면들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에 숨어있는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결국 참 괜찮은 오늘을 만들어내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채운 기분 좋은 작은 조각은 무엇인가요? 마이클 부블레의 Everything.

0: 그래. 순간순간에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 있지 않나요? 저는 오프닝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내가 딱 생각한 시간에 계산한 시간에 딱 도착하는 그 쾌감이 그렇게나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여러분의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뭔지 궁금하네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 들려드리는 음악들이 또 여러분의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들로 함께 할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마이클 부블레의 Everything, Like Hip-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Like Hip-Hop, 하효진입니다. 거창하진 않아도 작고 소소하지만 여러분의 하루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CBS 뮤직 차트 35위 둘리스의 원티드였고요. 김영민님 청해 주신 곡 아바의 댄싱 퀸 띄워드렸습니다. 아 신나네요. 그죠? 4947님께서 아, 퇴근길 지금 신호 대기 중에 혼자 신나서 노래 따라 부르고 있었는데 옆에 운전자랑 눈 마주칠 뻔했어요. 어 그래도 이 민망한 순간은 좀 피하셨네요. 다행이다. 에이 뭐 어떻습니까? 분명히 뭐 그쪽 차 안에서도 그 콘서트 펼쳐지고 있었을걸요. 이 퇴근길에 듣는 신나는 음악이 또 그렇게 가볍고 신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다음에는 창문 살짝 열고 또 함께 즐겨보면 너무 부끄럽겠죠? 그냥 나 혼자 신나게 즐기는 걸로. 조정희님 청해 주셨어요. 에어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으로 띄워드리고요. 하트의 Alone까지 함께 들어보자.

Destiny's Child의 Lose My Breath였고요. Justin Timberlake의 Sexy Back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아, 이 리듬이 참 좋은 곡들이었어요. 김동홍님께서 라이키팝은 1시간인가요? 운전할 때 자주 들어가지고 1시간인 줄 몰랐어요 하셨는데 라이키팝은요 여러분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시간 4시 5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의 퇴근길 그리고 퇴근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함께하고 있고요. 주말 토요일과 주일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어요. 4시 5분부터 6시까지 그래서 뭔가 이 나른한 오후 좀 심심한데 하는 오후, 집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오후에 함께하기 딱 좋은 방송이라고 자신합니다. 운전할 때 들으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 왜 그 차트 복권 하잖아요. 그러면 차트 복권 맞추고 싶어가지고 차 세우고 보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호 걸렸을 때 얼른 보냅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참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운전길 메이트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띄워드릴게요. 이글스의 새드카페 그리고 브렌다 러셀이에요. 르 레스토랑.

브렌다 러셀의 르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40년간 전 세계를 사로잡은 현대 희곡의 걸작, 브로드웨이에서 777회 공연된 명작이 2026년 세계 최초 뮤지컬로 탄생하다. 뮤지컬 M 버터플라이입니다. 이 공연은 9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스24 스테이지 1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 끝곡입니다. 5374님 청해 주셨는데요. 스콜피온스의 Still Loving You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포근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S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오늘 남아있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후텁지근했던 습도마저도 부쩍 줄어들겠는데요. 다만 당분간 다음 주까지도 동풍이 계속 불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계속 반복하겠고 서쪽 지역에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 21도, 광주 22도, 춘천 18도로 아침 공기는 선선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2도, 서울 청주 29도, 강릉 26도로 서쪽 지역은 조금 더 덥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제주 해안, 남해안,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5: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6: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5: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6: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7: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8: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0: 지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9: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2: 마누카 꿀!
1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2: 뉴질랜드!
1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2: 당연히 콤비타죠!
1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4: 콤비타 마누카 꿀.
1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0: 다른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CBS 경제 연구실.
3: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로보택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구글, 테슬라에 이어 아마존까지 뛰어들었고 기업들은 다음 전장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상을 넘어 사업이 된 로보택시, 그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6: 행복 짓는 건설 금융.
5: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가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G맥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6: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5: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6: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5: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7: 안녕하세요.
8: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8: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7: 완전 좋아요.
8: 연두리
7: 잘 부탁드립니다.
9: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0: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1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산업과 기술 또 이 기술을 둘러싼 철학 이 사실 또 학문적으로 연구 분야가 있잖아요.
11: 맞습니다.
10: 예, 예, 이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 모셨는데요. 한국에서는 로보택시가 저는 뭐 SF 영화에서 날 본 것 같아요.
11: 네.
10: 이 개념부터 좀 정리를.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뭐 무인택시
11: 그렇죠.
10: 또
11: 네.
10: 자율주행 쭉 나왔잖아요. 이제 로보택시까지 나왔는데 네. 정확하게 좀 어떤 기술입니까?
11: 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어떤 주행을 어떻게 하느냐. AI가 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혹은 뭐 자율주행의 레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어느 정도 도와주느냐 완전히 가느냐 이런 단계로서 우리가 주행을 누가 하느냐의 이름이라면 로보택시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이미지가 있잖아요.
10: 네.
11: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은 당연히 들어가

0: 있지만 기본적인 운행의 어떤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라고 하는 이유는 완전 자율주행이 되더라도 택시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소유하는 형태도 가능한 거잖아요.
1: 형태. 그렇겠죠.
0: 그렇죠. 그런데 실제 오늘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많은 경우에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갈

0: 있고요. 예. 또 하나의 단계는 완전히 좀 다른 영역입니다. 로봇 택시로서 아예 상업적 운행을 하고 있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감독형이 아닌 완전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도 혹은 하고 있는 기업들이 두 개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약간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비행기와 로켓 두 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비행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탈 수 있고 실제로 굉장히 쾌적하고 기술의 발전이 잘 돼 있으니까 아주 이제 세련된 형태가 됐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잘 만드는 회사가 꼭 로켓을 잘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로켓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조금 더 로켓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비행기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전략을 짜고 있고 어떤 회사는 비행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고도를 높여가면서 로켓 그래요. 형태로 진화하려고 하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1: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니, 레벨 2 뭐 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네. 자율주행에 뭐 단계가 있는 겁니까?
0: 맞습니다. 레벨 2가 지금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운전자 보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러면 운전자가 자기 운전석에 앉긴 앉아야 되는 거예요?
0: 그럼요. 그게 앉아 있어야 되고 항상 전방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고 네. 핸들에 언제든지 손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도권을 운전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1: 그게 레벨 2예요. 레벨 그러면 2입니다. 레벨 어디까지 가요?
0: 레벨 지금 이제 3, 4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5까지
1: 아,
0: 예. 가게 되는데
1: 아, 그래요?
0: 네. 3의 경우에는 이거. 주도권은 AI가 합니다. 주도권 AI 갖고 있지만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개입을 요청하면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 네.
0: 그래서 레벨 3가 되는 거고 예. 레벨 4부터는 아예 사람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1: 아, 그 자리에 비워져 있어도 돼요. 비어져 있어도 돼요?
0: 네, 맞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자율주행 단계를 만들 때 만들어놓은 국제적인 어떤 규약 같은 규칙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레벨 2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화가 됐습니다. 이미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많은 자동차들이 깜빡이를 켜면 알아서 차선 변경도 해주고요.
1: 차가 자기가 네,
0: 차선 변경을 해주죠. 뒤에 차가 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없으면 차선 변경을 해주고 고속도로에서는 나가야 되는 그 램프 쪽으로 나가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도와주기도 합니다.
1: 예.
0: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풀 셀프 드라이빙 FSD를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꽤 그 시내에서도 잘 주행을 해요. 그런데 예. 여전히 보조입니다. 중간중간에 개입을 요청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방 주시를 일단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1: 개입을 요청한다는 말씀은 방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0: 핸들이 진동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앞을 안 보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하면 바로 알림이 울려서 깨우고 그렇지
1: 그래요?
0: 않으면 이제 자율주행을 풀어버리니까 자율주행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보조 기능을 풀어버립니다.
1: 네.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 그래 점점 이제 4, 5로 갈수록 차 자체가 이제
0: 알아서 하는 거고 알아서 하는 나중에 인간의 개입을 못 하는 좀 이따 이제 흥미로운 말씀드릴 건데
1: 네.
0: 이제 핸들이라고 하는 스티어링 휠이랑 어떤 페달들을 없애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1: 아니 이저 저는 로봇 택시를 했을 때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이 그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0: 아, 그건 이제 미래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1: 아, 아직 그거는 아닌 거예요.
0: 맞습니다.
1: 현재 로봇 택시가.
0: 왜냐하면
1: 알겠습니다.
0: 사람이 거기 앉게 되면 지금의 우리가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들을 휴머노이드가 앉게 되면 일단 휴머노이드 무겁고요. 전력도 많이 소비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운전석이 필요가 없이 사람은 그냥 타고 있으면 조그만 방 안에 사람이 타서 뭐 누워도 되고 회의를 해도 되고 뭐 담소를 나눠도 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기 때문에
1: 네.
0: 거기 떡하니 사람 형태로 한 휴머노이드가 타고 있으면 약간 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게 뭐 레벨 매치 됐든 네. 아니면 로봇 택시가 됐든 현재 지구상에 네. 이게 막 다니고 있는
0: 네.
1: 이런 나라들 지역이 있는 건가요?
0: 있습니다.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미국이 실제로 상업 운행을 하고 있고요.
1: 아, 미국의 주요 도시별로
0: 예, 예, 몇몇 도시들이 있습니다.
1: 아, 예.
0: 그리고 중국도 이제 꽤 많은 대도시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업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새로 한번 시작해 보자. 프로젝트가 아니고 네. 파일럿이 아니고
0: 네.
1: 아예 실제로 도로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택시하고 막 섞여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0: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도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강남에서 심야에 네. 로봇 택시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 말은 네. 안전 요원이 말하자면 운전석에 있어서 사실 핸들에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만
1: 네.
0: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게 준비된 상태로 계속 강남에서 심야 시간에 그 부분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0: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미국이나 중국의 일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게 합니다.
1: 예.
0: 그 안에서는 그냥 운전자가 실제로 없고 파일럿으로 돌아다니는 거라고 한다면 뭐 무료로 하거나 할 텐데 그게 네. 아니고 돈 다 받고
1: 받으면서
0: 네, 상업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사가 되는 거예요?
0: 장사되고
1: 지금?
0: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 이게 한동안 좀 자율주행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0: 이제 이런 분위기는 바뀌고 본격적으로 자동차 메이커들이 여기에 투자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까?
1: 맞습니다. 이제 돈이 된다는 걸 알아낸 것도 있고 예. 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5년이나 10년 전쯤의 미래 상황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미래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동차들, 그리고 모든 뭐 택시들, 상업 운전할 뭐 트럭들 모든 것이 다 자율주행이 될 거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단계별로 밟다 보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시작이 될 수밖에 없냐면 상업 운행을 하는 거.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예를 들면 트럭 같은 경우에 막 24시간, 48시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이 들어가게 되는 거, 고속도로만 움직이게 되니까요. 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라이다라고 하는 좀 비싼 센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제 차에다 만약에 달았어요. 차값이 1억 5천이 됐습니다. 원래 5천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가 1억 5천이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하루에 제가 운전을 하고 운행하는 시간이 길어야 보통은 출퇴근해서 2시간에서 3시간이에요.
0: 맞아요.
1: 그러면 뭐가 안 나오는 거죠. 네. 수익이 그만큼 안 나오는데 네. 만약에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한다, 로봇 택시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충전하는 시간 빼고는 24시간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아.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수익이 워낙 많다 보니 처음에 어디부터 집중을 하기 시작하냐, 많은 회사들이, 테슬라를 제외하는 많은 회사들이 로봇 택시 방향으로, 차량 공유 쪽으로 가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고요.
0: 아,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네. 어, 차값이 그렇게 비싼 건 부담이 돼.
1: 맞습니다.
0: 라는 게 네. 있는 거, 공급 측에서도 아, 이렇게 돌리는 게 돈이 되겠어. 이렇게 가는 거네요.
1: 맞습니다. 차값은 비싸지만 그것을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대신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근본적인 차이 중에 또 하나가 되는데요. 테슬라의 어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사람이 언제나 개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시작된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곳에서 대부분 됩니다.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위주로 가지만 일단 시내에서도 사용이 네. 가능해요. 네. 그런데 로봇 택시의 경우에는 지금 상업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든 곳에 그냥 다 풀어내기에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때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풀어주고 있는 곳, 그 도시 위주에서만 운행을 하도록 이제 경계를 정해놓고 지금은 시행하고 있는 네. 거고요.
0: 당장 궁금한 게 이런 미국이나 중국에서 하는 지역, 네. 기존의 전통적인 택시 산업이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기사님들도 있고 네네. 시장에 대한 내에서 갈등 없습니까? 아, 갈등. 우리의 지금 영역을, 우리 돈벌이를 지금 침해하고 있다 이런 거 없어요? 맞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거 많았잖아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부분에 초창기에 또 이런 문제들이 많았었으나 이제 좀 이원화되는 방식으로 가서 이제 기술을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모든 곳에 그냥 갑자기 딱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간 제한을 좀 두고 지역 제한을 두고 그럼 또 이 구역 안에서 뭐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베이징에서 일부 안에서만 운행을 하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확실한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택시 산업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엔 다 로보택시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타는 모든 자동차가 다 그게 들어가는 시점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네. 택시에 한해서는 좀 빠르게 변할 가능성이 아니, 있습니다.
0: 그래서 그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네.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있는 학교에서 네. 저 같은 경제학자하고 공학자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난상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자동차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이 공대 교수가 이 말을 하는 걸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네. 그 당시입니다. 이게 한 7, 8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한 10년 정도 있으면 네. 도로상에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거는
1: 불법이
0: 되는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고 싶으면 이제 특정 지역에 네. 허가된 지역에서 운전하게 될 거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이제 그때 10년이면 이제 앞으로 3, 4년 남았는데 네. 그거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미래에는 비슷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래요? 자녀 세대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직접 운전을 했대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사람은 눈이 두 개밖에 없잖아. 아무리 두리번 보면서 간다고 해도 사각이 있잖아. 근데 어떻게 360도 다 센싱을 하고 있는 로봇 대신에 사람이 할 수 있어. 그렇게 위험천만하게 어떻게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로봇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 이제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보다 사고율이 아주 작은 접촉사고 포함해서입니다. 한 9분의 1, 10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0: 그래요?
1: 그래서 그럼 그 사고들도 그 어떤 로봇 택시끼리의 사고보다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알고리즘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 더 대부분이지 사실 모두가 로봇택시를 탄다라고 했을 때 로봇택시를 운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 군집주행까지 가능하고

0: 거거든요.
1: 아, 훨씬 사고율은 떨어질 거다.
0: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죠.
1: 그래요. 네.
0: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운전자 보조 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 있죠. 거기 있는 그 기능의 경우에는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람의 그 개입을 요청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고율이 오히려 역으로 추산해 보면 사람보다 사고율이 높아요.
1: 아.
0: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기술에 좀 차이는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게 제일 먼저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차량만 먼저 달릴 수 있는 차선이 먼저 만들어질 거예요.
1: 아하.
0: 거기는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율주행끼리 네. 군집으로 프로토콜로 연결해서 달리게 되면
1: 아, 굉장히 안전하단 말씀이죠.
0: 안전해. 군집 주행을 하게 되고 공기저항도 거의 받지 않는 상태로 딱 붙어서 운행해도 괜찮은 상황이 돼요. 한 해 기차처럼.
1: 전 무서울 것 같은데.
0: 무섭죠.
1: 무서워.
0: 무서운데 이제 그 상황에 그 차선에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한데
1: 아유.
0: 모두가 한 몸으로 움직이게 이렇게 완전히 동기화돼서 달리게 됐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1: 그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라고 네. 있잖아요. 이게 ZOX라고 죽스.
0: 네, 네.
1: 이게 미국의 상업은행 이제 승인까지 받고
0: 네.
1: 아마존 원래 이게 저 책 판매하던 온라인 책 판매하던 회사가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0: 그렇죠. 네.
1: 결국 이게 하나의 배달, 운송, 수송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0: 그렇게도 볼 수 있고
1: 네.
0: 또 하나는 아마존에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라스트 마일 배송을 위해서도 있지만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는 그 단순한 어떤 그런 뭔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보기보다는 정말 거대한 빅테크 기업으로 봐야 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 부분도 이미 많은 분이 아시고 있겠지만 우리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굉장히 큰 데가 아마존이거든요.
1: 그래 맞아요.
0: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송을 제대로 최적화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데이터 센터 지어서 만들자라고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니까 지금 아마존은 거의 이제 빅테크 기업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돈이 되는 시장을 또 찾으면서 또 첨단 기술 잘할 수 있는 기업. 분야를 찾아서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죽스는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 이게 모양이 다르다면서요?
0: 완전히 다릅니다. 안에 그냥 빡세요. 그리고 운전석이 따로 있지도 않고 핸들이 없습니다.
1: 아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모양이군요.
0: 맞습니다.
1: 이 차가.
0: 네. 그런데 다른 차량은 그걸 못하느냐. 이제 못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정말 어떤 테스트베드로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규제가 있었어요. 자동차라고 한다면 자고로 적어도 핸들은 있고 브레이크라도
1: 그렇죠.
0: 밟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1: 130년의 역사를 가진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이제 말하자면 죽스가 운행할 수 있게 그 부분이 없어도 된다라고 면제를 잠깐 해준 거예요.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건 단순히 아마존이라고 회사는 잘하니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악천후일 때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될 것인지 어떤 주행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떤 주행 품질을 보일 것이고 이렇게 돌발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에 대한 대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마존이 다 제출을 해서 일단 승인이 되고 핸들이 없어도 운행할 수 있게 잠깐 해줄게라고 이제 풀어주는 면제를 해준 거거든요.
1: 네.
0: 다른 회사들도 그걸 하려고 하고 사실 테슬라도 좀 있으면 이제 사이버 택시를 이제 사이버 캡을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올해 혹은 이제 내년 정도에 옵션 같이 핸들을 옵션으로 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구글을 포함해서 아마존이나 이런 많은 회사들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라는 걸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근데 테슬라는 그거 좀 실패했었거든요. 잘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었던 모든 것들 지금 기존의 업체들이 구글이나 웨이모나 아마존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테슬라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 해야 될 텐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기도 하죠.
1: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어쨌든 로보택시의 춘추전국시대라는 느낌이
0: 맞습니다.
1: 드는데
0: 네.
1: 공급자의 관점 또 수요자의 관점에서 이 경쟁력의 핵심은 뭡니까? 저는 막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고 이런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좀 느린가요?
0: 아닙니다. 저도 좀 불안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이제 운전대조차 없는 건 좀 충격이죠.
1: 네.
0: 그렇기는 한데 지금도 운전대가 있고 핸들이 이제 저절로 움직이고 있는 걸 타본 사람들의 경험에서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했대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주행 질감이라고 해야겠죠. 사실 지금 사람이 운행하는 걸 보조해주는 역할 테슬라라든가 오늘 현대차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완전 로봇택시를 타본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이 생각보다 급제동을 하더라. 로봇이 운행하는 것처럼 주행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1: 네.
0: 그래서 불안함을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1: 네.
0: 아주 매끈하게 움직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안전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는 수치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 네.
0: 실제로 사고율이 얼마나 낮아졌느냐를 봤을 때는

0: 당연하게도 레벨4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구글 웨이모나 이제 다른 회사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그걸 네. 경험하면.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이미 중국에서 대도시에서 운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대도시에서 이제 운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1: 그게 이제 중국은 바이두죠.
0: 그렇죠. 바이두를 네. 포함해서 이제 몇 한 네다섯 개 정도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일단 경험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괜찮네. 하다못해 내가 그냥 택시 어르신이 운전하는 택시 물론 편하지만 가끔 불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1: 우리 총알 택시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총알 택시도 불안하고
1: 이런 건 없는 거죠. 불안하고. 그러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로봇 택시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0: 훨씬 더 안전해진 걸 느끼고 나면 그쪽으로 이제 수용성이 좀 움직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1: 역시 이것도 경제에서 말하는 경험제군요.
0: 맞습니다.
1: 해봐야 되는 거예요.
0: 해봐야
1: 그렇죠?
0: 됩니다.
1: 네. 자, 그러면 해외에선 그런데 네. 우리 현대차와 소카가 또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는
0: 그렇죠,
1: 세상이다.
0: 공유로 시작한 거죠.
1: 이게 이제 소카가 그렇게 시작됐는데. 네. 이 두 회사의 로보택시의 기술이나 시장성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0: 일단 현대차는 이제 모셔널을 조율하고 있죠. 합작사죠. 그래서 모셔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CES 때도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아예 로보택시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작 우리나라에서 왜 오픈을 안 하냐. 그럼 그렇게 일부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만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실제로 못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 좀 다른 종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면에서 정치적인 부분 또 산업적인 부분 에서 서류를 얼마나 잘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고 얼마나 네네. 자신감이 있어야 되냐의 문제거든요. 일단 모셔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로보택시 운행을 곧 할 계획도 있고 또 공급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오히려 좀 돌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잠깐 중단된 상황이고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대부분의 경우에 기술이 고도화가 됐다라고 보면
1: 네,
0: 될 것 같고요.
1: 기술 자체는
0: 그렇죠.
1: 네.
0: 근데 소카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을 운영했었던 여러 노하우들이 있죠. 근데 소카가 직접 기술 개발을 해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이제 외주를 줌으로써 네. 강남의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의 경우에도 실제로 완성 차를 들여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에다 라이다를 달고 개조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런 방식으로 이미 공유 차량 서비스가 되어 있는 소카에 제일 먼저 실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소카에서 가끔 빌리려고 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차종은 진짜 없어요. 그 말은 그만큼 상업성이 있다는 거죠.
1: 네. 그 차는 나간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일 먼저 예를 들면 모셔널에서 현대차에서 그런 차량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소카가 대량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네. 그래요. 저희 방송의 이 모토와 관련해서 단독 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0: 네.
1: 이 로봇 택시가 활성화되면 기후 문제에는 네. 또는 기후 위기에는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 얘기는 좀 기후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해 줄 수 있는 건가요?
0: 네, 기본적으로는 낙관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행하는 것보다 당연히 더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1: 그러니까 네. 탄소 배출이 줄어들 거다.
0: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로봇 택시라고 하는 개념과 전기차라고 하는 건 다른 개념이잖아요.
1: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로봇 택시 중에서는 전기차가 아닌 택시.
0: 아니요. 전기차죠.
1: 다 전기차죠. 전기차죠. 사실상 전기차죠.
0: 네. 근데 네.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전기차의 장점을 로봇 택시의 장점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0: 사람이 운행하지만 전기차를 운행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근데 여기서는 둘 다 전기차라고 가정을 했을 때
1: 네.
0: 그럼 로봇 택시가 더 좋을 것이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 맞아요.
0: 근데 로봇 택시가 일단 효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굳이 차량을 소유할 필요를 점점 못 느끼게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좋아하는 분들도 펀드라이빙을 위한 차를 따로 구매를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작은 차, 굉장히 고성능 스포츠카를 이제 트랙에서 타려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왜냐면 운전자가 없고 제가 호출을 딱 불러놓으면 5분 안에 차 집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1: 이 편리함을 이겨낼 수 없, 이 편리함의
0: 그렇죠.
1: 유혹이 너무 크군요.
0: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건데 이런 다른 종류의 이야기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일단 지금의 전기차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1: 네.
0: 어쨌든 전기를 뭐로 생산하고 있느냐.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어쨌든 화석연료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1: 네.
0: 있습니다. 나중에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지만
1: 네.
0: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1: 그렇죠.
0: 있고 또 하나는 전기차 무거워요. 그 말은 타이어 분진 같은 것들이
1: 맞아요.
0: 분명히 더 많이
1: 맞아요.
0: 발생할 수밖에 네. 없다라는 걸
1: 네.
0: 이야기하는 겁니다.
1: 네.
0: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건데 결국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 택시 그러니까 그냥 전기 사람이 운행하는 전기 자동차보다 로봇 택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모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1: 네.
0: 거죠.
1: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오히려 로봇 택시가 탄소 배출을 늘릴 수도 있다.
0: 네네.
1: 이제 전기차를 전제로 했을 때죠.
0: 그렇죠.
1: 그거는 네. 어떤 점인가요?
0: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없어도 주

0: 2차 공간이 필요가 없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어딘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손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서 막 다니고 있군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예, 예.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총 주행 거리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손해 보고 말하자면 탄소를 어쨌든 다 배출하는 거니까요.
1: 전기를 많이 쓰니까.
0: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은 어쨌든 간에 택시 타는 건 부담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대중교통을 타는데 사람이 없는 로봇 택시고 실제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문턱이 낮아지니까 대중교통보다는 택시 쪽을 더 로봇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심리적인 거죠. 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1: 그래요.
0: 합니다.
1: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통체증 없을까요?
0: 교통체증은 오히려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택시만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시내에서 왜 교통체증이 있느냐. 항상 마지막 차선에 무언가가 뭐 짐을 싣고 내릴 수도 있고 택시가 잠깐 서갖고 승객을 내리는 걸 수도 있지만 또 주차장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모두 로봇택시라고 하면 거기 서서 기다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차량 전체적인 차량 운행 대수도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니까
1: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0: 훨씬 맞네. 교통체증은 줄어들 거라고 보입니다.
1: 반대로 네. 기후가 이제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으니 기후변화가 로봇택시 운행에 미칠 영향. 왜냐하면 미국의 그 서부 정전, 그러니까 전기 공급이 안 될 때도 있었고요. 홍수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0: 네.
1: 대응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0: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는데
1: 네.
0: 실제로 얼마 전이죠. 몇 달 전에 그 베이징에서도 그 로봇택시가 100대 정도가 일시에 운행을 정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근데 이건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실제로 운전석조차 이제 없애려고 하는 핸들조차 없애려고 하는 그런 자율주행 그 로봇 택시의 경우에는 이런 악천후에서도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사와 어느 정도 자기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표 성적서를 내야 돼요.
1: 아하.
0: 그리고 또 하나가 쉬운 게 만약에 정말 악천후면요 운행을 안 합니다.
1: 아 그렇죠.
0: 언제나 꿋꿋하게 운행한다고 생각하는 건
1: 그렇죠.
0: 우리의 생각인 거고.
1: 맞아요. 사람도 운전 안 하는데요.
0: 그럼요. 그럴 때는 맞아요. 오히려 멈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그렇기
1: 그래요.
0: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도 운행해야 되지 않을까?
1: 그러다가
0: 그래도
1: 큰일 나고.
0: 되지 않을까?
1: 맞아요.
0: 그렇죠. 그런 그래요. 부분이 더 안전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1: 그래요. 아 오늘 아주 저 흥미있고 재미있는 얘기 아주 유익하네요. 제가 사실 질문 드릴 게 더 있지만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0: 네.
1: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CBS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 받아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의 지방 이전을 추진합니다.

0: 109개 공공기관의 기능을 개편하고 법무부와 성평등 가족부까지 세종시로 옮긴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잇따른 비위와 치안 공백을 두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경찰 지휘부는 한자리에 모여 대국민 반성문을 내놓았습니다. 개각 인사 중 특히 용해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우려와 비판을 드리며 깊이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OTT 플랫폼 티빙에서 4천만 개에 달하는 이용자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alk it, walk
1: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르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곳의 기능을 개편합니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부처도 세종시로 옮긴다는 계획인데요. 첫 소식 정책부 김동빈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6: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이번 발표 핵심부터 짚어볼까요?
6: 네, 한마디로 합칠 곳은 합치고 나눌 곳은 나누고 옮길 곳은 옮기겠다는 겁니다. 먼저 공공기관은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합치고 성격이 다른 기능은 떼어내는 방식으로 109개 기관을 정비합니다. 동시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이전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합니다. 중앙행정기관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곳부터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을 시작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7: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에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습니다.
6: 이 결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슨 일을 어디에서 할지까지 한꺼번에 다시 짜겠다는 게 이번 발표의 큰 그림입니다.
5: 네. 자, 그럼 먼저 109개 공공기관의 그 기능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보겠다는 거예요?
6: 네, 눈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발전 공기업입니다. 지금까지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이렇게 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합니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나눴던 발전사들을 25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정부는 발전사별로 흩어진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투자를 모으고 연료와 정비자재를 공동구매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부산, 인천, 울산, 여수, 광양 등 4개 항만공사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칩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통합하고 모든 광업소가 폐광환, 석탄공사도 청산합니다. 네. 반대로 LH는 둘로 나눕니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와 자산비축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합니다. 성격이 다른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떼어내서 각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는 유지합니다. 이 밖에 코레일과 SRE,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이론화하고 유사 중복기관과 자회사 소규모 기관도 정비합니다.
5: 네. 이런 기능 개편과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도 추진하죠. 앞서 1차 이전과 달라

0: 따지는 점이 있다면요.
1: 네, 이번에는 단순히 공공기관을 지방에 나눠주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된 기관을 한 지역에 모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1차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 집중이 이어졌고 기관들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2: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반드시 남아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1: 기존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이나 대학과 관련된 기관을 함께 배치해서 기업과 일자리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인데요. 청사를 새로 지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라도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합니다. 다만 이 350여 곳이 모두 이전하는 건 아니고 잔류 필요성을 다시 따져서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지역을 정하게 됩니다. 당초 10월이나 11월쯤으로 예상됐던 대상기관 발표도 공론화와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최종 이전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0: 네, 이렇게 공공기관뿐 아니라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도 다시 추진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우선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대표적입니다. 이 두 부처는 현재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법을 고쳐서 이들 기관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처럼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합니다. 그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이나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는 2033년에 맞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그 오늘 발표에는 금융위원회 등 그동안 이전 가능성이 거론됐던 기관들이 빠졌는데요. 이전 대상에서는 제외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3: 네. 오늘 발표가 있고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분기에 걸쳐서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서 고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1: 결국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우선 대상으로 제시됐을 뿐 이 추가 이전 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서 구체적인 대상과 이전 시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기까지는
0: 어때요?
1: 네, 그 오늘 발표는 이제 큰 그림일 뿐이고요. 이제부터가 실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 이 109개 기관의 기능을 손보려면 조직과 인력, 보수 체계를 조정해야 하고 일부 통폐합과 청산에는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지방 이전도 직원들의 주거와 자녀 교육 문제는 물론 기관을 보내고 받는 지역의 이해관계까지 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통폐합되는 기관 직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보수 등 처우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전 직원에 대해서도 주거 지원과 교통,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차 이전 당시 논란이 됐던 이전 직원 대상 아파트 특공을 다시 도입할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결국 109개 기관의 기능 개혁과 2차 지방 이전이라는 큰 방향은 정해졌지만 기관과 지역, 노동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실제 실행까지 끌고 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부 김동빈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강회의 논란의 중심에 선 경찰을 향해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첫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찰 조직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사건 등 연이어 벌어진 부실 수사가 우리 치안이 허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자정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5: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합니다.
4: 특히 극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치안 체계에 큰 구멍이 날 수 있다며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모든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또한 국민의 삶 개선이 목표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 부임한 김종철 경찰청 차장은 첫날부터 부실수사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김종

0: 경찰 직무대행입니다.
1: 경찰의 유리한 사실만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잘못이 확인되면 누구의 잘못인지, 지휘감독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겠습니다.
0: 신임 경찰 지휘부가 부임 전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경찰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조직, 제도, 업무 방식, 문화 등을 폭넓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2: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의 중심에 선 용해인 김승원 두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여권 내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부 박인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기자.
3: 안녕하세요.
2: 네, 우선 용해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 어떤 내용들까지 불거졌는지 살펴볼까요?
3: 먼저 용 후보자가 만든 기본소득당이 용 후보자의 가족과 보좌진으로 채워졌다는 가족정당 논란이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당에서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30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은 데다 당 지도부 대다수가 노동당 비선조직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용 후보자는 비선조직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성차별적 조직 문화가 남아있는 단체 활동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용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네. 통상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로 통했는데요. 이와 달리 용 후보자는 앞서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용 후보자는 당내 유일한 의원인 자신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원외정당이 돼버리는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논란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용 후보자는 아직까지 겸직과 관련한 결단이나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 네, 용 후보자를 바라보는 여권의 시선도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민주당 TV에서 용 후보자 관련 논란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지켜보고 있고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도 듣고 있고요. 본인도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김 대표는 용 후보자 관련 논란이 숨겨져 있던 비리가 아니라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면서도 부정적인 국민 목소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조금씩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저희 CBS와의 통화에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용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여권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3: 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게 아니라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해당 청탁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당시 법원 영장 전담 판사 와 유착 관계였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시절 성범죄 사건 가해자를 변호했다는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직접 관여한 사건이 아니거나 가해자 역시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소 신념대로 변호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2: 네, 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도 있었는데요.
3: 네, 그런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오늘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의 말 들어보시죠.
5: 그 권한을 존중하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권한밖의 일이라며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국회에서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고 이 대통령 관련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는 등의 행보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일 뿐 장관으로서는 입장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 두 사람의 청문회 그 일정은 어떻게 돼요?
3: 청문회는 다다음 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15일부터 18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가오는 청문회에서 두 후보자의 논란이 어떻게 검증될지 또 거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0: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인 기자였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에서 유출된 이용자 계정이 4천만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티빙은 첫 유출 시도를 차단하고도 해킹으로 판단하지 않아서 이튿날 벌어진 2차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유출된 티빙 계정은 3,954만 개. 당시 티빙이 보유하고 있던 계정이 사실상 모두 털렸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경로로 가입한 중복 계정도 많아 실제 유출 인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가 조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모두 20개 항목, 70종의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일부 정보는 암호화돼 있었지만 암호를 풀 수 있는 열쇠까지 함께 유출돼 사실상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공격자는 개발자 한 명의 접속키를 탈취한 뒤 소스코드에 적혀있던 또 다른 접속키를 이용해 실제 서비스 운영 환경까지 침투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첫 유출 시도 당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CPU 사용률이 100%까지 치솟자 티빙은 해당 작업을 차단했지만 일반적인 시스템 이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임정규 민관합동조사단장입니다.
4: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은 요 접속 차단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안 했고 그래서 2차적인 추가적인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3: 공격자는 이튿날 다른 접속키로 다시 침투해 이상 징후 경보를 피하며 이용자 정보를 빼냈습니다. 티빙은 사고인지 약 29시간 뒤 신고해 법정 기한을 5시간 넘긴 데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1: 네팔 대홍수로 사망자 수가 크게 늘면서 전염병 확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민 센터에도 사람들이 몰리며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팔 치타완에서 정영철 특파원이 전합니다.
5: 대홍수로 큰 피해를 본 네팔의 누아코트 비두루에 있는 한 군부대. 한켠에는 사망자들의 시신이 벽에 붙어 있고 다른 쪽에서는 가족들이 명단을 보면서 실종자의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썩은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부대 안에는 수색을 통해 찾아낸 시신들이 쌓여 있고 냉동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부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 병원의 시신 안치실도 시체들이 쉴 새 없이 밀려오면서 포화 상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가족들에게 인계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지만 고온 다습한 날씨에 부패가 빨라 신원 파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가 국제사회에 1,000대 이상의 냉동 장비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트리슐리강 하류에 있는 치타완에서는 떠내려온 수백 구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경찰과 군인들이 아무런 위생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현지에 살고 있는 조형경 씨입니다.
6: 훼손된 시신들이 많이 이렇게 떠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시고 막 그런 거를 많이 봐서 안타깝더라고요.
5: 이재민 센터도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인 아루나 타쿠리 씨입니다.
7: The main problem now we are facing is overcrowding.
8: 과밀화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로 인해 피부 질환 등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옴 환자, 진균 감염 환자들이 발생해 치료했습니다.
5: 이미 1,100명을 넘어선 사망자 수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어서 사망자 수습과 위생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치타완에서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1: 박정희 정권의 긴급 조치 피해자들이 과거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에서 졌더라도 다시 재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간첩 조작이나 고문 등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여전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나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국회는 지난달 20일 긴급조치 피해자의 민사재심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긴급조치는 박정희 유신 정권이 정권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처벌한 비상조치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라며

0: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들은 배상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으로 이들도 다시 재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불법 구금과 고문 등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확정 판결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1983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영장 없이 끌려가 3개월간 불법 구금됐던 제일동포 김병진 씨도 43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과거 국가배상 소송에 패소 판결이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배상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씨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입니다.
1: 긴급조치 사건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게 되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았죠.
0: 이에 따라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CBS 뉴스 나채영입니다.
2: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를 넘어 이제는 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까지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투톱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는 크지만 성장 속도가 빨라서 위협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중국의 대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가 최근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E를 소량 생산 중이라고 미국의 IT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4세대 제품을 올해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돼 차세대 제품 테스트 단계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그간 CXMT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하에 주로 범용 메모리 수요 흡수에 집중해왔는데 이제는 AI용 고부가가치 메모리로까지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HBM 시장을 장악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CXMT가 최근 개발한 제품보다 두 세대 진화한 HBM4E 샘플을 이미 생산 중이라는 점에서 3년 안팎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게다가 CXMT의 경우 생산품에서 양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수율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한국 기업들의 유력 경쟁 상대로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 기업들의 제품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은 미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 중인 미국은 반도체 관세 정책 도입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을 향해 자국의 생산시설을 추가 구축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메모리 기업들은 유례없는 초호환기를 맞이했음에도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압박 속에서 좀처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모양새입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4: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5: 네, 안녕하세요.
2: 네, 첫 번째 소식은요.
5: 영화 그 오디세이 흥행으로 그 배경이 된 지중해 그리스의 그 여행객이 상당히 몰리면서 현지 관광지가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2: 네.
5: 그 그리스 남부 크레타섬 서북부에 자리한 이 발로스 해변에 그 상황이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보면 그 선착장으로 배가 이렇게 쉴 새 없이 관광객을 실어 나르면서 지금 말 그대로 그 사람 반 물 반 뭐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2: 네.
5: 문제는 이 그 발로스 해변이 뛰어난 생태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유럽연합의 그 자연보전 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훼손될 위험이 상당히 커진 거죠. 그래서 현지 당국이 이 발로스 해변뿐만 아니라 크레타섬 서부의 대표 명소들에 대해서 방문객 수를 강하게 통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전 예약제를 도입을 하고요. 하루 입장 인원 상한선을 엄격하게 묶고 이런 방안들이 이르면 내년 여름 휴가철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영화 한 편이 이 유서 깊은 휴양지의 풍경까지 바꿔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2: 네. 이 스크린의 감동이 현장에서는 환경 파괴라는 그런 부메랑으로 돌아온 모습이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은요.
5: 한때 이제 명품 과일, 귀족 과일이라고 불렸던 샤인머스켓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2020년만 해도 서울 가락시장 기준으로 보면 이 샤인머스켓이 2kg 한 상자에 평균 한 2만 2천 원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경매가가. 그런데 지난달 말에는 8,000원대까지 주저앉았다고 하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도 35% 정도 급락한 수치고요.
2: 네.
5: 3년 만에 몸값이 이제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공급 과잉인데요. 경북 포도밭 경상북도 포도밭 면적의 61%가 샤인머스켓을 재배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쏠리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는 추석까지 좀 일러서 9월, 10월 출하가 본격화되면 가격이 더 폭락할 거란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어텐션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자, 최인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6: 네, 9월로 접어들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더 수축하고 있고 내일부터는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부쩍 더 선선해지겠고요. 특히 습도가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서 낮 동안에도 한여름처럼 무덥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동풍이 계속 불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한낮 더위가 좀 더 이어지겠고 반면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비가 계속 오락가락 이어지면서 종일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21도, 대구 22도, 춘천 18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 32도, 서울 청주 29도, 대구 27, 강릉 25도로 서쪽 지역은 좀 더 덥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늘 내일 각각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 밤까지 전남과 영남 지역에서는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서쪽 지역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에 달하는 돌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2: 9월 3일 목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권신호, 임승선,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 CBS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경기도민이라면
10: 시내버.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앵커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강수영입니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첫 출근길에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해 장관에게 직접 권한이 없다고 밝혔고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잇따른 직격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과 당내 반응까지 오늘은 승부사들을 1시간 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승부사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을 폭넓게 짚어보겠습니다. 본방 후에는 유튜브 연장방송 더 라커룸이 이어집니다. 박종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2, 1,
2: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은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6: 정치평론계의 승부사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필 전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7: 안녕하십니까.
6: 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0: 그리고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정욱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제가 임시 진행이기 때문에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0: 모범 답안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예. 딱 하나 걸리네요.
1: 어?
0: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
1: 지금?
0: 예, 그냥 없다 했으면 응? 하고 넘어갈 텐데
1: 네.
0: 어, 굳이 지금을 왜 넣었을까? 그냥 습관처럼 넣었을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들어보니까 어, 이거는 의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1: 어, 그럼 나중에는 할 수도 있다 이런.
0: 그러니까 뭔가 의미로. 남겨놔야죠.
1: 오.
0: 이 답을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잊으면 당연히 나올 거고.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네. 생각했을 때 쓱하면서 지금이라는 어, 단어를 하나 쓱 넣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1: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2: 아, 물론 이제 야당으로서는 뭐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오해. 아, 네. 오해입니까?
2: 네, 근데 이제 오해로 끝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민주당의 현재 분위기 자체가 지금 이제 대통령과 관련돼 가지고 공소 취소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저희는 충실하게 이 조작 수사 기소한 검사들 처벌하고 그게 뭐 이 정부 내 유죄 확정까지 받으면 대통령이 임기 후에 받을 그 재판에서 순리대로 술술 풀릴 건데 굳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오해 사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손혁 변호사님 현재 현실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해 가지고 공소 취소를 하도록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3: 원래는 이제 그 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가 있죠.
1: 어, 지휘를 할 수 있어요.
3: 예. 그런데 네. 문제는 이번에 계엄 사태 때 군인들이요.
1: 네.
3: 상관의 명에 따랐다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상관의 부당한 명령은 이의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네.
3: 검찰청 이번에 공소청법도 그렇죠. 검사도.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이제 이의제기할 수 있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 봤을 때 제 생각에 김성원 장관이 공소청장한테 뭐 지휘권을 발동해도 아마 공소청장이 안 따를 가능성이 많고요.
1: 네.
3: 100번 공소청장이 또 지휘하더라도 원래는 이게 공소청장도 공소취소권이 없어요. 공소취소권은 이제 그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판부 네. 공판검사들이 하거든요.
1: 그렇습니다.
3: 아마 이게 또 안 따를 거예요. 이중으로 안 따를 겁니다.
1: 네.
3: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그 결국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조작 기소가 드러나야 되는데
1: 네.
3: 제일 중요한 게 대북 송금이잖아요. 박상용 검사 지금 몇 번 털었어요.
1: 네.
3: 털어도 너무 털었는데 아직도 없는데 또 털 게 있나요? 박상용.
1: 네.
3: 그다음에 대장동 검사 9명 감찰하고 1명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는데 대장동도 조작이 없잖아요.
1: 네.
3: 저는 조작 기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불가능하다 봐요.
1: 불가능한데 왜 자꾸 하리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3: 아니 불가능하더라도 네. 이게 시도 나쁜 시도를 하니까 계엄하고 똑같잖아요.
1: 네.
3: 계엄이 불가능한 계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했잖아요.
1: 네.
3: 그래서 그때 야당이 계속 경고했잖아요. 우리도 그래 보는 거예요. 이거 계엄보다 더한 나중에 사태가 되는데 그것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네.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1: 형근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4: 아니 의서정 변호사가 다 얘기했어요. 검찰총장이 어,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공소청장을 지휘해야 돼요. 공소청장이 안 따를 거다.
1: 네.
4: 공소청장이 또 아마 개별 검사한테 지휘해도 안 따를 거다.
1: 네.
4: 나중에 다 처벌받는다. 네. 결론 난 거 아니에요.
1: 네.
4: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얘기인데 말씀처럼 뭐 사실은 뭐 검사장의 승인 절차는 약간 형식적이고 개별 공판 검사가 직접 법정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법에 다 나와 있지만 1심 판결 전에 공소 유지가 안 될 정도로 뭐 증거가 부족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런 요건이 안 되면
1: 네.
4: 아무리 뭐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검사가 하겠어요? 네. 아니 차라리 뭐 나가겠다고 하든지 그럴 판이기 때문에
1: 네.
4: 과거처럼 뭐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다고 듣지도 않을 것이고 되지도 않는다.
1: 네.
4: 그리고
1: 네.
4: 계엄하고 비교하는데 아니 계엄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계엄할 거다 계엄할 거다 얘기하니까 다들 말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1: 네.
4: 다들 그랬는데 그거랑 이제 공소취소랑은 공소취소는 사실은 실제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1: 네.
4: 공소취소하면 그다음에 공소기각 절차로 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이란 말 썼는데 지금이란 단어 가지고 어찌 보면 이게 얘기가 듣다 보니까 나왔는데 지금 안 하니까 나중에 할 거다. 사실은 그거는 우리 이제 평론하다 보니까 이제 한 이제 꼬투리 잡기 같은데
1: 네.
4: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김성근 장관이 제일 중요한 일은
1: 네.
4: 공소청 중수청 분리해 놨고 경찰이 지금 어찌 보면 경찰이 물론 지휘권은 없습니다만 연결돼 있거든요.
1: 네.
4: 그러니까 이 검찰하고 공소청하고 분리해서 결국은 수사권 조정하고 이걸 자리 잡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렵거든요. 이 역할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공소 취소에는 아마 그렇게 관심 안에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소 취소는 1심 사건만
4: 그렇죠.
1: 하시고 있기 때문에
4: 네.
1: 또 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갔거나 이거는 뭐 검사를 뭐 지휘를 어떻게 하든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법률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일하기 방점이 지금 나중에 할 수도 있다고 만약에 보신다면 어떤 전제

0: 조건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1: 그건 뭐 민주당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하겠다는 거고. 의지를 갖고 네. 있으니까 뭐라도 하겠죠. 뭐 법을 바꾸든 뭐 특검법 안에 공소취소권을 넣어서 뭐 2심도 공소취소 가능하게 한다든지 뭐 별 방법을 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인 어떤 여론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안 되는 건데
0: 네.
1: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고 민주당에서
0: 네.
1: 거기에 공동대표를 맡았던 분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왔으니 또 거기에 신임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당선되기도 전부터 공소취소에 대한 어떤 의지를 밝혔고 하니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개헌 연임 대통령 연임 얘기도 무려 국회의장이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희가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어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공소취소 초반에 공소취소 관련된 게 약간 이슈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식약처 로비 의혹이 훨씬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그 사건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일단 김승원 장관 측은 임사청문회 준비단도 이제 의견이 청탁이 아니라 공익적인 고충 민원의 단순한 전달이었다. 또 이제 식약처나 식약처장이나 식약처 직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먼저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2: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법적으로도 뭐 검찰에서 뭐 식약처 직원도 3년 동안 뭐 7명 36번이나 소환해 가지고 많이 수사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소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검에서도 사실 뭐 지금 정모 판사 이분이 뭐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 뭐 특수 관계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배척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지금 뭐 한동훈 의원도 주장하고 그러는데
0: 아, 영장 전담 판사였던
2: 네. 네. 근데 저희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검에서는 지금 배척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법원 행정처에다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2: 그리고 정모 판사도 만약에 대검에서 법원 행정처에 당신 지금 뭐 일에 휘말려 가지고 배척 요청 왔는데 그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모 판사도 전혀 법원 측으로부터 그런 말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관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유흥주점 뭐 사장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0: 양모 씨.
2: 네, 양모 씨. 근데 이분도 이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식당을 운영을 했다.
0: 네.
2: 물론 식당이니까 이제 술도 팔았지만 이것을 유흥주점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불쾌해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이후로도 기업 활동을 했고 뭐 중소기업 뭐 상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러면 좀 뭐 법적 조치 좀 취했으면 좋겠다.
0: 네.
2: 좀 이런 의견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일단 그 국회의원이 네.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이 과정이 참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양 씨도 무혐의 처분 받았고 그 강 씨도 제약회사 대표인 강 씨도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나중에 그 조작 보고서 그 임상실험 그거는 처벌을 받았죠. 하지만 그건 청탁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0: 무혐의가 무죄 이제 기소는 됐는데 무죄 네.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2: 그리고 이제 김승원 후보자도 그러면 본인한테 부탁을 직접 한 그 양 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본인은 기소유예를 받으니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 소원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 진행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2: 어쨌든 나머지 더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전에 혹은 네. 가서도 저는 소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0: 지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는 서정수 변호사님.
3: 아니 네. 이게요. 그 강세찬 교수가 있잖아 경희대
0: 예.
3: 코로나 치료제인데
0: 예.
3: 원래 지한테 실험했는데 지가 죽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상 신속하게 얼마나 하느냐 이게 기업 안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0: 네.
3: 그래서 이제 빨리 2상 3상 시험하게 해달라. 이래가 부탁한 거예요.
0: 네.
3: 그래서 그 양모 씨라는 이분이 김성원 의원하고 평소에 그 옛날에 근로기준법 변호하면서
0: 네.
3: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아주 실세다. 이러면서 그 문자들을 다 해가지고 김성원 의원이 전화를 직접 합니다. 김강립 처장한테.
0: 식약처장에게.
3: 전화해요.
0: 네.
3: 그리고 실제 보름 이내 빨리 됩니다. 엄청난 특혜예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김성원이 다 했기 때문에 인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문자도 있어요.

0: 정치 자금 준다고 게 계좌 있잖아요.
1: 네.
0: 계좌 번호까지 줍니다. 그리고 김성원 이분이 고마워. 고맙다고 게 해요. 근데 돈을 내려니까 한도가 다 차가지고 돈이 안 들어간 거죠.
1: 네.
0: 그때 한도 안 찼으면 돈 들어간 거예요. 제가 맡은 사건 중에 강남서 경찰이 골프채 선배가 준다는 거 받지도 않는데 고맙습니다. 이걸로 이게 파면다고 재판하고 있어요. 이거는 뇌물 알다시피 요구하거나 공여 의사 표시하거나 약속 마음의 기수입니다.
1: 네.
0: 이 범죄 기수예요. 그게 부정한 청탁 아닙니까? 빨리 임상하게 해달라는 거. 그러고 돈을 고맙다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건 저는 기수라 보는데 근데 그때 김성원 이분이 안 나갔어요. 제가 어디? 그때도 방송마다 비판했거든요.
1: 네.
0: 법사위 권한 가지고 이게 검찰이 그렇게 오라는데 끝내 안 나갔다니까. 본인이 억울하면 그때 나가서 소명해야죠. 본인이 한 번도 안 나가놓고 기소유예는 계엄 다음날 했어요. 검찰이 이제 계엄 다음날.
1: 네.
0: 그리고 헌법소원을 그 다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때 왜 소명 안 했냐. 이게 저는 특권의식이고 그리고 기소유예를 저는 헌재가 왜 아직도 결정 안 하냐. 이게 그 다음 달 1월 달 했거든요. 2025년.
1: 예.
0: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헌재가 빨리 저는 기각해 주면 그럼 이게 범죄했다는 거 아닙니까?
2: 예. 아니 그것까지. 아니 사실은 서정욱 변호사 얘기에 답이 다 나왔어요.
1: 네.
2: 왜냐하면 기술하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때고 그죠?
1: 네.
2: 아, 그때 사실은 아니 안 나가서 기소 안 한다 치면 우리 뭐 패스트트랙 사건 때 그 국회의원도 안 나간 사람도 많아요. 다 기소 다 했잖아요.
1: 네.
2: 사실은 검찰이 증거 있으면 나오나 안 나오나 기소합니다. 법원 가서 다 토봐. 기소했으면 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계엄 다음 날 했다는 건 모르겠어요. 검찰이 어떤 눈치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김성은 의원하고는 뭐 그분이 이제 그 판사 그만두고 수원변협에서 오래 활동했었거든요. 저도 수원변협에 했었고 그때부터 알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판단을 안 해준다. 검찰이 이걸 몇 년 들고 있었어요.
1: 3년 가까이
2: 그렇죠. 있었죠? 들고 있어서 네. 사실은 정치인이 제일 답답한 거는 뭔가 빨리 판단을 해주면 되거든요. 기소를 하든가 그리고 법원과 다투면 되잖아요. 판사 출신이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다툴 만한 준비를 다 하고 있겠죠. 근데 사실은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되는데 아니, 기소하면 되죠. 왜 기소를 안 해요. 그다음에 기소유예라는 게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나쁜 게 뭐냐면 죄는 있는데 뭔가 봐줄 것 같으니까 야당 국회의원 아무리 간사라 하더라도 그 만약에 뇌물죄 성립되는데
1: 네.
2: 봐주겠어요?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기소유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 스스로 뭐 당연히 억울하다 생각하니까 뭐 현재 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당시에 만약에 이게 여당이었고 그럼 모르겠지만 야당 뭐 아무리 법사위 간사라 해도 그거를 뭐 기수 말씀처럼 뇌물죄 기수가 되는데 그거를 기수 안 하고 그냥 봐줬다?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0: 근데요. 예. 저도 변호사지만 경찰에서 많이 오라 하거든요.
1: 예.
0: 그럼 우리부터 놀라서
1: 예.
0: 아이고 며칠 내 가겠습니다.
1: 예.
0: 저희 다 갔어요. 그런데
1: 예.
0: 이분이 왜 에이, 3년
1: 그렇게. 별로 안 놀리시잖아요.
0: 아니. 우리는 저는 다 갔어요. 그런데
1: 네.
0: 이분이 아무리 법사위 간사라도
1: 예.
0: 검찰에서 몇 번 오라는지 한번 보십시오. 소환에 끝까지 불응했잖아요.
1: 오.
0: 본인이 끌면서 소환을 한 번도 안 가고 몇 년 끌어놨고 마치 검찰가 끌은 것처럼
1: 네.
0: 왜 이 특권이 잘못된 거예요. 부르면 가야죠.
1: 네.
0: 왜 안 갔어요.
1: 오, 그 서 변호사한테 여쭙고 싶었던 게 그 네. 식약처장하고 그 식약처 직원들이 다 기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청탁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논리에 따르면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저는 청탁 부분보다 이게 네. 500만 원 정치 자금을 이렇게 그 주고 고맙다. 돈이 이어는 거론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양모 씨도 이게 뭐 돈 로비 자금으로 이게 현금 3억에 전환 사채 6억이 이게 알선 수재인지 다툼이 있어요.
1: 무죄가 선고됐죠.
0: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네. 다툼이 있는데 돈의 용도는 투자인지.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건 500만 원을 대가로 전화해 준 대가로 인사해야 된다 하고 500 계좌 주고 고맙다는 문자까지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한도가 차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받았으면 어떻게 그럼 바로 기소됐겠죠.
2: 아니 그거 약속만 해도 기수라며요. 기수.
0: 그러니까 경찰이 소환에 응하지 않게 들고 있다가 계엄이 나니까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정권이 세상이 뒤집어졌다. 검찰이 좀 저는 비겁하다 봐요.
1: 아 검찰이 놀래서.
0: 그렇죠. 계엄 다음 날 왜 또 기소해야 합니까?
3: 이제 인정하시는 거예요. 정치검사.
1: 옆에서 윤희석 대변인께서 표정이 네. 제가 평소에 이쪽 자리에서 많이 봤던 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선을 긋는 듯한.
0: 그때 검찰이 체포영장해서 기소했어야죠.
1: 예, 윤희석 대변인님. 네.
4: 법으로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기소했으면 됐지. 유죄 때렸어야지. 이렇게 세상이 다 그렇게 되나요?
4: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뭐 다 좋아요. 김성환 의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면 나 그냥 무혐의로 했어야 되는데 왜 기소유예냐. 그러니까 헌재도 가는 거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민원 처리 과정.

0: 과정을 통해서 그 회사의 어떤 뭐 생각이 식약처장한테 전달됐느냐 그 과정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맡을 분이 오빠 오빠라고 하는 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의 청을 들어주는 과정을 거쳐서 그 민원을 식약처장한테 보냈냐는 거예요.
1: 네.
0: 식약처가 말이죠. 뭐 민간에서는 뭐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굉장히 무서운 기관이에요. 거기 그냥 꼼짝 못합니다. 이거 임상실험 승인 여부잖아요. 언제 되느냐, 빨리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투자한 회사들은 굉장히 그 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이 중대한 것을 오빠 오빠 하는 분에게 그 회사는 얘기를 한 거고, 그뭐 여동생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양모 씨라는 분이 오빠한테 전달한 거 아닙니까?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잖아. 이분이 이제 통과가 되면. 법무부 장관이 이런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민원을 그 식약처장한테 전달할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기소유예인데 뭐 무혐의인데 헌재 갔는데 뭐 검찰이 놀랬는데 이런 거 별로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2: 뭐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그 말하는 양 씨와 그냥 뭐 지인 관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양 씨가 이제 김승원 의원에게 그것을 부탁했던 이유는 그강 씨의 회사가 그강 씨가 이제 제약회사 대표이면서 교수잖아요. 그분이 이제 경희대 산학협력단 교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승원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희대 산학협력단이기 때문에 그 연고로 해서 본인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패스트트랙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신청을 빨리 하라고 해서 많은 회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치 야당에서는 특히 우리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님도, 아니 뭐 햄스터가 피를 토하고 뭐 죽었는데 이런 거 하면 되냐, 그러면 여쭤보고 싶어요. 뭐 햄스터가 그러면은 다 이게 죽고 막 그런 실험은 없나요? 이거 빼놓고 확인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실험용 쥐가 투약을 했을 때 죽는 경우가 없냐고요. 이 사례만
0: 아,
2: 죽었냐고요.
0: 그 뜻은 아니죠.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체적인 통계도 좀 봐야 되는 거지. 아니 실험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실패하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약은 최종적으로 출시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에 연락을 하기도 했지만 이미 한 시간상으로 보면은 한 4개월 전부터 식약처하고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승원 의원이 소환에 계속 거부했다고 하는데, 최소한 그 국민의힘에서 몇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서정욱 변호사님도. 왜? 아,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수사 거부하고 특검 출범하면 한다고 해놓고 그못 가겠다. 했다고 거기서 속옷 바람으로 그 난리도 피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 속옷 바람?
2: 네, 그렇기 때문에
3: 구치소에서요?
2: 네, 저는 좀 그런 거 형평성에 좀 맞지
0: 아,
2: 않는다.
0: 존경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다 하시면은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짧게만 얘기하면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럼 그강 교수라는 분이 왜 김승원 의원 뭐 지역구 분이라면서요 그럼 직접 얘기하면 될 텐데 왜이 양모 씨를 거쳤냐는 거예요 양모 씨를 거쳐야 효율적으로 민원이 전달되겠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럼 김승원이라는 분은 뭐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고 뭐 국회의원이고 다 좋은데 그 정도의 역할을 하실 분, 사회적으로 그래도 존경받는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의 어떤 인식과 맞는 행위를 했느냐 사적으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가 볼때 이거 굉장히 놀랍잖아요. 놀라운 것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 무려 법무부 장관을 맡아도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 하나 오늘 이제 또 새로 나온 거는 이제 채널A에서 보도한 3인 이른바 3인 셀카 사진인데 2022년 2월 사진입니다. 2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 김승원 이제 후보자하고 그 식약처 민원을 전달했던 양 씨, 그다음에 정모 판사, 이제 영장 전담 판사였다. 근데 이 당시는 아직 수사 이런 게 되기 전이라고 합니다. 2022년 2월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긴 한데 어쨌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2023년 연말 즈음에 그 다음 해 연말 즈음에 강모 씨의 영장 그 심사를 해가지고 영장 기각을 했던 정모 씨 이렇게 이제 세 분의 사진이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찍은 사진이 지금 보도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사법 카르텔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좀 새롭게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오늘 공교롭게 강성필 부대변인이 무슨
2: 아니요.
1: 본인 청문회처럼 제가 자꾸 이렇게 묻기는데.
2: 아니 근데 저 사진도 사실 언론에는 마치 저 여성 양 씨가 운영하는 네. 그 뭐 유흥주점 뭐 그런 식의 사진으로 많이 오해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 두 분 정모 판사하고 저 양 씨

0: 씨가 국회 앞에 와가지고 김승원 당시 의원에게 연락해가지고 저 사진 저분도 한 2년 만에 앞에 국회 앞에 식당에서 밥 먹고 찍은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1: 진짜 알겠네. 네,
0: 아시죠?
2: 아, 아세요? 네.
1: 딱 보면
2: 네. 현 변호사님도 아세요?
3: 아니 저 문 보면 대충 알잖아요. 문 보면
2: 아, 그래요?
0: 네, 유명한 식당이잖아요. 네. 지금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지만.
2: 네.
4: 근데 이게 심각한 게요.
2: 예.
4: 평소에 그 김성원 판사 그 이번에 위원장이 1년 후배거든요. 이 판사가 29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엄청나게 친분이 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술을 모은 거예요.
2: 네.
4: 특히 이 양모 씨 가게에서 술을 많이 모으니까 평소에 친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연히 저를 만나두기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검에서
2: 네.
4: 기획조정부장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가세요. 이 정모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평소에 양모 씨하고 강세찬 교수는 동업자예요. 둘이. 그러니까 평소에 관계자하고 술을 자주 먹고
2: 예.
4: 이렇게 유착이 되기 때문에 판사를 바꿔달라
2: 네.
4: 이랬는데 대법원에서 안 해줬던 거예요.
2: 네.
4: 그런데 그게 영장에 기각됐잖아요. 나중에는 구속되고 강모 네. 강세찬 교수가.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 아주 오랫동안 술을 같이 먹으면서 유착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 이번에 지겨운 판사 술 한잔 묻냐 안 묻냐가 얼마나 나라가 뒤집어지도록 싸우잖아요.
2: 네.
4: 저는 이 정모 판사가 만약에 양 씨하고 거기 김성원 이번에 의원하고 술을 많이 묻다면 이거는 이게 진짜 사법 대형 게이트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0: 근데 그분을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먹었다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혹시 서 변호사님 이 양 씨라는 분이 좋습니다. 뭐 유흥주점이든 식당이든 언제 했고 언제까지 영업했는지 아세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지금 2026년이고 이 사건은 2021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2007년 8년에 폐업을 했어요. 식당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2007년 8년부터 그러면 뭐 21년이면 뭐 거의 십몇 년이 네. 넘는 시간인데 그게 브로커로서 뭐 이렇게 연관성이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냥 혼재돼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네. 여기서 핵심은 양모 씨하고 김승원 의원이 어떤 관계냐만 소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회적으로 성별이 다르더라도 지인 관계로 뭐 좋게 지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세간에서 생각하듯이 오빠 오빠라는 단어 때문에
2: 네.
1: 뭔가 좀 다른 관계가 있지 않은가 그 우려만 부식시켜 주시면 제가 발언 수위가 좀 낮아지겠죠?
2: 네, 현 변호사님.
3: 이거는 아마 네. 뭐 본인이 해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마 그 지역구에 있는 뭐 지지자나 당원이나 이런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그렇게 들었고. 그러니까 마치 일각에 있는 것처럼 뭐 이상한 관계 아니냐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추측일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이 명칭 오빠라는 명칭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밖에 가면은 형님 오빠라는 얘기들이 즉 정치인들은 사실 그런 얘기들을 뭐 쓰는 건 아니지만 또 친해지면 그런 데 쓰는 거거든요. 그걸 네. 마치 이제 일각에처럼 뭐 이상한 관계다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말씀처럼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를 들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만약에 뭐 판사가 모여가지고 뭐 했다 이런 문제가 되죠. 근데 판사도 사람이고 친한 사람들끼리 밥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사건이 불거져서 이게 마치 이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시간 순서상 안 맞는 거죠. 시간 순서상 제가 보기에는 그럼 판사는 맨날 혼자 밥 먹어요? 그건 사실은 불가능.
2: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7: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특

0: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1: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2: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3: 네, 승부사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민주당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매우 큽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의원직 겸직,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가 가장 비판이 크고, 여성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보정당, 군소정당에서도 공동으로 반대하는 의사 표명을 지금 하고 있고, 출근길에도 사퇴하라, 또 종이를 던지는 장면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청문회가 이르면 18일에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논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이라고 보십니까? 강선필 대변인.
4: 이르면 18일이라고 하는데 전 너무 이르지 않은 것 같고요.
3: 아, 한참 남았다.
4: 한참 남았는데 이제 용혜인 후보자가 나름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용혜인 후보자도 처해질 것 같고, 저희 민주당도 상당히 큰 부담을 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도 저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몇 차례 밝혔지만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3: 네.
4: 근데 이제 저는 그 야당에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때 그래도 최소한도로 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비판을 하셔야지, 뭐 제가 오늘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뭐 중국인에게 집을 팔았다느니 뭐 2천만 원을 남겼다느니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좀 악마화 시키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용혜인 후보자의 문제 의식은 뭐냐면, 일단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제 그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대표를 해야 되는데, 과연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가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예요.
3: 네.
4: 역할을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성평등 가족부에 뛰어난 역량이 있는 분도 일국의 장관이 되면은 그 업무에만 집중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본인이 기본소득당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3: 네.
4: 그렇다면 그걸 내려놓고 다른 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제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려놓으면
3: 네.
4: 이제 원외 정당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떤 민주당원이 저한테 오늘 세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한석이 쓰나 원외 정당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그냥 이 느낌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로워 보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3: 네.
4: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그 후보자들보다 뭐 해명이나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판단과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빠른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윤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강선필 부대변인은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또 뭐 장관 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제 입장에서는 네. 일단 장관만 따져봐도
3: 네.
5: 장관이 뭐 어떤 보상이라든지 뭐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주어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당연히 능력을 앞세워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적격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뭐 의원 관련해서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반칙으로 들어온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세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으로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으로 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번에 예를 들어 기본소득당 이름으로 지방선거 출마하신 분 통계에 따라 좀 다른데 뭐 1.06%를 득표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 지금 선거법상 그거를 총선에서 치환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3%는 얻어야 뭐 비례 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잖아요. 그럼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 네.
5: 원내정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퇴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들어올 수 없는 분이니까. 그리고 대중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용혜인은 두 번을 했냐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간과하고 있어요.
3: 네.
5: 만약에 기본소득당의 이념에 충실하고 그 당의 당세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 원내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
3: 네.
5: 20년도 총선에 한 번 들어온 용혜인이 왜 24년도에 한 번 더 했었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본소득당에 사람이 한 명 있는 건 아니잖아요.
3: 네.
5: 그럼 기본소득당의 다른 분이 예를 들어 등원을 하게끔 하고 본인은 전직원으로 빠져도

0: 의원을 한번 했으니 뭔가 의원을 안 한 분, 안 했던 분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제 의원을 했던 사람을 늘려가는 게 상례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근데 왜 용해인만 두 번 하느냐. 여기 뭐라고 답을 할 겁니까. 그 지점이 더 저는 네. 킬포인트라고 봐요.
1: 네. 형태 변호사님, 그 보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후보자 네. 측에 이런 여론의 부정적 기류가 있다라는 걸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뒤에 청와대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래도 부인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보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2: 근데 용해인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 두 번 하는 거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나 네. 그다음에 남편이 뭐 사무총장 둘이서 다 뭐 정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예전에 이제 2020년 24년 총선 때 다 나왔던 얘기예요. 네, 나왔던 얘기라서 여의도에서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소수 정당이고 의원이 한 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뭐 아시겠지만 여의도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얘기 아니면 다른 정당 얘기는 잘 이제 얘기가 안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얘기하다 말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장관 후보로 나오면서 전면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저도 윤희석 대변인 얘기에 공감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는 게 물론 여러 번 한 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직능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분도 뭐 기본소득이라는 어떤 확실한 뭐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겠지만 그 사람 혼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사실은 보통 우리가 뭐 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관례상 정치권의 문법이라는 게 비례대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나오고 다른 사람이 또 이제 갖는 게 맞는데 네. 두 번 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장관도 네. 하겠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럼 만약에 비례대표 그만두면 장관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저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1: 그래요?
2: 네.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청년들이 뭐 이렇게 정치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여기도 많잖아요. 용해인처럼 비례대표 두 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에도 거의 없고 국민의힘도 거의 없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이란 당 자체를 운영도 사실 어찌 보면 뭐 남편하고 같이 활동해왔어요. 사실 같이 활동해왔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무총장 시키고 월급 주는 자리를 주진 않죠. 네. 만약에 부인이 만약에 원내에 진출했으면 남편은 사실은 물러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맞는 건데 그걸 계속 유지해왔다. 그럼 뭐 가족 정당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라는 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제가 네. 보기에는 장관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도 계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보여요.
1: 저는 서 변호사님한테 이거 여쭐게요. 그 최근에 좀 이제 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과거에 이제 젊은 정치인 중에 용해인이 아주 훌륭하다. 내가 젊은 나이 때보다 더 훌륭하다. 그 김어준 씨도 용해인 후보자를 좀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최민희 최고위원도 비례대표 두 번 할 정도로 실력 있다. 그래서 뭔가 소위 말하는 과거 전당대회 때 이제 팀 정청래라고 불렸던 분들에 가까운 분들이 거의 대부분 용해인 후보자를 두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해석이 안 되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3: 그게 왜 해석이 안 돼요? 제가 몇 번 네. 방송했잖아요. 두 가지 이유라고.
1: 네.
3: 하나는요. 용해인이가 가장 좌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팀 정청래가 좌쪽에 있는 거예요. 중도가 아니고.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중도로 나가야 된다.
1: 네.
3: 그랬잖아요. 그런데 용해인이가 좌파고 그 팀 정청래도 좌파니까 이념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지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좋아요. 이재명 정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용해인 잘려라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재명 정권이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1: 네.
3: 조국이나. 그러니까 이제 용해인 계속 밀어붙이라. 이재명 정권이 망하게. 그런 거 그 두 가지 이유는 뭐 뻔한데 네. 그걸 질문하시니까 제가 이상하고요. 자, 그다음에 저는요. 중요한 건 이게 용해인의 재산 문제예요.
1: 아, 예.
3: 이분이 2010년에 재산 1억이었어요. 2020년에 1억이었어요. 지금 5억 5천 정도 돼요. 4억 5천이 늘어요. 5년 만에. 1년에 9천만 원 늘어요. 이게 국회의원 월급으로 9천만 원씩 다 모을 수는 있죠. 그럼 세금을 내야죠. 이부 가족들이 남편이 300만 원 월급 받고 이분이 연봉 1억 5천 국회의원 잡고 5년간 모든 가족이 1200만 원 세금 냅니다. 1년에 우리 연봉이 그게 가능하나요? 세금은 모든 방법을 다 공제를 받았을 거야. 뭐 정치 후원금도 영수증 끊고 뭐 끊고 기부한 걸로 해가 어떻게 5년간 세금 1200만 원 내면서 재산이 4억 5천이 늘어나. 이게 됩니까? 이번에 철저하게 검증할 거고요.
1: 네.
3: 그리고 이분이 후원금 3억을요. 특별 당비로 내요. 왜 후원금은 용도가 제한돼요.
1: 네.
3: 추미애 의원 아들 뭐 소고기 사주다가 벌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당비로 가면 지 마음대로 남편 월급도 주고 마음대로 쓸 수 있죠.
1: 네.
3: 이런 것도 이게 해야 되고요. 네. 아까 집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강성필 대변인의 집 있잖아요.
1: 네.
3: 이분이 안산에 출마 확정된 게 아니에요. 안산에

0: 그냥 한번 생각은 있었겠지. 그럼 이게 보통 월세부터 얻지. 누가 집부터 삽니까? 출마도 안 하고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집은 평소에 현상 유지가 아니고 집값은 떨어뜨려야 된다.
1: 네.
0: 매일 주장하기 집값 떨어뜨려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왜 샀냐. 5층짜리가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야. 사가지고 11개월 만에 2천만 원 땡긴 거예요. 자기는 매일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고 매일 주장하는 사람이 집을 필요도 없이 재개발이 예정돼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집을 사서 11개월 만에 2천만 원 벌었다. 이거 검증 대상 아닙니까?
2: 그러면 그 말씀 드릴게요. 2천만 원 벌었다고 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그중에서 1,500만 원은 뭐 부동산 수수료라든가 제세로 해가지고 빠져나간 거고요. 500만 원 벌었다고 지적하시면 그건 받아들일게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방금 뭐라고 하셨냐면 뭐 누가 출마하는데 월세로 살지 뭐 집을 얻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에서 어떤 분은요. 그 복권도 안 됐는데 먼저 그 지역구 가가지고 집부터 전세인가 매매인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속 뭐 사면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치권에 뭐 공천 받기 전부터 아니 가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뭘 그걸 새삼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3: 잠깐만요. 저희 당 당원이 아니세요.
2: 아 그래서 모르시는구나.
4: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2: 네, 죄송합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실명 고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용혜인 만약에 후보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의아하긴 하네요. 뭐 갑자기 4년 만에 뭐 5억의 재산이 늘었다고 하면
0: 4억 5천이
2: 늘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투명하게 소명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이 사람이 용혜인 후보자와 그 배우자 남편이 용혜인 후보자가 뭐 결혼한 다음부터 기본소득당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 전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용혜인 후보자와 결혼하기 전부터 사실 기본소득당과 이런 정당 활동을 오히려 더 활발하게 했다는 평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네.
2: 그 남편도 당연히 정당 활동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만두게 되면 뭐 월급 받으면 안 됩니까?
0: 저희가 정당 활동을 하면요. 실무자 아주 낮은 사람들은 돈을 줘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든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사무총장이다. 또 이렇게 고위직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을 내지 월급 안 받아갑니다. 그렇죠. 민주당도 아마 전략부총장 뭐 조직부 이런 사람 돈 안 받잖아요.
5: 그거는 전제가 의원이 현역 의원일 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급여를 받고 이러니까 당비를 내는데 사실은 그렇지. 이제 원외 정당들은 예전에 뭐 정의당이나 원외 정 소수 정당 활동하는 거 보면 사실은 의원 세비를 오히려 이제 그걸로 당자들 이제 급여 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강성필 부대변인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해온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큰 정당이면 문제가 덜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부인 네. 부부가 같이 정치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1: 그렇죠.
5: 그래서 같이 돌아가면서는 아니지만
3: 비례도 하셨고
5: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활동해온 경력이 있고 이러니까 봐요. 근데 사실은 소수 정당은 뭐가 있냐면 그 기회가 많은 사람한테 안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정당에도 꾸준히 활동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기회의 공평성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지금 논란이 된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용혜인 의원과 남편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국은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그러니까 두 분이 참여해서 사무총장 임명하는 모양새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당자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총회를 한다든지 많지는 않으니까 네. 모여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부인하고 남편이 모인 회의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남편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1: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그렇지. 말씀이시고 네. 그 박원석 전 의원이 네. 기본소득당은 명실상부한 정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실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언더조직이 있다는 취지에 말씀을 하시고 김윤영 활동가라고 예전에 같이 활동 활동부가 과거 조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이제 폭로글 같은 것들을 업로드해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좀 중대한 문제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6: 그거는 직접적으로 그 언더 조직이라는 데에 용혜인 후보자가 가입돼서 활동을 한 게 많이 드러나야 확실히 드러나야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김윤영이라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같이 활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6: 그리고 그때 겪었던 일들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조직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것들을 강요하는 게 있어서 특히나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으로 대우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같이 분노하지 않았더냐?
1: 네.
6: 그런데 용혜인 씨는 같이 활동할 때 아마도 그러지 않은 듯해요. 그런데 어떻게 성평등 가족부의 장

0: 할 수 있냐 아마 이걸 묻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 글에 대해서. 여기서 핵심은 그분이 이제 실명을 밝히고 과거에 본인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혜인 씨는 정확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생기고 네. 거기에 답변을 하게 되면 또 반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이제 과거 우리가 잘 알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위 말한 파묘가 이루어질 때
1: 네.
0: 장관 후보자로서 이 상황을 넘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장관이 되기 전 단계에서 많은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1: 네.
0: 못 버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용혜인 후보자가 정말 장관으로 갈 수 있느냐 중간에 청문회를 할 수 있느냐 그전에 뭐 자진 사퇴하든 지명 철회하든 할 거냐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까 이 정도 문제까지 왔기 때문에
1: 네.
0: 용혜인 후보자는 정확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이제 생겨버린 거죠.
1: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TV 출연해서 저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개각의 취지 중에 이제 용혜인 후보를 지명한 것이 아마도 20대 30대 뭐 여성 그리고 이제 진보 정당 군소 정당을 품으려고 했는데 이제 결과 값은 오히려 다 반대 여성 단체 그렇죠. 군소 정당 다 반대하는 그림이라 2주 정도 남은 이제 청문회 기간 안에 뭔가 이게 반전의 모멘텀이 있을 것인가 혹은 뭐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다른 전향적인 조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 이게 이제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다음에는 사실은 선택권은 본인한테 가요. 더구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결국은 뭐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하거나 본인 사퇴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두 가지 다 만만치 않은 구조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도 뭐 90년대 뭐 학생운동 좀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90년대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언더라는 조직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본소득당도 뿌리는 원래 노동당이라는 조직이 같이 있다가 분화돼 나온 거거든요. 이 집은 약간 이제 진보 급진적으로 가는 세력이 노동당으로 남은 거고 나머지 세력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 세력으로 못 간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진보정당 보면 계속 쪼개지고 하는데 노선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분화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옛날에 그럼 노동당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분화되기 전에 그 과정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은 아마 노동당에서 나와서 기본소득 만들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제도권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분들은 기본소득이라는 걸 가지고서 그래서 과거의 얘기를 지금 마치 지금 박원석 전 의원이 지금도 뭔가 뒤에서 뭐 배후 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제가 보기엔 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저는 아마 큰 논란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막 80년대 90년대 막 언더 조직하고 이럴 때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논란이 안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게 뭐 그렇다고 용혜인 후보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도 할 수 없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약간 진보 블록 그다음에 2030 이걸 염두에 둔 건데 또 이분이 스스로 뭐 결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회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면은 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전당대회 과정에 논란이 엄청 됐고 네. 그거에 대한 약간 반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지만 아 우리가 좌측도 또 챙겨야 돼.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기본소득당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깬다.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깬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네. 오늘 오전에 그 모 방송에서 그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이 이 청와대가 뭐 의원직 겸직이나 이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지명했을 것이라고 보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김영진 의원이 뭐 이 문제 저 문제 생길 수 있겠구나 하지만 뭐 하여튼 저간의 사정들을 다 판단하고 검토해서 지명하지 않았을까요?라고 해서 이제 마치 이제 청와대가 이런 상황을 알고 겸직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지명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말씀하셨거든요.
3: 아, 저는 이제 그 네. 용혜인이가 이재명 때도 뒤통수를 때렸다고 보는데
1: 뒤통수를 때
3: 제가 듣기로는요. 네. 용혜인을 지명한 이유가 이제 그 왼쪽을 챙겨주는 진보 진영 챙기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2030 여성 챙기는 거 하나, 그다음에 당연히 비례 사퇴하니 그러면 이게 19번 고재순 이분이 유시민의 최측근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잖아요.
1: 그쵸.
3: 그러니까 네. 친노하고 유시민도 챙겨주는 이렇게 1타 3피로 했대.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당연히 사퇴하면 비례가 누가 되는지까지 검토해서 이재명 대표 지명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친노 친문 세력까지 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3: 지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스톱으로 치면 1타 3피라. 왜냐 왼쪽 챙기고 2030 여성 챙기고 그다음에 친노 딱 사무총장이니까 유시민 또 좀 달래고. 그런데 둘 다 고집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도 좀 뒤통수 맞다. 배신감 느낄 거다. 왜 비례가 장관식이지만 이거는 그냥 그만두는 거는 불문율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0: 이제 네. 고심 끝에 네. 뭐 아마 지명 철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제가 이제 뭐 이번 정부는 아니지만 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청와대에서 이런 인사 담당해보고 정부 파트 물어보면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당연히 그만두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서로 간에 이제 뭐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서로 이제 완전히 의견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용해인 후보자가 그만두면 비례를 고재순 씨가 해서 뭐 유시민 달래기 이런 건 말도 안 돼요. 지금 우리 조국 신나고 이 상황이 무슨 뭐 비례대표 승계 하나 해준다고 지금 갑자기 감싸 안고 얼싸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는 너무 간 해석인 것 같고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2030 그리고 여성 뭐 청년 정치인 이런 것을 조금 노렸던 것 같은데 조금. 정서적으로 좀 제대로 좀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주변에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도 사실 이제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출근길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 모습, 애티튜드도 사실상 어떤 조금 너무 당당해 보인다.
2: 그렇죠.
1: 예, 그런 모습들이 사실 2030 청년들은 뭐 비례대표 두 번이나 하고 좀 특혜를 받는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이렇게 저렇게 언론 보도 보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칠 건 아닌 것 같은데 큰 소리 친 건 아니지만 좀 당당해 보이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이미지가 좀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애초에 그것까지 좀 확인을 했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확인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그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청와대가 뭐 그냥 의원직 해도 돼라는 전제로 지명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4: 한 가지 좀 드리면 사실은 이게 소수 정당이고 그러니까 1인 국회의원 한 명밖에 없으니까 또 젊은 여성 정치인이고 사실은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이제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뭐 범여권이긴 하지만 뭐 민주당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혼자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비례대표로 사퇴하면 원외정당 되는 거 원외정당과 원내정당은 국회의원 한 명 뭐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그리고 또 젊은 여성이에요. 젊은 여성이라는 게 꼭 뭐 약자냐 이런 걸 떠나서도 사실은 우리가 비례대표에서 여성 그래도 활동을 해주고 또 우리가 공천을 할 때 청년이라든지 여성 배려해 주는 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진입이 쉽지는 않아요. 네. 진입이 쉽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막판까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물론 이분이 개인적으로 2030 여성을 완전히 대변하거나 아니면 이분이 뭐 기본소득당으로서 우리 기본소득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징성이 조금 있긴 있어요. 사실상 많지 않거든요.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밑에서부터 시민사회운동을 하다가 커나가서 정당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커나가는 게 쉽진 않은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번에 뭐 장관을 낙마하든 아니면 뭐 비례대표를 사퇴하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재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에도 보면은 젊은 여성분들이 정치를 전면에 나왔다 그다음에 재기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치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은 그 부분을 마지막까지 좀 고민할 것 같아요.
3: 국민의힘에서는 전망하기를 네. 지명 철회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2: 예.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3: 그렇게 보세요?
2: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3: 전에
2: 강선 후보자는 본인 사퇴를 한 거고 예. 뭐 사퇴지만 뭐 지명 철회에 가까웠지만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명 철회를 한 거잖아요. 그때. 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기를 좀 보시겠죠. 뭐 용혜훈 후보자의 정치적 앞날까지 고려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분이 또 비례대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년도에 24년 총선 앞두고 나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제도 바꾼다고 그랬어요. 준연동의 비례대표자가 너무나 폐해가 많고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인 형태 어떻게 의석수가 계산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그때 많은 얘기 있었잖아요. 뭐 지역별 뭐 권역별 비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 병립형 아니면 비례를 없앤다 별로 이게 다 왔는데 그냥 한 번에 뒤집어버렸단 말이죠. 네. 그때 상황 어떻게 보면은 그 원인 제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인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금 용인 후보자에 대한 시각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네.
3: 그럼 짧게 그 혹시 다음 초선에서는 시간이 다 됐군요. 죄송합니다. 아쉽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다시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9월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부쩍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도 좀 더 내려가고

0: 습도도 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당분간 동풍이 계속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전, 전주 21도, 대구 22도, 춘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좀 더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2도, 서울, 청주 29도, 대구 27도, 강릉 25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 덥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내일 사이 각각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밤까지 전남과 영남 지역에서는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돌풍이 불어닥치겠고 제주 해안, 남해안,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도 밀려오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친구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7: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8: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9: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8: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1: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1: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1: 당연히 콤비타죠!
1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3: 콤비타 마누카 꿀.
1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정희 한판 승부 3부, 아 2부죠. 예, 승부사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민티 민주당 TV에 출연했었기 때문에 첫 방송 때 후기를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야 이거 재밌게 어떻게 하지 이걸 무지하게 고민했는데 이렇게 제주도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륙하다가 내려가요.
1: 그렇죠.
0: 올라가다가 내려가거든요. 네. 그런 느낌에서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후딱 지나가서 정신이 없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 와주셔가지고 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해야 될 텐데 여기 계시는 강성필 전 부대변인도 네. 금요일 출연이시죠?
1: 예, 맞습니다. 지금 아마 9월 14일까지는 파일럿 방송하고 9월 14일부터 이제 네. 본 방송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9월 18일 금요일 첫 번째.

0: 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성원, 관심,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1: 여기 와가지고 광고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나갔다는 후기를 모르겠는데 광고까지 하는 거는 이상한데?
2: 왜 만들었냐고.
3: 하여튼 뭐 재밌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아 이거 뭐 꼭 재미가 그렇게 박장대소 하는 것만 재미인가? 예, 그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요. 해당 행위자를 내년 2월까지 전까지 교체하겠다. 문화일보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늦어도 2월 전까지는 제대로 일하지 않는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시점이 왜 하필 2월인가 2월 전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2: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생각하시는지 내년 2월까지 해놔야 좀 마음이 놓인다는 뜻인지 시점보다도 이걸 하겠다고 하시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솔직히 얘기하면 당에 오래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당원이 당협위원장 뽑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안 될 거야 아마. 아마 당무감사에서 사고당협으로 지정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고당협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당협위원장을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제외할 때도 있고 그 사람도 다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돼요. 만약에 이제 제외한다면 뭐 교체는 되겠는데 네. 이렇게까지 당협을 다 바꾸겠다? 그리고 무슨 기준으로 제대로 안 싸운다는 거를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여당이 용혜인 뭐 김승원 이런 분들 지명하면서 막 또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제대로 싸운다는 거는 그분들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대표 어디가 있습니까? 꽃 달고 북치고 있잖아요. 올림픽공원에서. 아니 제가 이거 뭐 없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너무 한가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당대표가 나서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지명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막 세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회의 때만 잠깐 나가서 주어진 거 그냥 글 읽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밤에는 뭐 북치고 뭐 이런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소 변호사님 2월까지 이게 당협위원장 교체한다 이게 근데 지금 최고위나 당내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있다가 약간 보류시킨 거잖아요. 이거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저는 그게 가능하다 보고요. 네. 원래는 이번에 한 번에 전 당협에 대해서 당원들이 뜻에 따라 교체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의원총회에서 반발이 있으니
3: 그렇죠.
4: 단계별로 하자. 일단 사고지구당 뭐 한 37개 있잖아요. 그 먼저 교체하고 그다음에 내년 2월까지 전면적으로 교체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아마 내년 8월까지가 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임기 전에 딱 당협을 새로 정비한 다음에 전당대회하고 네. 그러면 연임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 싸우지 않는 자 이 말은요. 반당권파죠. 결국에 장동혁 따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싸워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반대하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 사람들에게 교체해서 네. 친장동혁께로 물갈이 하겠다. 그러고 전당대회를 하겠다. 오. 그러면 이게 필승 아닙니까? 연임해서 당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3: 와, 당협위원장 바꾸는 게 그러면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고 말씀하시죠?
4: 그렇죠. 그럼 물갈이 하는 거죠.
2: 예?
4: 그런 뜻이죠.
2: 물갈이. 아, 근데 이게 또 하나 좀 생각하셔야 될 게 과거에는 네. 당협위원장이 어떤 뭐 전당대회를 한다거나 할 때 뭐 대의원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당협위원장의 의중이 굉장히 그 영향을 미쳐요. 당협의 당원들에게. 황교안 대표가 저희 당대표 된 게 19년도 전당대회거든요. 3월에. 네. 그때만 해도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당협위원장 할 때. 누구 찍어야 돼요? 그때 황교안, 오세훈, 그다음에 김진태 세 분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었어.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율투표가 돼버렸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 교체를 해. 멀쩡한 당협위원장인데 안 싸운다는 어떤 멍에를 씌워가지고 그냥 날려버리고 뭐 누군가를 내세워서 당협위원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쳤을 때 네. 그럼 그 당협에 계신 당원들이 아 이제 당협위원장이 친장파로 바뀌었으니까 우린 이제 다음 전당대회에서 무조건 장동혁으로 가서 장동혁 대표를 연임하게 해주자. 지금 그 전제잖아요. 오히려 역효과 날걸요 제가 볼 땐.
1: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지금 징계나 뭐 이거는 금방금방 하잖아요. 빨리 속전속결로 숫자가 많지 않고 네. 소수니까 금방 쳐도 뭐 반발할 사람이 적지 않단 말이죠. 이거는 계속 반발하잖아요. 네. 반발하지만 내면에는 또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계속 시간을 끌잖아요. 시간을 끌수록 자기 쪽으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당협위원장 현역위원이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 자리를 뺏겨봐요. 그럼 다음에 공천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당협위원장 있고 현역위원 있고 그리고 사실은 완전히 개판되는 건 정당을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날 거예요.

0: 하지만 현역 의원, 그러니까 원외 지금 사구당이나 아니면 원외 지역위원장 바꾸는 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현역 위원장, 현역 의원들도 당협위원장 바꿀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됐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끝냈거든요.
1: 네.
0: 바꿀 수 있다는.

0: 대표는 2월을 더 넘길 수도 있다고 봐요. 전당대회 판을 쫙 정리해서 내가 나가면 무조건 된다. 적수없사. 이때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냥 쉽게 연임 가는 거죠. 그때 동안 아마 누구도 장동영에 대해 세게 반대하지 못할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명목으로든 간에 징계해버릴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 카드를 계속 끌고 가서 전당대회 먹으려면 죄송합니다. 제 이 말에는 연임하려는 의도인 거는 100%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1: 한선미 부대변인.
2: 그런데 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제가 국민의힘 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동영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2월 내년 2월 이전에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그때 뽑는 당대표는 잔여 임기를 하는 건가요?
3: 혼자만 사퇴하면.
2: 네. 어쨌든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래서 2월을 넘겨서 해야지 2년짜리 당대표를 다시 할 수 있는 전당대회를 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윤석 대표님 아시겠지만 내년 2월까지는 무조건 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저도 연임 도전을 2월에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1차 허들로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6개 7개의 사고 당협에 있어서 일단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시험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방선거 때 분명히 당협위원장이 누구는 공천 주고 누구는 공천을 안 줬을 거예요. 그러면 공천을 못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겁니다.
1: 그렇겠죠.
2: 네. 그러니까 36개의 사고 당협 정도면 그 정도의 불만이 있는 사람을 좀 능력이 있으면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의 저는 능력은 있을까? 만약 그게 된다고 하면 1차 허들은 성공하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또 이제 연임 도전하고 더 많은 이제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려고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또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 지역별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사람을 추려내고 또 컨트롤을 한다는 게 그래서 뭐 성공한다면야 연임 가도에 좀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오히려 역풍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 인터뷰에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 그 장동혁 대표한테 한동훈 의원하고 같이 가야 한다라는 주장이 많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분들에게 묻고 싶다고 하면서 한숨을 후 쉬고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만 봐도 이제 감정이 상당히 깊은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는 복당에 대해서는 뭐 아예 원천적으로 없다 네. 이런 선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3: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장동혁 대표의 뭐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사람 또는 한동훈 의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위 말한 적개심이 어마어마하다고 보고 장동혁이라는 분이 대표 자리에 있는 한 뭐 복당 이런 거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3: 제가 그 문화일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다른 얘기도 좀 들었는데 그 인터뷰 하고 좀 다툼이 있었다고 그래요.
1: 그래요.
3: 예, 그런 질문 뭐 이런 질문들 좀 불편한 질문들 나왔을 때 막 서로 뭔가 의견이 달라서인지는 몰라도 좀 뭐 분위기도 별로 이렇게 우호적으로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만큼 장동혁 대표는 현재 본인이 가는 길이 옳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뭔가 자신감을 얻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세게 발언을 자꾸 한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죠. 뭐 저희가 제 생각이 다 옳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는 거니까. 하지만 대중으로부터의 반응이 어떤지는 적어도 보면서 가야 하는 게 아니냐. 정치라는 게 다수의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볼 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대중에게 소비되고 있는 정치 행태, 뭐 올림픽공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그리고 상계에 벗어나는 발언이라든지 표정, 제스처 그런 것들이 과연 본인이 본인 생각을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받도록 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소변사님 근데 왜 이렇게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당내에서 당원들 투표해서 같이 경쟁해서 좀 파이를 키우면은 국민의힘이 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조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감정적으로 이제 몰아내려고 그러면은 이게 국민의힘이 계속 위축되는 거 아니에요?
4: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근데 직접 발언했잖아요.
1: 네.
4: 우리 박근혜 탄핵, 이명박 구속, 윤석열 탄핵, 네. 총선 패배 모든 고비마다 한동훈이가 중심에 있었다. 한동훈 때문에 이게 다 망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인터뷰에서
1: 네네.
4: 그 구절이 놓잖아요.
1: 예.
4: 저 자세하게 다 안 보시는 것 같은데
1: 그 동의를 하세요? 그 시각에 대해서 부부장님은
4: 지금 뭐 이제 그거는 뭐 팩트의 문제니까
1: 예.
4: 팩트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반대하고요. 한동훈하고 같이 갈 수 없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의 이제 그 대주주들 있잖아요. 소위
1: 예.
4: 거의 다 만나 보면요. 다.

0: 복당을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오세훈 시장도 이게 복당 주장 안 합니다. 나경원도 반대해요. 안철수는 강하게 반대해서 얼씬도 하지 마라 그래요.
1: 아, 오세훈 시장이 반대를 해요?
0: 복당 주장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1: 아, 하질 않는다.
2: 예.
1: 아.
2: 주장을 안 한다고 반대해요, 그게?
0: 아니, 그럼 주장을 했겠죠. 복당식이라고. 그다음에 나경원도 넌지시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철수는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그다음에 정동희도 반대하고, 가장 반대하는 게 정점식 원내대표예요. 한 번도 이게 복당을 아예 공론화도 안 붙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복당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복당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도 뭐 안타까운 일이죠. 보수가 하나로 이게 통합되는 게 다 좋은데, 근데 뭐 당의 현실이 이러니 또 당원들이 워낙에 그 갈라져 있어요. 장동혁계하고 한동계가. 그래서 아마 이게 힘들 겁니다.
1: 최근에 전화 한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좀 전화해서 좀
0: 누구요?
1: 충원을 좀 하시지 그래.
0: 아, 만났어요. 결혼식장에서 만난 적도 있지만 뭐 그 깊이 이야기 나눌 분위기는 아니고 그걸 안 봐도 게 저는 장동혁 대표가 방송에 자주 나가는 게 팬의 마이크하고 매일 신문이에요.
1: 네.
0: 그 두 군데는 언론사거든요. 그 방송을 저는 다 보고 모든 메시지를 매일 체크해 보면 알잖아요. 굳이 내가 전화 안 해봐도.
1: 아니, 설득을 하실 왜냐면 복당
0: 처음에 주둥이 복당 삼국지 주장하다가 제 구독자들 다 빠이다 하고 여기 엄청 얻어먹고 지금 제 힘으로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 아, 어떻게 안 된다.
0: 제 힘으로는 이게 워낙 이게 골이 깊어요. 어,
1: 현 변호사님 이 제3자의 눈으로 지금 이런 갈등 상황 국민의힘.
3: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야 뭐 싸우면 좋죠. 사실은 아마 그 뭐 아시잖아요. 한동훈 대표 때 장동혁이 어쨌든 같이 일했었는데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이제 스텝이라 그랬잖아요. 참모. 사실은 그 단어가 굉장히 모욕적이었을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그런 단어 잘 안 쓰거든요. 뭐 동지다, 뭐 같이 일했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제 틀어진 거죠. 틀어졌는데 뭐 경쟁자니까 그렇죠. 당권 경쟁, 대권 경쟁이니까. 그 만약 한동훈, 뭐 이준석, 오세훈 다 합쳐가지고 국민의힘이 힘 합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죠. 왜냐면 다 근데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 네.
3: 그러면 한동훈의 길이 뭐냐?
1: 그렇죠.
3: 길이 뭐냐? 혼자는 될 수 있어요. 다음에도 무소속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는 정치 못 하거든요. 그다음에 받아주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되면 이제 못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더라도 못 받을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뭐 이준석처럼 당을 만들든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만이 본인 세력을 키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어찌 보면 본인이 나중에 뭐 대선도 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과연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 되는가 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확 결속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또 이분이 특징이 자기가 잘하는 이제 법과 관련된 것에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잘 이렇게 하는데
1: 네.
3: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뭐 하지? 우리 지금 뭐 경제 문제라든지 사실은 이렇게 변호사 세 분 있다 보니까 법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하고 법은 완전히 별개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역구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주말마다 지역에 내려가서 뭐 민원 본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역구 의원을 여러 번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세력을 규합해서 다음에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이라면
1: 네.
3: 다음 총선 전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랬는데 과연 그럴 만한 용기라든지 아니면 그럴 만한 기백이라든지 그럴 만한 세력이라든지 그게 있을까.
1: 네.
3: 사실은 중요하게 보는 건 그러거든요. 부산이 사실은 예전에는 민주당 성향이기도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 성향이라 그러면 부산에서 무속이 됐잖아요.
1: 네.
3: 그럼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움직이는가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쪽으로 얼마나 가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려면 우리나라는 지역 기반 대선 후보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세력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의원들 중에 과연 한동훈한테 가야만이 내가 그러니까 이쪽에 가면 공천 안 되더라도 이쪽에 가면 될 수 있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 있으면 안전하게 되는 거고 여기 가면 완전히 찬바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험할 사람이 있을까 한동훈한테 부산 의원들 중에
1: 네.
3: 많지 않을 것 같아요.
1: 방선페이프 대변인 그 문화일보 허민 기자 사설에
4: 네.
1: 그 이제 올림픽 공원이 만들어낸 야권 권력지도 대변화
4: 네.
1: 이러면서 여러 가지 주목되는 국민의힘 인사들 그러니까 친장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4: 네.
1: 인사들이 좀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4: 네.
1: 지금 현근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렇게 친장파로 좀 기울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흐름이 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세요?
4: 그러니까 참 기이한 현상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장동혁 대표와 함께 그 올림픽 공원에 가 있는 뭐 얼마 전에 8월 15일 보니까 21분 가셨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아주 소수 빼놓고는 저는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역으로 오히려?
4: 네, 우리가 기존 정치에서 생각하던 이 대표의 나름대로 스펙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도력이라는 게 있고 어떤 애티튜드가 있는데 사실 특히나 이 보수 정당의 대표치고는 많이 거기서 동떨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0: 다만 그러니까 누가 앞으로 이 당권을 계속해서 가져갈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름의 그냥 보험을 드는 성격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희 민주당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일단 물 흐르는 대로 일단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총선 가서 공천권을 정말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얼른 가서 줄 서는. 근데 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상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와 이 한동훈 의원 간의 이 갈등 싸움 이런 거 저는 이미 민주당 그리고 중도 사람들은 질려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그냥 극성 당원들 빼놓고 그냥 일반 당원들도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갈등만 하고 이제 진전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친한계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냥 복당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1: 아, 예.
0: 그냥 뭐 총선 앞서가지고 세력 모아가지고 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차피 부산 북감에서는 재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냥 무심하게 있어라. 그리고 경험 쌓고 의정 활동하면 결국에는 대선 가가지고는 뭐 오세훈, 뭐 한동훈, 장동혁 이 세 분 중에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뭐 설마 장동혁 원자 대표 그 출마해 그 당 대표가 그 출마해가지고 대선 후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기회가 열릴 것이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결국 대권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저는 굳이 이렇게 이미지를 선호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들은 그냥 부를 때 떠밀려가야지 본인이 나서려고 하면 안 된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이에요.
1: 그 올림픽공원에서의 이제 기세를 최근에 좀 알 수 있는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아주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깐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지금 보면은 아주 리드미컬하게 손정 변호사님,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저 분위기가 저 지금 최근에 저도 잘 안 가보고 사실 언론 보도도 거의 안 따라가고 있는데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게 맞아요? 어때요? 인원수나 뭐 여러 가지 집회 분위기가?
2: 오늘 그 윤상현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막 한 2, 30분 호소를 하던데요.
1: 네.
2: 의외로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1: 네?
2: 엄청나게 많다고요.
1: 엄청나게
2: 우리가
1: 많다고요?
2: 우리가 이게 일반 제도권 언론에서 많이 안 다루잖아요. 그런데
1: 네.
2: 그 실제 확신하고 믿는 분들이 네. 저 제 주위에도 많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지금 욕을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장동익 대표는 저쪽 저 올림픽 공원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세가요. 원래 의원들이 몇 명 없었어요. 박준태나 정의원에 몇 명 없었거든요. 그런데
1: 네.
2: 요즘 친장계 10인 이러면서 또 범장계 특히 이번에 이진숙하고 김태규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오른팔 왼팔 얻은 거예요.
1: 네.
2: 이진숙 김태규. 그럼 저기 급속도로 세력이 불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정청래하고 장동희 대표가 비슷한 게 많아요. 둘 다 당원 주권 중심이야. 그런데 정청래계가 누가 있나요? 정청래계 의원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최고위원 3명하고 46% 얻었죠. 장동혁계도 마찬가지예요. 당원 하면 이게 의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원들의 특히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 네.
2: 내년 연임에 도전자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1: 네. 아니 김민수 최고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관련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요즘 스레드라고 이제 새로운 커뮤니티 SNS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상당히 활발하게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윤석 대변인님 이게 그 한동훈 의원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좀 심적으로 약간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길도 좀 요연한 것 같고 연임 도전은 가시화되고 있고 올림픽 공원은 기세를 올리고 있고 원외 위원장들도 뭐 많이 간다 그러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들을 위한 윤석 대변인의 플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3: 예. 제가 뭐 플랜까지 짤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안 되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저런 이제 자극적인 어떤 영상이라든지 보도들 그리고 허민 씨 같은 분은 굉장히 경도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뭐 장동혁계가 어떻다 이렇게 쓰는 거를 소개하는 것조차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것만 얘기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보도량에 있어서 비교가 되겠느냐. 근데 그 보도의 질이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 의원이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 북을 친다든지 이런 걸로 화제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0: 서 공격을 하고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할 지점을 찾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회의원 본연의 얘기. 그다음에 대정부질문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런 반응이 많아요. 그게 제대로 된 어떤 정치 활동이라고 본다면 보도되는 그것 때문에 장동익 저러다 어떻게 계속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1: 네.
2: 장동익 대표 그 북질 때 표정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최고위원 하면 막 인상 쓰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최고위원 할 때도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저기 얼굴 표정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막 웃고 있는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많이 이제 따라오고 지금 원외위원장들 제가 있는 용인 갑 같은 경우도 이제 이현모 사퇴했거든요. 예.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다 하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세네 명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쉽게 또 한 사람 딱딱점하지도 않죠. 다 경쟁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미 이제 경쟁자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다들 어쨌든 분위기 잡아가는 거고 얼굴 표정이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웃고 있잖아요.
3: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사실 장동혁 대표 저렇게 좀 제가 봤을 때 좀 기괴한 모습인데 저런 모습 보이고 또 한동훈 의원하고 갈등하고 그러면 저희 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나쁘진 않아요. 선거 구도에 있어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8.15 때 광화문을 나갔는데 집회를 하잖아요. 저는 상당 부분 그 동원된 세력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보니까 좀 아니더라고요.
0: 어떤?
3: 진짜로 광화문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뭐 부정선거, 재선거 믿고 막 강성 지지층이고 정말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인원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저 정말 대한민국 걱정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1: 네.
3: 2030도 있고 애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진짜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뭐 장동혁 대표 최근에도 어떤 쪽 올림픽 공원에서 트럼프가 토요일 날 본인들 집회하는 걸 지켜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진짜예요로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 가짜뉴스 아닙니까? 아니 무슨 그러면 근데 이런 것들 잘못 편집돼가지고 쇼츠로 나가게 되면 정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서 저렇게 막 집회하는 거 지켜보고 있나 봐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퍼지면 정말로 진짜 항공모함 온다고 믿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당 대표가 좀 제대로 서야지 우리가 선거에서 이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가 선관위 개혁도 개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정말 야당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국회 안에서 진짜 걱정입니다.
1: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중징계 처분 최근에 받았던 진정 의원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권영진 서범수 의원은 윤리위 재심 청구를 하겠다. 이게 또 실익이 있나? 재심 청구는 뭐 같은 윤리위원장이니까. 요 징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 일단은 그 두 분은 이게 정당 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정치적으로 좀 해결하겠다는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0: 네.
1: 아이고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네.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20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저는 오늘 박재영 아나운서 대신에 진행을 맡은 강수영이었고요. 본방 이후에는 유튜브 연장방송 박지훈 변호사,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는 라커룸이 이어집니다. 한판 승부!

0: TBS
1: 유례 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믿어봐. 자신을 믿어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된 날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 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은이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세 번째 페이지, 잡지사 에디터들이 선정한 가장 부러운 인생 1위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잡지사의 센터 우리 편집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1: 아, 저한테 넘기시네요. 스포트라이트를. 네. 예. 물론 이제 먼 교수님도 뭐 나름의 고충과 삶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참 부러운 게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또 곧 아이슬란드 출국을 앞두고 계시다고요.
2: 네.
1: 왜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2: 아, 사실 이번에 그 우리나라 날짜 기준으로 8월 12일에 아이슬란드에서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개기일식이 있거든요. 정말 그 낮에 네. 태양이 가려지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진짜 한기가 느껴진대요. 갑자기 태양이 사라질 때 공기가 차가워지고 그래서 그런 경이로운 감정을 저도 꼭 느껴보고 싶어서 저도 버킷리스트거든요.
1: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오늘 네. 우주 이야기. 오늘은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블랙홀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요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은하 안에는 블랙홀이 몇 개나 있을까요?
2: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1: 어렵군요.
2: 네, 왜냐하면 어떤 블랙홀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블랙홀도 체급이 있습니다.
1: 체급이 있고. 네.

0: 우리가 운동 선수도 보면 네. 라이트급이 있고 헤비급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마찬가지로 블랙홀도 라이트급이 있고 헤비급이 있어요.
1: 어떻게 나뉘어요?
0: 그래서 예. 보통 라이트급은 기껏해야 그 질량이 태양 질량의 20배, 30배 정도밖에 안 돼요.
1: 아, 기껏한 게 태양의 20, 30배구나.
0: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태양보다 원래 무거웠던 별이 마지막에 붕괴하고 별이 죽을 때 그때 남기는 별의 시체가 이제 블랙홀이 되는 건데 네. 그런 종류의 블랙홀이 이제 이런 좀 가벼운 버전의 블랙홀 우리가 별 질량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네네. 반면에 이제 엄청나게 묵직한 헤비급 블랙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은하 중심에 네. 거의 뭐 태양 질량의 몇백만 배, 네. 심지어 몇억 배 이런 정도로 무거워요. 그러니까 완전 체급이 다르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슈퍼 매시브, 초대질량 블랙홀.
1: 초대질량.
0: 네,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은하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 보통은 은하 하나당 블랙홀 하나씩.
1: 아, 그러니까, 은하 하나당 하나?
0: 네, 그 묵직한 초대질량 블랙홀은 하나씩 있고요.
1: 중심에요?
0: 네, 맞습니다. 중심에 있고 예, 예. 그 말고 이제 주변에 예. 다른 일반적인 별들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이제 가벼운 블랙홀들, 네, 네. 별질량 블랙홀들은 뭐 수천만 수억 개의 오도로 있는 거죠.
1: 아, 수천만 수억 개가요?
0: 네, 왜냐하면 예. 어차피 무거운 별들이 죽어서 네.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이 있는 만큼 블랙홀이 계속 그렇지. 양산되고 그렇지. 있는 거라서 별 개수만큼 있는 겁니다.
1: 그러네요. 크기에 따라서는 안 나눕니까? 질량 말고?
0: 아, 크기요? 사실
1: 우리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그 뭐 블랙홀의 지름인가 반지름인가 그러지 않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미묘한 개념인데 네. 블랙홀이라고 하는 천체 자체의 정말 물리적인 지름은 제로예요. 블랙홀의 질량과 상관없이
1: 아, 물리적인 지름이 네. 제로예요.
0: 블랙홀은 모든 질량이 한 점으로 붕괴한 천체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별질량 블랙홀이건 슈퍼매시브 블랙홀이건 다 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항상 어린 친구들 입맛에 맞게 네. 초고밀도 코딱지라고 항상 이야기를
1: 제 입맛에도 맞아요. 아, 예, 항상 네. 그 비유가
0: 표현을 예. 하죠. 네. 근데 이제 다 점이니까 이게 사이즈의 크고 작은 거를 좀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블랙홀 주변에 빛의 속도로 도망가면 어디서부터 도망갈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고 네. 묘하게도 지난번에 이어서 또 윤하님의 노래가 여기 나왔네요.
1: 아, 그렇네. 네. 지난주에 오르트구름이
0: 나오고 네. 예. 그래서 이 사건의 지평선의 사이즈가 되게 재미있는 게 수학적으로 보면 그 블랙홀의 질량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1: 아, 블랙홀의 질량에 비례해요?
0: 네. 그러니까 블랙홀이 두 배 무겁다. 네. 그러면 그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이 두 배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그냥 네. 질량에 따라 종속되는 물리량이어서 네. 질량이 일단 주요한 구분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사건의 지평선의 규모는 그 얼마나 무거운지 가벼운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이제 결과인 거죠.
1: 우리 에디터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0: 네.
1: 별이 죽으면 블랙홀이 되잖아요.
0: 네네.
1: 블랙홀은 안 죽습니까?
0: 사실 오랫동안 블랙홀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 아, 죽나 보다.
0: 블랙홀은 더 그 다음 단계로 갈 게 없잖아요.
1: 그렇죠. 뭔가 저승 네. 느낌인데 이미.
0: 예. 이미 저승에 갔는데 한 번 더 죽을 수도 없고 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아주 먼 미래가 되면 우주는 그냥 블랙홀밖에 없는 블랙홀 세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예전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스티븐 호킹의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죠. 그래서 블랙홀도 좀 기묘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낼 수 있다, 발산할 수 있다,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호킹 복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방식이면 블랙홀도 야금야금 질량이 줄어들고 마치 블랙홀이 증발하는 것처럼 네. 가만히 놔두었던 드라이아이스가 다음날 보니까 없어지는 것처럼 블랙홀도 쪼그라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맞다면 아주 아주 먼 미래가 되었을 때 블랙홀도 결국 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1: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블랙홀 생로병사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0: 아닙니다.
1: 네.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0: 네네네.
1: 아, 궁금한 게 자꾸 생기는데 블랙홀을 그러면 무수히 많잖아요. 그 체급 낮은 애들은 찾기 좋은 지점이 따로 있나요? 낚시 포인트처럼?
0: 그렇죠.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블랙홀은 사실 찾기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빛나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스스로 번쩍번쩍 빛을 내야 우리가 멀리 있어도 볼 수가 있는데 블랙홀이 혼자 그냥 덩그러니 있으면 얘는 완전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어려운데 네. 이제 그나마 간접적인 방법들이 몇

0: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블랙홀이 주변의 다른 별이나 가스 물질을 막 집어삼키고 있다. 개걸스럽게 먹방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빛을 낼 테니까 그 흔적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블랙홀의 극단적인 중력 때문에 뒷 배경의 별빛이 휘어지는 중력 렌즈 현상들이 있어요. 예.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마치 신기루 보듯이 저기 뭔가 이상하게 보이네. 네. 저기 뭔가 안 보이는 게 숨어 있나 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어쨌든 블랙홀은 스스로 빛나지 않지만 무거운 천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예. 블랙홀의 그 묵직한 중력을 통한 어떤 현상을 보면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 아, 블랙홀의 중력.
0: 네. 예. 예를 들어서 블랙홀 주변에 빨려 들어가는 별은 아니지만 블랙홀 주변에 다른 별이 그냥 멀찍이 궤도를 돌고 있다.
1: 네.
0: 그러면 우리가 그 별을 봤을 때 되게 네.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이 별이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1: 그렇지.
0: 허공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그러면은 저기 중심에 저 별을 붙잡고 있는 어떤 무거운 애가 있는데 얘는 빛나지 않는구나. 아 이거 블랙홀이다.
1: 그러네.
0: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1: 귀신 천체처럼 생각되는 그 녀석이 블랙홀일 수밖에 없네요.
0: 네. 예. 그래서 보통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냐면 거대한 은하 중심에 아주 커다란 블랙홀이 있으니까 은하의 좀 작은 버전. 그러니까 은하는 별들이 뭐 수천억 개 모여 있는 거대한 집단이라면
1: 네.
0: 그 은하 안에 또 이제 별들이 주먹밥처럼 네. 조그맣게 여기저기 모여 있는 별의 집단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성단이라고 하죠.
1: 네.
0: 그래서 은하가 별의 국가라면 네. 성단은 별의 도시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런 별의 도시 성단도 잘 보면 거기에도 높은 밀도로 별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으니까
1: 네.
0: 여기 뭔가 묵직한 블랙홀이 숨어 있다면
1: 네.
0: 당연히 그 주변에 근처를 지나가는 별들도 있을 것이고 뭘 잡아먹든 아니면 궤도에 영향을 주든 뭔가 어떤 중력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지금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또 해왔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성단이 어떻게 보면 은하의 약간 미니미 같은 거기 때문에
0: 네네.
1: 성단에도 좀 작은 형태의 블랙홀 같은 게 있다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뭔가 네. 목이 좋은 블랙홀을 딱 사냥하기 좋은 그런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1: 아, 그렇구나.
0: 네.
1: 좋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좀 진전시켜 나가면 우리 은하 성단에도 그런 블랙홀이 존재합니까?
0: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논쟁 중이긴 하지만
1: 네.
0: 이런 그 구상 성단이라고 해서 특히 별들이 높은 밀도로 뭐 백만 개, 천만 개까지 이제 별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럼 이 정도로 무거우면
1: 네.
0: 당연히 그 중심에도 초대 질량보다는 조금 가벼운
1: 네.
0: 약간 미들급 정도의 블랙홀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건 중간 질량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1: 아, 중간 질량 블랙홀도 어쨌든 성단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0: 네.
1: 어.
0: 그리고 또 이거 말고
1: 네.
0: 또 구상 성단은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나이가 많은 별들이에요.
1: 예.
0: 이미 다 수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별들인 거죠.
1: 어.
0: 그러면 당연히 최근에 죽은 별들도 여기 많이 섞여 있겠죠.
1: 네.
0: 그래서 이 구상 성단에서는 최근에 죽고 남은 찌꺼기들, 그러니까 블랙홀들도 여기 되게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심에는 중간 질량 블랙홀이 있고
1: 네.
0: 또 그 주변에는 별 질량 블랙홀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약간 별의 공동묘지 같은 느낌으로 여기에는 죽은 별들의 블랙홀들이 많이 뭉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특히 뭐 유력한 성단이 있습니까? 우리 은하에서?
0: 그렇죠.
1: 예.
0: 이제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구상 성단들 중에
1: 네.
0: 꽤나 밝고 거대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메가 센타우리라고 하는 구상 성단이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센타우루스 자리에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네.
0: 남반구 하늘에서 잘 보이는 성단인데요.
1: 네.
0: 이거는 우리가 날씨만 좋으면 눈으로도 작은 점처럼 별처럼 보입니다.
1: 성단을요?
0: 네, 성단을.
1: 와.
0: 그래서 워낙에 이제 밝으니까 그래서 지구에서 한 만 7, 8천 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꽤 멀리 있지만
1: 네네.
0: 워낙에 별들이 많이 모여 있고 한 천만 개까지 바글바글 모여 있어서
1: 네.
0: 정말 별들의 대도시 메트로폴리탄인
1: 네.
0: 거죠.
1: 대도시이기 때문에 블랙홀이 당연히 생길 가능성도
0: 맞습니다.
1: 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블랙홀이 한 개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0: 그렇죠. 여기에는 네. 그러니까 중간 질량 블랙홀은 뭐 하나 두 개 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1: 그렇죠. 예.
0: 이제 평범한 비교적 평범한
1: 네.
0: 무거운 별이 그냥 죽고 남긴 일반적인 별 질량 블랙홀이라면
1: 네.
0: 여기에는 뭐 수만 개 넘게 바글바글 살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예.
1: 블랙홀이 그러면 성단 밖으로 탈출할 수도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메커니즘이 몇 가지 있는데요.
1: 네.
0: 블랙홀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별 질량 블랙홀인 거예요. 그러면 별이 죽으면서 보통 빵 터지잖아요.
1: 네.
0: 그럼 폭발을 할 때 이 폭발이 항상 대칭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느 한쪽의 별 껍질이 좀 두꺼웠을 수도 있고 어느 한쪽에 좀 빛이 잘 투과하지 못하게 이온들이 많았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러니까 이 상황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1: 네.
0: 블랙홀을 만들면서 별이 터지던 그 순간 이 분포가 좀 비대칭했다면 폭발의 위력도 비대칭하겠죠. 그러면은 블랙홀이 약간 더 많이 밀리는 쪽으로 튕겨 날아갈 수도 있어요.
1: 네.
0: 또는 블랙홀이 이제 그 블랙홀도 커플이 있어서
1: 예.
0: 쌍 블랙홀이 있거든요.
1: 네, 아 그래요?
0: 이렇게 블랙홀 둘이서 이게 서로의 중력에 붙잡혀서 빙글빙글 이제 맴돌고 있다가
1: 네.
0: 갑자기 또 다른 세 번째 블랙홀이 등장합니다.
1: 네.
0: 여기서 이제 엄청난 치정극이 벌어지죠.
1: 어떻게요?
0: 그래서 예. 예쁘게 원래 잘 짝을 이루고 있던 블랙홀 A, 블랙홀 B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더 멋진 더 멋쟁이 블랙홀 C가 등장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블랙홀 C가
1: 네.
0: 잘 돌고 있던 그 블랙홀 커플 한 쌍 중에 하나를 뺏어갑니다.
1: 아...
0: 그러면
1: 네.
0: 이 빼앗긴 블랙홀과 원래 함께 중력으로 잘 붙잡혀서 돌고 있던 남아있는 다른 블랙홀 입장에서는
1: 네.
0: 갑자기 나를 붙잡아주는 게 없어졌으니까 그대로 그냥 슝 하고 슬링샷처럼 날아가게 되는
1: 아,
0: 거죠.
1: 그때 성단을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1: 아.
0: 이제 뭔가 다른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놈한테
1: 그러니까 멋쟁이는 질량이 더 커서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뺏어올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B를.
0: 맞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빼앗기고 이제 네. 외로움에 이제 엄청난 질주를 하는 그런 블랙홀이 되는 거죠.
1: 예. 슬프네요.
0: 네.
1: 근데 아까 이제 오메가 센타우리 성단이 이제 별들의 대도시 같은 성단이기 때문에 블랙홀이 당연히 많을 거로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블랙홀을 하나도 확인을 못했습니까 여기서?
0: 네, 이게 진짜 신기한 건데요.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지만
1: 네.
0: 오메가 센타우리 안에서 별 질량 블랙홀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1: 아, 더 작은 애들은
0: 네.
1: 발견을 했고요.
0: 아, 그 이제
1: 네.
0: 그 중간 질량 블랙홀,
1: 네.
0: 그러니까 별 질량 라이트급보다는 무겁고.
1: 아, 그 별 질량이 라이트급이죠.
0: 네네.
1: 어, 예.
0: 그래서 그것보다는
1: 예.
0: 무거운 이제 미들급 정도 되는
1: 어.
0: 중간 질량 블랙홀도 최근에서야. 이제
1: 아, 그래요?
0: 관측이
1: 예.
0: 돼서 발견이 지금 후보가 올라가 있고요.
1: 아.
0: 네. 그리고 네. 그 별 질량 블랙홀은 이번 관측 이전까지는 사실 아예 본 적이 없습니다.
1: 왜 그랬을까요?
0: 왜 그러냐면
1: 예.
0: 이게 또 구상 성단이라서 갖고 있는 한계일 텐데요.
1: 네.
0: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상 성단은 다 나이가 많은 별들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있는 신선한 가스 재료가 없습니다.
1: 네, 그렇죠.
0: 근데 블랙홀이 혼자만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지만
1: 네.
0: 주변에 뭔가 잡아먹을 만한 식사 재료가 있으면
1: 네.
0: 가스 물질을 집어삼키면서 주변에 밝은 원반도 만들고 우리가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본 것처럼 뭔가 예쁜 모습도 보이고 물질도 방출하고 이런 흔적을 남기거든요.
1: 뭐 강착 원반,
0: 맞아요.
1: 제트 뭐 이런 것들.
0: 근데 예, 예. 이미 구상성단은 신선한 가스 물질이 다 없는 메말라버린
1: 아,
0: 사막 같은 지역인 거예요.
1: 싱싱한 음식을 잡아먹어야 자기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0: 그쵸.
1: 먹을 거리가 없구나.
0: 그렇죠. 뭐 먹은 게 없으니까
1: 예.
0: 용트림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내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1: 네.
0: 이 블랙홀들도 여기서 그냥 함께 메말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약간 굶주린 야수처럼
0: 맞습니다.
1: 동굴 안에 숨어서
0: 네. 그래서 오히려 구상성단에서는 블랙홀은 많을 테지만
1: 네.
0: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아서
1: 네.
0: 하지만 또 그 블랙홀을 먹여 살릴 식사 재료가 없기 때문에 또 그 블랙홀들의 흔적을 보기가 더 어렵다.
1: 아.
0: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1: 그래서 별 질량 블랙홀을 여태까지 관측을 못했다.
0: 네, 맞습니다.
1: 그 숨어있는 블랙홀을 그럼 찾을 방법이 없나요?
0: 그래서 이걸 너무 찾고 싶잖아요.
1: 약간 그 갯벌에 맛쪽에 숨어있을 때 소금 뿌리면
0: 아,
1: 나오듯이
0: 네.
1: 그런 방법 없습니까? 예.
0: 그래서 그것도 이제 끈질기게 하면
1: 네,
0: 결국에
1: 네.
0: 잡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게 딴 것도 아니고 이 오메가 센타우리 하나만을 타겟으로
1: 네.
0: 약간 한 놈만 잡겠다 이런
1: 놈만 잡겠다.
0: 네, 이런 마인드로
1: 예.
0: 오메가 센타우리에서 블랙홀만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가 20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1: 아, 20년째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0: 네,
1: 예, 어떤 그래서 프로젝트죠?
0: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1: 네.
0: 이 오메가 센타우리 성단의 다양한 별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 자체가 에너지를 토해내지 안고 있을지라도
1: 네.
0: 블랙홀 주변에 붙들려 있는 별이 있다면
1: 네.
0: 분명히 그 별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돌고 있는 것처럼 움직여야 될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누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1: 아,
0: 근데,
1: 중심 없이 돌고 있는 애들.
0: 그렇죠. 예. 근데 또 구상성단은 별이 너무 바글바글하잖아요.
1: 네.
0: 그 엄청나게 높은 밀도로 바글바글하게 인산인해인 그 상황 속에서
1: 네.
0: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별 하나를 찾아내려고
1: 별 하나의 궤도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겠다.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그 20년 동안 관측을 하는 거예요.
1: 야,

0: 그래서 놀랍게도 네. 그 성과가 최근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이 관측 프로젝트는 오메가 캣 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이고요.
1: 오메가 캣.
0: 네. 여기에 뒤이어서 2024년하고 2025년에는 또 이제 가장 최신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관측 데이터가 더해졌죠.
1: 네.
0: 그래서 총 23년에 걸쳐서 별들의 움직임을 쫙 분석을 했습니다.
1: 야, 23년의 고생 끝에 뭘 알아냈나요? 그래서.
0: 그래서 예. 여기에서 우리 태양 질량이 한 80%밖에 안 되는 좀 가벼운 별이 하나 있는데 얘가 움직임이 좀 이상한 거예요.
1: 네. 약간 중심 없이 혼자 돌고 있어.
0: 맞아요. 예. 20년 동안 쭉 관측한 사진 수백 장들을 이제 비교해서 네. 별의 트랙을 쭉 따라가 보니까 네. 얘가 무언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 곁을 맴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궤도를 쭉 완성을 해서 보니까 네. 이 천체는 대충 94년 정도를 주기로 안 보이는 무언가의 곁을 돌고 있는 아주 길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1: 94년 주기를 알려면 94년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아, 이게 이제 진짜 미묘한
1: 아까 23년 봤잖아요.
0: 맞아요. 너무 예. 정확하고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게 사실 운이 좀 좋았어요.
1: 왜요?
0: 왜냐하면 예. 타원 궤도를 그릴 때 그러니까 우리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의 궤도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타원 궤도에서 그 찌그러진 궤도를 따라 쭉 돌 때 어떨 때는 태양에 가까이 지나갈 거고
1: 네.
0: 어떩 때는 태양에서 멀리 지나가겠죠.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에서는 태양에 가까운 포인트를 근 1점이라고 하고 태양에서 먼 포인트를 원 1점이라고 해요. 근데 타원 궤도상에서는 태양에서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근일점에서 더 빠르게 휙 돌고요.
1: 예, 예.
0: 원일점으로 가면 좀 느려져요.
1: 네.
0: 근데 마찬가지로 이 블랙홀 주변에 돌고 있는 이 별의 궤도도 네.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이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1: 근불점.
0: 맞아요. 근불점과 네, 네. 원불점이 있겠죠.
1: 예.
0: 근데 마침 이번에 허블로 관측을 했을 때 그 구간이 네. 딱 근불점을 지날 때였어요.
1: 빨리 지나갔겠네요.
0: 빨리 지나갈 때. 그래서 예. 그 블랙홀에 의한 중력의 효과가 제일 드라마틱한 구간이었거든요.
1: 그러니까
0: 급 커브를 돌 때를 딱 그 찍은 거예요.
1: 해서. 예.
0: 그래서 덕분에 굳이 94년 넘게 궤도를 다 보지 않아도 이 중심에 별을 붙잡고 있는 블랙홀의 질량이 어느 정도인지 중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강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1: 아, 그렇구나.
0: 네.
1: 그 수상한 별의 공전 주기가 94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미지의 블랙홀 질량까지 이번에 파악을 했다는데요.
0: 네. 그래서 네. 그 중력을 통해서 블랙홀의 이제 힘을 알게 되었으니까
1: 네.
0: 얼마나 무거운 친구인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블랙홀의 질량이 대략 태양 질량의 한 4.5배 정도 됩니다.
1: 그러니까
0: 태양보다 4배의 반 정도 더 무거운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그쵸? 이번에 발견한 이 블랙홀을 네. 오메가 캣 관측으로 발견을 했으니까
1: 네.
0: 오메가 캣으로 발견한 두 번째 블랙홀이라고 해서 오메가 캣 BH2라고 부릅니다.
1: 첫 번째가 있나요, 그러면?
0: 맞아요.
1: 예.
0: 아까 제가 사실은 오메가 센타우리 안에서 발견된
1: 네.
0: 첫 번째 별 질량 블랙홀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1: 네.
0: 말고 미들급, 중간 질량 블랙홀은 이미 발견했었어요.
1: 아, 중간 질량.
0: 네. 그래서 예. 앞서서 2024년에
1: 네.
0: 태양 질량의 한 8,000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슈퍼 헤비까지는 아니지만
1: 네.
0: 조금 괜찮은 질량을 가진 중간 질량 블랙홀은 앞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1: 네.
0: 걔가 이제 BH1인 거고
1: 네.
0: 이번에 발견된 진짜 찐 별 질량 블랙홀 첫 번째는 이제 BH2가 된 거죠.
1: 그렇구나.
0: 네.
1: BH2도 그러면 지금 그 딱히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 상태인가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 곁에서 돌고 있는 별,
1: 네.
0: 또 의심되는 이 별이 사실 중심 블랙홀에서 꽤나 멀리 벗어나 있어요.
1: 예.
0: 그 태양 지구사의 거리를 1AU라고 하는데 현재 이 별은 그 블랙홀로부터 30AU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태양에서 천왕성 정도 거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꽤나 멀리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별의 물질을 블랙홀이 지금 잡아먹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다행히 별은 살아남았고
1: 네.
0: 아무런 식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블랙홀도 뭐 주변에 밝은 물질의 원반 같은 것도 만들고 있지는 않은 거죠.
1: 그럼 얘네가 주위에 먹을 게 생기면은 그 원반이라든지 사건의 지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를 해야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1: 근데 참 딱한 게요. 가뜩이나 지금 쫄쫄 굶고 있는 BH2가 몸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가볍게 나왔대요.
0: 아, 맞습니다.
1: 예, 좀 안쓰러운데요.
0: 네, 네. 이게 이 블랙홀 주변에 돌고 있는 별, 그러니까
1: 네.
0: 구상성단이니까 어쨌든 보통 이런 구상성단들은 그 별의 금속 함량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금속 함량

0: 함량이 낮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에서는 수소, 헬륨 그리고 나머지 이 나머지를 다 금속이라고 퉁쳐서
1: 그렇죠.
0: 부르는데
1: 예.
0: 나이가 어린 별들, 그러니까 최근에 태어난 아기 별들은 이미 우주가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금속 함량이 좀더 많아요.
1: 네.
0: 반면에 옛날에 태어난 조상 별들은
1: 그렇죠.
0: 라떼는 우주가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았어.
1: 수소 헬륨밖에 없었어.
0: 수소 헬륨이면 충분했어. 무슨 금속이야? 이제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 나이 많은 구상성당 같은 별들은 금속 함량이 되게 낮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가 깨끗했고 별의 대기도 금속이 적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금속 성분은 이온이 되게 많거든요. 전자 하나, 둘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온들이 되게 많은데 이 이온들이 별 내부의 빛이 바깥으로 새어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 아, 네.
0: 네. 근데 금속 함량이 낮다는 건 이런 방해물이 없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은 진작에 그냥 별 빛이 새어 나오면서
1: 네.
0: 이 부딪히는 일이 적다 보니까 별이 에너지를 토해내고 물질이 방출되고 껍질이 벗겨져 날아가고 이런 현상이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태어나는 지저분한 금속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별들은 죽어가는 과정에서 나이를 들때
1: 네.
0: 막 격렬하게 자기 껍질을 막 벗겨내고 토해내고 이런 다이어트를 해요.
1: 그럼 질량이 낮아져요?
0: 그래서 오히려 더 질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 어.
0: 죽을 때가 되면 별이 터질 때가 되면 오히려 원래보다 많이 다이어트가 된 채로 이제 블랙홀을 만드는 거예요.
1: 금속 함량이 높은 애들은
0: 맞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남기는 블랙홀의 질량이 좀 줄어들어 있겠죠. 근데 반면에 나이가 많은
1: 네.
0: 금속 함량이 별로 없고
1: 없는 애들.
0: 그래서 굳이 자신의 껍질을 벗기지도 않고
1: 네.
0: 자신의 질량을 줄일 리가 없는
1: 예.
0: 무거운 별들은
1: 네.
0: 당연히 더 무거운 블랙홀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1: 네.
0: 그쵸?
1: 예.
0: 근데 이번에 발견된 이 BH2의 경우에는 고작 태양 질량의 네다섯 배밖에 안 되니까
1: 네.
0: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뭐한 태양 질량의 20배, 30배 정도 질량보다 한참 못 미치는 질량인 거예요.
1: 그럼 얘는 금속 함량이 낮은데 질량도 가벼운 거네요?
0: 맞습니다.
1: 이상한 거네요?
0: 맞아요.
1: 왜 그런 거예요?
0: 아직은 몰라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우리가 아마 금속 함량이 적고
1: 네.
0: 이온의 함량이 별로 없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별 외곽의 대기 물질을 토해내는 더 격렬한 뭐 태양 폭발 같은 그런 플레어 같은 현상들이 있나? 그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일진 모르겠지만
1: 네.
0: 뭔가 더 격렬하게 이런 별들조차도 자신의 질량을 줄여나가는 약간 별 버전의 마운자로 같은 그런 다이어트 노하우가 있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1: 블랙홀도 다이어트를 이렇게 열심히 하네.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야, 오늘도 참 신기한데요. 블랙홀 BH2는 앞으로도 계속 좀 관측 대상입니까? 좀
0: 그쵸.
1: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까?
0: 이번에 이제 20년 동안 끈질긴 관측 끝에 운 좋게 블랙홀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을 포착을 했지만
1: 네.
0: 앞으로도 계속 다음 제임스 웹 관측을 통해서 더 정교하게 이 별의 움직임은 따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순간 포착했던 그 급커브 구간을 쭉 따라갔을 때
1: 네.
0: 우리가 알고 있던 궤도를 지금 제대로 그리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쟀던 태양 질량이 네다섯 배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질량이 제대로 잰 질량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블랙홀을 관측하는 방법이 주변에 밝게 빛나는 애들을 이제 추적하면서 볼수 있다는 게참 신기한 것 같고, 우리 이제 음침한 잡지사도 밝게 여러분이 볼수 있는 게 우리 먼지님 같은 필진들이 밝게 비춰주기 때문이에요,
0: 네,
1: 사실.
0: 저는 오히려 그런 썬킴님이나 곽지세 작가님이나 또 다양한 별 같은 필진 분들이 계속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그 중심 천체, 우리 편집장님이
1: 어둡지만 중심에 있긴 있는 천체.
0: 블랙홀과 같은 마성의 매력을 또 지니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감사드립니다. 예. 아, 참 블랙홀 얘기는 언제 들어도 정말 빠져 들어갈 것 같은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지웅배 교수 함께했습니다. 먼지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Walk it, walk it. 안전화.
4: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4: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오늘은 방송의 날입니다. 잡지사의 모회사 CBS 같은 방송국들은 이날을 휴일로 정하기도 하는데요. 1947년 오늘 우리나라가 HL이라는 고유 호출보호를 부여받은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방송 전파는 이제 빛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향해 계속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79광년 떨어진 우주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면 1947년 HL 보호로 나간 첫 방송 전파를 어쩌면 지금쯤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방송 잘 들어주시고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번 셔터 내립니다. HLKY.
1: CBS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축제.
5: 고향 등의시.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히자 세종 정치권과 시민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국회 세종 의사당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을 세종시에 우선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우 세종시장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발표를 40만 세종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로 연결지으며 공세를 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논의를 주도한 김 후보자의 법무장관 인선이 결국 사법 방탄을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기국회 개원과 맞물린 인사청문 국면에서 송곳 검증 의지를 다지는 한편 이 대통령의 재판 이슈를 쟁점화하며 대여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입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커지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0: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용 후보자를 계속 엄호할지는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야권을 향해 사실을 왜곡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부정한 청탁과 불법 로비로 몰아가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신속 처리 요청을 받은 뒤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 안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경찰이 모레 여의도 이촌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서울 세계 불꽃축제에 대비해 총력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올해 불꽃축제는 예년과 달리 전야제가 개최되는 만큼 경찰은 내일 저녁 시간대부터 행사장 주변 도로와 지하철역, 한강공원 주요 진 출입로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행사장 주변은 많은 인파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빚은 제주를 방문해 거듭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대행은 실종신고 허위 종결 뒤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5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우리의 일상이 지구의 트렌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K-POP에 제대로 꽂히면 생기는 놀라운 기적, 말레이시아 한국어 교수 누라 이자티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누라 이자티 씨는 어쩌다가 이렇게 한국어에 진심이 됐을까요? 그건 우연히 사랑하게 된 어떤 한 한국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어 사랑이 누라 씨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1: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CO
2: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0: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르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5: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리샤 한국어 교사 누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말리샤에서 중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을 만나면 선생님 한국에 얼마나 살았어요? 라고 많이들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에 살아본 적은 없고요. 2013년에 한 번 또는 2022년에 또 한 번 여행으로 갔다 왔습니다. 네, 보통 제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막 뭐야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에이 한국인이죠, 주민등록증 좀 까요 빨리, 네 그렇더라고요. 많이들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공부하는 계기가 뭐냐고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사실 13년 전에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져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남자친구냐고요? 아니요? 네. 이것도 썰이 있어요, 여러분. 아, 어떤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저는 한국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쌤은 10년 넘게 배웠는데도 단 한 명도 없었다, 꿈 깨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네, 13년 전에 제가 사랑했던 거 사실 슈퍼주니어였어요. 네, 한마디로 저는 광팬이었죠. 특히 랩을 맡은 은영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네, 은영님 별명이 멸치 아니에요? 멸치? 그쵸? 제가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밥을 먹다가 멸치가 있잖아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네, 그 정도 좋아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특별한 멸치였죠. 네, 슈퍼주니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슈퍼주니어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음악 방송을 다 챙겨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요즘처럼 영어 자막이 잘 나오진 않았어요. 네, 자막이 나온 걸 보려면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보고 싶다 보니 자막 없이 본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웃으면 저도 덩달아 웃으며 그림책 보듯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시인처럼 그림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알고 웃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일주일을 더 기다려서 자막 방송을 보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저한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안 되겠다, 한번 배워버릴까? 라는 생각을 해서 한국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된 제 한국어 사랑이 저를 어떻게 바꿨는지 더 말씀드릴까요? 네, 그때는 말레이시아에서 케이팝이 막 뜨기 시작했어요. 아이돌들은 원래 멋있잖아요. 예쁘고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다 보니까 점점 중독된 팬분들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케이팝 팬이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막 안 좋은 시선으로 본 거예요. 저는 중독하지는 아니지만 케이팝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피해 당할까 봐 뭔가 조심스럽고 당당하게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막 나 슈퍼주니어 좋아한다 라고 하면 왜 너 존재도 모르는 사람을 좋아하냐, 걔네들 너 밥 먹여주니?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욕먹을까 봐 초반에 비밀로 엄마 아빠도 모르게 한국어를 배웠어요. 네. 그리고 13년 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혹시 말레이시아 가보신 분들이 계세요? 오, 많이 가보셨네요. 네, 요즘 가면요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나온 대사, 뭐 괜찮아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 개웃겨,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는요 젊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거든요. 얼마 전에 코타키나발루에서 이슈가 된 망고소년 아세요 혹시? 알죠? 네,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한국어 학원도 많이 없었고 있어도 너무 비싸고 저도 그때 학생이니까 엄마 아빠한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혼날까 봐 그냥 무료 온라인 자료와 유튜브를 통해서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제가 있으니까 제 한국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슈퍼주니어를 사랑했는지 제가 13년 전에 썼던 일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운혁 아빠, 나 러브 슈퍼주니어. 저거 뭐야? 18살 누라의 초반 필기였는데 그때 막 한글을 알아보고 쓰기 시작했어요. 너무 순수하고 귀여웠죠? 네, 한국어 사랑은 저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졌습니다. 그렇게 슈퍼주니어를 사랑했던 저는 요르단에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요르단에서 친구들이 아랍어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저는 거기서 아랍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런닝맨과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었죠. 근데 언어는 엉덩이로만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연습을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해야 느는 건데 그때 그 당시에 같이 연습할 상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스스로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영상을 찍어서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한국어 말하는 연습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한국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친구들이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줬죠. 어쩌다 보니 제가 올린 영상을 엄마 아빠가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요르단에 있었는데 진짜 혼날까 봐 쫄아했는데 아빠가 이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왜 너가 한국어 배우는 게 아빠 되기 아니냐, 너무 대단하다, 응원해준다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지금도 울컥하는데 사실.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은 나를 판단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봐도 내 가족들은 나를 사랑하고 응원해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한국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가족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느끼고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했죠. 어딜 가서 한국 사람을 우연히 만나면요 최대한 그 사람한테 말을 걸려고 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도 저한테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원래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

짤 안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드라마를 보면요, 누가 갑자기 쓱 와서 the weather is nice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I know right? Such a beautiful day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데 한국말로 그렇게 한번 해봐요. 갑자기 누가 쓱 와서 날씨 참 좋지 않아요? 왜 반응이 없지? 못 들었나? 날씨 좋다고요? 그럼 상대방도 어떻게? 아 어쩌라고요? 아 짜증나 진짜! 날씨 또 죽겠는데 무슨 좋은 날씨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 생긴 게 누가 봐도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우연히 만나면 웃으면서 Hello, where are you from?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한 척 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왔는 거 아는데 아까부터 지켜봤거든. 그렇게 외국인이 물어보면 한국인들이 대부분 친절하게 Hello, I'm from Korea 이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때 좋은 타이밍에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하면 반응이 갑자기야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한국말 어떻게 배웠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때는 무슨 과목을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잘하는 걸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내가 진짜 잘하는 거 뭔지 모르겠고 하고 싶은 거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선생님이 되는 길은 저랑 점점 멀어지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원래 공부 못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뭐죠? 이 미키즈 힘들다 하는 표정들은? 아, 라떼는 말이야 요르단까지 유학을 갔다 오기 힘들었어. 네, 정말로 장학금 받고 요르단까지 유학을 다녀왔는데 공부를 마치고 말레이시아에 돌아오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뭘 해야지? 인생 목표가 없는 것 같고 그때는 약간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왜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또래 친구들은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그랬는데 나는 약간 정지에 있는 느낌? 괜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저도 그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과 관련된 거랑은 운이 좋은가 봐요. 그때 한국말 조금 할 수 있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다녀봤고 돈도 벌고 많은 걸 배웠었고 제 능력은 더 개발되고 확장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어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제 꿈은 선생님이었잖아요. 늘 마음속에서는 내 꿈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컸죠. 그러던 어느 날 말레이시아 교원 양성기관에서 국가 한국어 교사를 선발한다는 모집 공고를 보게 됐어요. 저는 그걸 묻고 교육 과정을 마치면 바로 한국어 교사로 발령이 난다는 거예요. 저 그걸 보고 뭐야? 이제 드디어 내 꿈을 펼치게 될 기회인가? 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선발되었습니다. 네,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은 말레이시아에서 처음으로 생긴 거였어요. 그때까지는 말레이시아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현지인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다 한국인 선생님들이었거든요. 선물처럼 찾아온 교육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저는 29살 나이에 제가 그동안 꾸던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13년 전에 만약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저는 한국어 교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틱톡도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학생들도 다 틱톡을 하더라고요. 저는 발령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1주년이 이제야 되었는데 처음에 학교에 들어왔을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소문이 쫙 났어요. 틱톡커가 들어왔다고. 아 진짜 틱톡의 트렌드를 따라서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는 게 즐거워하고 좋아해줬어요. 틱톡 덕분에 학교에서 한국어 교사

하면서도 한국어 문법이나 표현 같은 걸 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에듀테이너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이고,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꾸준히 한국어를 연습하지 않았더라면 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만나 뵙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린 짧은 제 인생 일대기의 결론은, 사랑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처음에 저는 그냥 단순히 슈퍼주니어를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랑하는 힘으로 꾸준히 해왔는데 한국어에 대한 사랑,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까지 넘어갔고, 결국은 제 꿈까지 잡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응원으로 옛날에 숨고 싶었던 저는 이제 당당하게 여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이제는 내가 잘하는 걸 찾았고, 내가 이렇게 멋지고 많은 걸 할 수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은 정말 힘이 강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깊게 사랑하면 나의 세계가 넓어지고 더 많은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한국어 사랑을 통해 저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학생들을 얻었습니다. 사랑을 해도 대충대충 하면 얻는 게 없어요, 그쵸? 하려면 최대로 아주 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저의 세계는 확장이 되었습니다. 틱톡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었죠. 그 결과가 이렇게 부산에 와서 100명의 틱톡커들과 친구가 된 기회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걸, 사랑하는 걸 찾아서 사랑의 힘으로 꾸준히 하면요, 나중에 밝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멋지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한국어 교사 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연, K-POP에 제대로 꽂히면 생기는 놀라운 기적. 말레이시아 한국어 교수 누라 이자티 씨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카라의 미스터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직장과 회사를 새롭게 정의하는 법, 황준철 마음건강연구소 소장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기 싫다? 월급 받으러 다닌다? 황준철 소장은 회사를 돈벌이 수단이 아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합니다. 내 업무 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연습장이라고요. 그러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를 새롭게 생각하고 나를 일깨우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1: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강의의 가장 포인트는 심리학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전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는 거예요. 회사와 조직을 내가 바꿀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 바꾸긴 너무 어렵죠. 그러면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특정 단어로 설명하죠. Uncertainty, Unknown, Unpredictable 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만약 이런 키워드로 혼란하고 복잡하다면 과연 저희의 삶은 어떨까요? 저희 삶도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할 수 없는 엄브렐라라는 거죠. 저희가 비를 잘 맞고 있는 이 회사. 저도 회사 다닐 때 너무 따뜻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와보니까 저는 정글이라고 표현했는데 친구들은 지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봉 그래도 나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와서 연봉 제가 받는 돈을 생각했더니 최소한 연봉의 두 배 내지 세 배는 받아야 그 정도 생활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원할 수 없는 엄브렐라 기껏 해봤자 40, 50 정말 많으면 60까지 살아갈 텐데 그 엄브렐라가 영원할 수 없고 그리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은 더 이상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교육기관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기업 안팎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심리상담실을 구축하고요. 그들의 고민을 듣고 공감하고 해결의 과정을 조력하는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더불어서 기업의 임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예방단, 치료관리단, 더불어서 정말로 막아야 될 자살의 예방단에 대한 다양한 마음 건강 관련된 일들을 진행을 했고요. 한 20여 년 동안의 경험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학문적인 부분에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이렇게 기업 내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상담실을 만들고 운영하다 보면 일반 상담실과 동일하게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 상담의 다양한 주제를 모아 그 근간을 찾아봤더니 근간은 이런 거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언제까지 지속되고 그 다음의 스텝은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만약에 직장 내에서 혹시나 무슨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에 가장 두려운 부분은 뭐죠? 이러다가 내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까? 이러다가 잘리진 않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 저 언제든지 잘라도 괜찮아요. 이런 준비가 차근차근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스텝에서 무엇을 하고 다음 스텝에서 무엇을 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가끔 드라마에 뭐 복권 당첨돼서 떵떵거리며 직장생활 하시는 분, 아주 자신감 있게 직장생활하고 임원한테도 팍팍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생활이 그렇게 불안하거나 두렵진 않을 것 같아요. 생계형 직장인이 아니라 취미삼아 직장을 다니면 저희에겐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들이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직장생활하지? 내가 언제까지 직장생활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지? 100세 시대가 과연 나에게는 축복인가? 아니면 불행인가? 퇴직 이후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지금 내가 하는 업무가 과연 전문성을 유지해서 회사의 그 다음 스텝으로 내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테크놀로지가 빨리 발달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이 언제까지 갈 거며, 아, 내 직장은 없어진다 그러는데 도대체 난 뭐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저희는 우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렇듯 아주 심각한 우울이나 불안, 심각한 병리를 제외하고는 직장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이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안정되게, 조금 더 오래 살아갈 수 있지? 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저희 직장인이 갖고 있는 60%, 70%의 근간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입사한 사회초년생, 그리고 정년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고참 부장님들까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가 신입사원에 들어와서 고민했던, 아, 나이 직장에서 어떤 것을 배워서 하나하나씩 내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 스텝에서 뭐를 할 거야. 그러면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머무르기보다는 그 작업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만들어가면서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들을 키워나가고 나의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냥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지, 저희가 실천적인 무언가는 없었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퇴사를 결심하고 글을 쓰지요. 항상 이제 레터를 보내잖아요. 아, 사랑하는 후배야, 사랑하는 동료야. 그러면서 쓰는데, 결국, 아, 그 많은 시간 동안, 사회초년생부터 고민했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했지? 라고 퇴사 인사를 전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생각처럼 저희가 우리의 진로, 미래, 나의 모습, 나의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도 없었고요.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저 사회와 부모님으로 내리받은 진학, 이런 이 진학의 무게감으로 너무 크다 보니까 좋은 대학, 좋은 회사까지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이후에 인생이라는 큰 그림에 대한 그림들은 아직까지 그릴 수 없었다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은 이제부터 회사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교육기관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생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고 목적을 정립하고 이것들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파트너가 여러분의 직장이라는 거죠. 단지 여러분들은 발품을 팔고 일품을 팔아서 거기에 맞는 샐러리를 받는 게 아니라, 직장이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죠. 하다못해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진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할 때, 나의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업무 시간에 썼던 그 많은 경험들을 활용했는지가 사실은 궁금해요. 여러분들 보고서 쓰실 때 어떻게 하세요? 배경 확인하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알리고요. 목적도 정하고 계획도 정하고요. 타임프레임도 정하고요.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과연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좁게 배운 많은 전략들 내지는 경험들을 사용했는가? 이런 것들도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하는 일들은 직장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래서 직장은 사실 학교처럼 선생님이 따로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의 다양한 업무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제식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임원, 팀장, 셀장, 선배, 동료, 후배를 통해서 다양한 생존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회사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전문성과 진로와 심리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uncertainty, unknown, unpredictable에서 거기서 오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전문성, 진로, 심리적 성장인데요. 전문성은, 직장은 나의 전문성을 만들어 키워내는 좋은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다양한 경험, 인맥, 누군가와 구분되는 키워드를 찾고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그들이 나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할 수 있도록 나만이 가진 엣지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바로 저희가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학과, 회사, 업무, 이직, 창업. 이런 선택의 모든 과정들은 사실 진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해야 할 평생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가 뭐를 좋아하지, 뭐를 싫어하지, 뭐를 잘하지, 뭐를 못하지 라고 알아가는 건 하나하나 부모님이 시켜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나가고 내가 뭐를 좋아하지, 뭐를 싫어하지, 뭐를 잘하지를 아는 건 그 메커니즘은 저희도 똑같다라는 거죠. 나이가 30이 됐다고 40이 됐다고 바뀌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그냥 우리도 새로운 경험들을 다양하게 해나가야만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만큼 넓고 깊고 가능성을 가지고 이런 가능성을 숙성시키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들,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이란 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고요. 세 번째가 직장에서는 경험과 학습 그리고 관계라는 다양한 것들을 보고 배우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심리적으로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생각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시키고 관계를 통해서 타인과 나를 구분하고 다양성을 키워가면서 직장인은 직장이라는 세상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점검하면서 성인의 심리적인 발달 단계를 하나하나씩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던 것처럼 직장도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 전문성, 진로, 그리고 나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는 것, 이거를 절대 잊으셨으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학교를 통해서 전문성과 미래를 준비하고 한 차원 더 높은 심리적 성장을 통해서 직장의 삶에서의 조화 그리고 행복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과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은 구분이 돼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만들고 성장시켜 나가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단계의 발달을 이루어가면 자연스럽게 내가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들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직장에서 일잘러, 여기서 말하는 일잘러란 그냥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마음도 몸도 잘 챙기고 주변 사람까지도 잘 리딩할 수 있는 사람을 일잘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잘러로 소문한 사람들은 직장을 단지 생계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가능성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회사의 발전에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내가 끊임없이 무언가 내 스스로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길들을 만들어가지를 찾아가는 작업들, 이게 바로 일잘러가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직장 생활이 전문성을 키우는 그런 좋은 장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심리 전문가이지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전문가, 그리고 상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의 정신적인 건강과 마음 건강을 만들어가는 전략을 짜는 일들, 이런 것들을 직장생활에서 경험했고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키워나가고 누구보다 다른 엣지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을 가져졌던 제 교육기관이 바로 제가 속해 있었고 몸담았던 조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 없었던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시잖아요. 어느 날은 기분이 좋고 어느 날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느 날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힘든 날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목적과 의식이 확고하다면 길을 찾을 수 있고요.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차분히 넥스트라는 스텝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직장이 단지 돈벌이의 수단과 가족을 부양하는 수단이 아니라 제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 쪽에 하나하나의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 속에 제가 여러분 앞에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MZ세대에 대한 얘기 또 한 꼭지

해야 되잖아요. MZ세대를 가리켜서 대표적인 키워드를 말하죠. 성장, 다양성, 자기애. 나를 중심으로 다양성을 인정받으며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들을 조직 안의 틀에서 가둬 놓고 안정되게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기업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의 성장을 돕는 새로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전문성과 진로의 방향성, 그리고 심리적인 성장을 돕는 재교육기관이 되어야만 MZ세대를 포용하고 끌어가고 리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실 성장, 다양성, 자기애, 이게 과연 MZ세대만의 키워드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든 직장인이 갖고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뭐 HR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HR 직종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이시라면 더더욱더 직장이라는 재교육기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의 관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직장을 여러분의 전문성, 진로, 그리고 심리적인 성장을 위한 소중한 교육기관으로 활용하시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우리의 일상이 지구의 트렌드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K-POP에 제대로 꽂히면 생기는 놀라운 기적, 말레이시아 한국어 교수 누라 이자티 씨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직장과 회사를 새롭게 정의하는 법, 황준철 마음건강연구소 소장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스타시비 부른 We Built This City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홀리스가 부른 He Ain't Happy, He's My Brother 감상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히자 세종 정치권과 시민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을 세종시에 우선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우 세종시장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발표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반대하며 내일 총파업에 나섭니다. 금융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검증과 당사자 협의 없는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산업 특수성을 무시하고 금융기관을 강제로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흔들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일반 시중은행 파업 참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로 연결지으며 공세를 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논의를 주도한 김 후보자의 법무장관 인선이 결국 사법 방탄을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기국회 개원과 맞물린 인사청문 국면에서 송곳 검증 의지를 다지는 한편 이 대통령의 재판 이슈를 쟁점화하며 대여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입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커지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용 후보자를 계속 엄호할지는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0: 마쳤습니다. 경찰이 모레 여의도 이촌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서울 세계불꽃축제에 대비해 총력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올해 불꽃축제는 예년과 달리 전야제가 개최되는 만큼 경찰은 내일 저녁 시간대부터 행사장 주변 도로와 지하철역, 한강공원 주요 진출입로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행사장 주변은 많은 인파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 안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빚은 제주를 방문해 거듭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 오후 제주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장 직무대행 1호 지시사항으로 실종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내일 회의를 주재해서 쇄신 대책을 직접 챙기고 하나하나 꼼꼼히 짚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휴식 같은 라디오 Good life. 여기는 CBS입니다. Fun seems to be
2: the ideal.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사탄, 너는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전원희 목사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두 분은 사탄, 귀신, 마귀 체험해 보신 적 있어요?
3: 저는 하나님은 믿겨지는데 사탄, 마귀 이런 건 잘 안 맞았는데.
1: 난 확 느끼는데.
3: 나요?
2: 아니 저 체험은 안 했는데 네네. 뭐 예를 들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 기도를 못하게 맞아요. 방해한다든지 맞아요. 약간 이런 맞아요. 거는 많이
1: 그런 거 있어요. 네. 아무래도 성도라면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만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서는 이 귀신 이야기하면 무슨 영화 속 이야기처럼 이렇게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관한 확실한 답을 주실 오후 5시 교회 전원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목사님 쓰신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사탄 그 존재에 관하여.
4: 네, 맞습니다.
1: 이 사탄에 관한 책인가요?
4: 네, 맞습니다. 예. 이름이 자체 일단 좀 특별하죠. 내 이름이 네네. 무엇이냐?
1: 너 이놈 누구야? 이런 거잖아요. 네. 네.
4: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예. 귀신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4: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네, 그래서 사탄에 관련된 책이고요. 네. 이 책은 원래 제 학위 논문을 이제 중심으로 썼던 이제 책이고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딱

0: 대본밖에 사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 예, 아, 존재가. 그러네요. 예. 예, 주로 신약에.
0: 예, 그래서 그 존재가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그 사이 400년의 역사에서 어떤 이해로 좀 발전해 왔는가? 그리고 신약 성경 시대에서는

0: 어떻게 좀 다른 생각하시는 거 없냐. 예.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이 논문을 쓰고 나서 귀신을 쫓는 축귀에 예.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 축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가.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사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예.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담았는데 이걸 뒷부분에 좀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출판사에서 그거 너무 재밌을 것 같다.
1: 흥미진진한.
0: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뒤에 첨가해서 이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던 오늘 귀신 이야기 좀 해야겠네요.
0: 네, 맞습니다.
2: 여러 번 지났지만 그래도 남양 특집으로 네. 귀신 이야기. 두 분도 좀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3: 좀 떨리는데요.
1: 아, 저는 요즘 그런 걸 느끼거든요. 밤에 저희 둘째 딸이 네. 잘 안 자요. 다 자라고 해서 잘 시간인데 저게 사탄이 씌인 게 아닌가.
0: 이럴 수가.
1: 왜 이렇게 안 자? 네.
2: 예, 저기요,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오죠.
1: 그래요?
2: 잠이 안 오니까 안 졸리니까.
1: 그런가.
2: 그래서 오늘 그런 귀신과 사탄에 대해서 사실 예.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들도 얘기하면서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조심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어서
0: 네, 맞습니다.
2: 오늘 좀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2: 목사 유미 씨가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약간 좀 인간계의 선생님처럼 인간계의 굉장히 스타 선생님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어서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맞아요. 딕션도 그렇고 네. 오늘 굉장히 좀
1: 사탄 일타 같아요.
2: 저 사탄 같아요. 정말 저에게 뭔가 학습하는 기분으로 그죠? 오늘 좋은 사탄에 대한 뭐 저희가 좀 알고 싶었던 이야기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좀 물어볼까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2: 네. 네. 먼저 우리 목사님 섬기고 있는 교회가 네. 뭐 저희 계속 똑같은 질문을 많이 네. 받으실 텐데 네. 오후 5시 교회예요.
0: 예, 맞습니다.
2: 교회 이름치고는 좀 독특한데
0: 예, 맞습니다.
2: 어떤 이름으로 지어진 건가요?
0: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 물론 이 교회는 네. 저 혼자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는 아니고요.
2: 네.
0: 목회자 3명이 함께 공동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 아, 네, 네.
0: 예, 그 처음에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이름이 그 교회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대부분 이제 지역 이름을 따거나
2: 네네.
0: 뭐 중앙이라는 이름을 쓰거나 네네. 이런 게 좀 익숙한데 저희는 이제 이름이 정체성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 이름을 고민할 때 모두가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 특정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 이야기를 저희가 묵상하게 됐는데
2: 네네.
0: 그 본문에서 가장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일꾼
2: 예.
0: 한글 번역으로는 제11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2: 네.
0: 그게 한국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5시입니다.
2: 아, 네. 네.
0: 한국의 시간으로 바꾸면
2: 아, 네.
0: 근데 이제 6시에 이제 일이 끝나는 건데 이제 1시간 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2: 예.
0: 물론 일찍부터 나와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못할 텐데 아직 왜 남아있을까
2: 예, 예.
0: 여기에 저희가 궁금증을 갖고 서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2: 네.
0: 나눔을 하게 됐습니다.
2: 예.
0: 저희들의 생각에는 아침부터 나와 있었는데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건
2: 예.
0: 혹시라도 몸이 불편했거나
2: 예.
0: 아니면 신체적인 약함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나
2: 네네.
0: 아니면 그 외에 뭔가 이 주인이 딱 부르기에는 뭔가 부족한 모습이 분명 그 안에 있었던 것 같다.
2: 네.
0: 그런데도 왜 한 시간밖에 일을 못하는데 안 가고 있었을까 집에.
2: 아, 예.
0: 그럼 아마도 한 시간만이라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2: 예.
0: 그래서 저희가 함께 교회를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분들에게 예. 집중하고 이런 분들을 섬길 수 있는 목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2: 예.
0: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후 5시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분들이라 하면 네. 어떤 분들일까요? 예를 들면 지금?
0: 예를 들면 정말 신체적인 약함이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2: 네.
0: 그리고 뭔가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분들일 수도 있고
2: 예.
0: 아니면 요즘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갖고
2: 네.
0: 어디든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2: 네.
0: 그래서 저희가 딱 특정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그룹 안에 있는 분들이 누구일지는 정확하게 모를 텐데
2: 네.
0: 흔히 말하는 약한 분들 아니면 넘어져 있는 분들 아니면 그런 신체적인 부족함이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 일단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한번 목회를 해보자
2: 네.
0: 그렇게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2: 저와 정승훈 씨가 똑같이 물어봤던 것이
0: 네.
2: 오후 5시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0: 네, 맞습니다.
2: 어디 있습니까?
0: 없습니다. 어디 있다고 말하기 참 어렵고요.
2: 그럼 오후 5시 교회 목사님 일들이가 너무 찾아가 보고 싶다. 그럼 네. 어디로 가야 됩니까?
0: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따로 연락을 주니까 교회가
2: 출장 전문 교회군요.
0: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소를 몇 번 옮겼어요.
2: 예.
0: 옮겨서 그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대관할 수 있는
2: 네.
0: 그런 곳에서 주일날 특정 어떤 지역에서 저희가 모이고 있긴 한데 현재는 남양주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2: 네.
3: 그런데 이런 교회를 하게 되신 데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영향이 되게 컸다고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아마 저도 그랬을 거고 아마 같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같은 이유가 아마 있으셨을 텐데
2: 네.
0: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신
2: 네.
0: 분이신데
2: 네.
0: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좀 다니셨습니다.
2: 네, 네.
0: 근데 어린 시절이라고 해봐야 이제 일을 하고 계실 때 저희 어머니가 10대 때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2: 네, 네.
0: 같이 공장을 다니시던 언니가
2: 예.

0: 아, 교회를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교회를 다니시게 됐고, 그
1: 네.
0: 어머니가 이제 결혼하시고 제가 4살 때
1: 예.
0: 아,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 그때는 무슨 뭐 은혜가 있고 이렇다기보다 그냥 재밌어서
1: 그렇죠,
0: 가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먹을 걸 주니까 또
1: 그렇죠.
0: 가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고
1: 네네.
0: 그랬었거든요.
1: 예.
0: 근데 저희 집안에 굉장히 좀 위기스러운, 위기가 많았지만 굉장히 위기스러운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1: 네네.
0: 그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지날 때쯤인데,
1: 네.
0: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싸우는 일과 그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건데, 이제 아버지께서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월급이 1년 반 동안 체불돼 있었던, 받지 못했던 상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는 모르니까요. 근데 아, 그래서 밥을 내가 오랫동안 못 먹었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굶은 날들도 있었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적지 않았고, 근데 어린 마음에 그냥 엄마가 차려주는 걸 먹는 거지
1: 그렇지.
0: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고 속상했죠.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1: 근데 아버님 왜 임금 체불이 있었던 거예요?
0: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장님이 월급을 이제 안 주셨던
1: 아,
0: 건데
1: 못 받은 거예요?
0: 못 받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이 노력을 하셨을 텐데 사장님이 도망을 가셨던 거예요. 체불을 한걸 넘어서서. 근데 이제 수소문을 하고 해서 결국 사장님의 집을 이제 알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장님의 집에 찾아간다라고 이제 저와 동생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가셨거든요. 그럼 이제 저랑 이제 동생은 오늘 월급을 받아오시는 날이다. 그것도 1년 반 동안 밀린 걸. 그럼 오늘 치킨을 사오시겠지. 그런 기대를 저와 동생은 당연히 하고 집에 기다렸는데 빈손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일이 이해가 잘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장님 임금을 주지 않은 사장님 집을 찾아갔더니 쫄딱 망한 거예요, 사장님.
1: 거기도 그 중.
0: 거기도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신 걸 보고 그냥 오신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자기 남은 수중에 돈을 모아서 쌀을 사주고 이제 오신 거예요. 억울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억울했고, 화가 나고, 우리가 지금 못 받은 것도 지금 장난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신다는 게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 생각엔 제 신앙과 현재 이 목회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안고, 뭐냐, 항상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들이 잊고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서 그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가능한 한 자기가 할수 있는 선 안에서 어려운 사람, 우리보다 힘든 사람을 찾으면 내어주고 그다음에 퍼주고 이런 일을 그냥 늘 해오셨었던가 봐요, 어머니. 근데 그런 걸 이제 제가 볼 때마다 참 미련하시다 생각을 그때는 해왔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 어머니는 뭐 신학적으로 많은 걸 아시는 것도 아니고, 뭐 저랑 신학적인 토론을 하면 대화가 안 되는 분인데.
1: 신앙에 솔직히 뭐 토론이 어딨고,
0: 예,
1: 많이
0: 그렇죠.
1: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0: 예.
1: 어머니 직접 몸소 실천하신 분이니까.
0: 네. 딱그삶 하나가 제
1: 그럼요.
0: 모든 걸다 정리하는
1: 그럼요.
0: 그런 모습이었던 것
1: 그럼요.
0: 같습니다.
1: 우리가 나된 것은 사실 이 부모님들의 그 은혜와 그 기도 덕분 아니겠어요?
0: 예,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0: 정말 감사한 일이죠.
1: 그것으로 최고의 유산을 주신 분들이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 얘기는 했고,
0: 예.
1: 사탄 얘기 좀 해야 될 텐데.
0: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천사 같은 어머니와 이런
0: 네.
1: 환경 속에 자라셨는데,
0: 네.
1: 언제 어떻게 이제 사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0: 네.
1: 공부하게 되셨을까요?
0: 이게 공부를 하게 된 거는 당연히 이제 대학원 들어갔을 때이지만,
1: 네.
0: 그 전에 제가 사탄이나 이 귀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 갖고 궁금할 만한 사건이
1: 네, 무슨 사건이요?
0: 우리 저희 중고등학교 청소년 때는요,
1: 네.
0: 기도원도 상당히 많았고요.
1: 네, 맞아요.
0: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고.
1: 훨씬 많았어요. 네.
0: 기도회가 뭐, 교회
1: 많았어요.
0: 곳곳에
1: 맞아요.
0: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1: 많았었어요.
0: 그래서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막 기도회 부흥이 막
1: 네.
0: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동그랗게 그냥 이렇게 넓게 앉아서 찬양집을 그냥 앞에 놓고, 펴놓고 같이 찬양하다가 그냥 테이프 틀어놓고 쭉 그냥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기도회를 하던 중에 뭔가 그냥 오싹한 느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싹, 왜 내가 이런 느낌이 되지? 그리고 뭔가 약간 등이 약간 시원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이런 느낌이 들지? 그러고 기도를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눈을 이렇게 슬쩍 떴어요. 슬쩍 떴는데 딱 딱 요 위치인 것 같아요.

0: 제 그 딱 요 위치에 앉아 있었던 여자 동생, 저보다 한 살 어린 네. 자매 우리 여자 동생이 저를 눈을 이렇게 딱 위로 치켜들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그 저를 쳐다보고 주변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짝 뜬 거 봤잖아요. 무서워서 눈을 다시 감았어요.
1: 쫄았네.
0: 그래서 주야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기도회를 누가 이제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잠시 우리 좀 기도를 멈추고 예.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좀 상황이 생겼다. 네네.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이 친구가 여전히 계속 주변을 살피고 이러고 있어서 이 친구가 좀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네네. 이 친구를 이제 우리 가운데 앉히고 우리가 동그랗게 모여서 얘를 좀 기도를 하자. 근데 이제 우리 당시 그때도 안수기도 머리의 안수는 목사님밖에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네. 손을 잡거나 뭐 예, 등에 손을 대거나 그쵸. 뭐 팔을 대거나 네, 네. 그래서 그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붙잡고 기도하고 예. 나머지 사람들은 그 뒤에서 또 원을 그려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쭉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막 또 무서웠잖아요 제가 네, 네. 소리를 막 그냥 엄청나게 지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네. 얘가 또 그러지 괜찮아졌을까? 네, 네. 눈을 또 살짝 이렇게 떴는데 네. 이제 저랑 저희가 그 마주보고 앉아 있었거든요. 예. 저를 딱 쳐다보고 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 그래서 무서워서 다시 또 눈을 감았죠. 예. 눈을 감고 소리를 더 크게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 친구한테 이 붙잡은 손을 또 막 밀면서 강력하게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냥 앉아 있었던 이 친구가 옆으로 휙 실어졌어요. 그러면서 제 뒤에서 기도하던 제 친구가 갑자기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 기도회가 일단 정리된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정신을 차렸고 그래서 집에 잘 보냈고 네. 뒤에 나가 떨어진 친구가 궁금했어요. 예, 예.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예. 기도하다 말고. 예. 그때 자기도 뭐라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바람과 같은 것이 자기 왼쪽 귀를 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에 밀려서 자기가 뒤로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예. 이 현상은 뭘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2: 그렇죠.
0: 이거에 대해서 막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예.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아. 그래서 아, 이게 사탄인가? 예. 내가 들었던 귀신인가? 무엇인가? 이 막 정리가 안 된 그런 경험이 이 사탄과 귀신의
2: 그게 몇 학년 때요?
0: 그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 약간 그런 이상한 존재에 관해서
0: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 그러면 예. 이제 목사님 그 후에도 이제 이 사탄에 대해서 공부하신 예. 결과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그 자매에게도 이제 귀신이 들렸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그런 증상이겠죠.
0: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또 그렇게 보기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2: 아, 그래요?
0: 예. 예.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예. 이게 용어를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탄이냐 귀신이냐 마귀냐 마귀. 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네. 사탄은 일단 히브리어이고요. 히브리어.
2: 아, 세이튼, 예.
0: 네.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예. 단어가 이제 사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리스어로 가서 예. 이제 히브리어니까 이제 번역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번역된 단어가 디아볼로스인데.
2: 디아볼로스.
0: 예, 디아볼로스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마귀.
2: 악마 마귀.
0: 예, 마귀로 예. 이제 보통 번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로 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들은 악한 용들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우두머리. 그래서 성경에는 바알세불도 같은 예. 존재로 등장합니다. 우두머리로. 아. 그런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귀신이에요. 네네. 귀신은 일단 성경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네네. 신약 성경에 와야 등장하고 오히려 아. 이제 그 400년의 역사 신약과 구약 사이 거기에 이제 많이 등장하지만 네. 그래서 이들의 활동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 실제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약간 명령을 하고 예.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때 나타나서 예.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 이제 패퇴할 예. 그런 이제 우두머리 존재고. 존재이고 예. 귀신이 오히려 실제로 활동하는 그런 이제 존재들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제 설명하기로는 네.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기는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할 수 없는 게 예. 이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이제 정신의학과에서 예. 이제 뭔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런 게 막 발전했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예. 이걸 우리는 안 좋은 일 그다음에 뭐 정신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일을 다 악한 일 귀신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던 게 너무 전통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정신적인 어떤 영향이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오랫동안 기도회를 했고 네. 여러 사람들이 기도했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던 그런 역사들을 볼 때 예. 이 친구는 귀신의 영향을 받았던 건 맞는 것 같고 예. 하지만 모든 이런 일들이 다 귀신 때문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되게 애매하네요.
0: 애매합니다.
3: 어렵소.
2: 아, 귀신이

0: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전적으로 귀신이 들렸다고만 할 수 없다 이런.
1: 예, 맞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0: 이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이거.
1: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마도 가톨릭에는 이제 구마 사제라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요.
2: 아, 네. 맞아, 맞아.
3: 예. 아, 그래 영화에서 보면은 맞아, 이상한 게 목사님은 왜 퇴마 안 해주나?
1: 네네네.
3: 신부님만 오시나?
0: 달라, 달라. 예, 맞아.
1: 예, 예. 아.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신부님들이 보통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네. 영화도 좀 그렇게 몇 개 나왔었고. 네, 네, 네. 근데 이 구마 사제들이 하는 역할들을 자세히 보면, 네. 만약 누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해서 상담 요청하면 이 구마 사제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0: 그렇죠, 여러 가지. 예,
1: 정신과 의사가 함께 갑니다. 아. 예, 함께 가서 진단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근데 딱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정신적인 문제다라고 판단되면 구마 사제는 빠지고 아. 이제 정신적인 치료를 합니다. 예. 의사에 의해서. 근데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도 이건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마 사제가 그때부터 축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러고 예. 막 안수하고 이러면 다 끝날 것 같지만 네. 그게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몇 그렇죠, 년이 걸릴 그렇죠. 수도 있다.
0: 안 나가죠.
1: 예. 그래서 오랫동안 이 구마 사제에 의해서 예. 축기 사역이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 보면 예. 아, 우리가 뭐 가톨릭과 개신교는 조금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죠, 예. 이런 사역들을 보면 아 저런 게 오히려 조금 더 맞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예. 근데 요즘 유튜브로 보니까 또 축기 영상들이 많이 예. 떠서 예, 예. 막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진짜인지 어떤지 네. 정말 저희도 굉장히 혼돈스럽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예. 봐야 될까요?
1: 일단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0: 뜨거운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1: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네네네. 왜냐하면 그게 진짜일까 아닐까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없죠. 예.
1: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네. 하지만 제 생각에 뭔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표지는 있다. 예.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그게 뭐냐면 일단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축기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 예.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보면 지금 현상과 좀 대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도 사도들이 축기를 했고 물론 예수님도 예. 하셨지만 이후에도 초대 교부들이나 초기 기독교인들도 축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럼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질병이 떠나가기도 했는데 네네. 그런 일을 통해서 축기자가 주인공이 된 적은 없습니다.
0: 예, 예, 예.
1: 된 적 없고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이 떠나간 사람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 자기네들이 보던 마법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예. 믿는 역사가 이제 일어났고 예. 거기에 축기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뒤로 다 빠집니다.
0: 예.
1: 그렇게 놓고 보면 만약 그런 역사를 놓고 보면 지금의 축기 현상을 통해서 축기자가 예.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영웅이 된다? 그러면 저건 옳은 방법은 아니다.
0: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1: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은 교주가 주인공이 되니까요.
0: 예, 예.
1: 예. 그런데 이런 거에서 중요한 건요. 예. 우리가 축기를 하는 이 일 자체가 네. 내 힘으로 하는가? 예. 내 힘이 아닌 것으로 하는가? 여기에 중요한 갈림점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네.
1: 축기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다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오히려 그들도 뭐라는 무엇이라고 말하며 축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말하잖아요.
0: 네, 네.
1: 그럼 결국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그분의 예.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쫓아나가는 거지
0: 예.
1: 우리는 그냥 통로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기라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적으로 이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는다면 그 축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예,
1: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 축기자가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0: 예, 자기가 사람들을 모으고
1: 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거는 네, 네. 잘못된 축기다.
0: 전형적인 이단으로 가는 길이죠.
1: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걸로 일단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0: 저도 뭐 지금은 이제 그 뭐 어떤 교회에서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네. 그리고 더 자세히 가면 천국에 가지 못한 지옥에 가야 될 영혼들이 세상을 떠돌다가 네네. 귀신이 되어서 네네. 질병과 뭐 본인이 알았던 질병이든 가지고 영혼에 들어가서 네. 그 사람에게 질병을 주기 때문에 그 귀신을 내쫓아야 치면 그 병이 낫는다라고
1: 네.
0: 해서 이제 그런 축기 기도를 하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이 혼동이 되잖아요. 이게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그냥 기도로 끝내야 되는지. 근데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막 그런 축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 네네네.
0: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1: 아, 저는 근데 그 충분히 네.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렇죠.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SBS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5: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7: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잘하게 하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애쓰며 이루어갑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직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쓰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내가 싹을 다 틔울 수는 없고 정성껏 물을 주어도 내가 그 생명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씨를 심었습니다. 아볼로도 자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는 일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까지 모두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결과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다른 사람까지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 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내일을 붙잡고 걱정하게 됩니다.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씨를 심은 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물을 주고 기다렸는데도 땅은 여전히 조용해 보입니다. 그러나 씨앗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 오래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답답하며 앞날을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지만 결과를 알 수 없어 두려우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결과를 오늘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길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까지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급함 대신 평안을 품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충실히 걸어

0: 아가씨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0: KBS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신명기 16장 13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장재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아, 우리가 지난주일 회심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나야 자란다라는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지난주가 태어남이었다면 오늘은 무엇일까요? 자란다이죠. 역시 잘하고 계십니다. 예, 자란다,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그런데요, 양육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 어떤 양육 코스에 들어가지 않아도 실은 우리가 지금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육을 받고 있다는 자체도 실은 모른 채 양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무슨 비유를 했냐면 한 주 800년경 AD 800년경에 앵글로색슨족의 전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전사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성입니다. 하나는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앵글로색슨족 전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공격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그래! 이게 바로 나지! 더욱더 용감한 전사로 거듭나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적 성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건 내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21세기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걷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동일한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공격성과 동성애적 성향입니다. 그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공격적인 성향에 대해서는요, 아,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치료받아야 돼. 동성애적 성향에 대해서는, 아, 이게 내 정체성이지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자, 똑같은 두 개의 감정인데 왜 이리 다른 얘기를 할까요? 두 사람의 판단을 무엇이 갈라놓을까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실은 어느 시대에 양육받았는가, 어느 시대에 교육받았는가, 어느 분위기에서 자라왔고 어느 말들을 들어왔고 어느 문화적인 배경 속에 있었는가가 이 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실은 오늘 우리가 접하는 세상은요, 내 생각이 정답이야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생각이 정답이야? 물음표를 했던 것처럼 내 생각이 정답이야 라고 물음표가 아니라 어쩌면 마침표, 느낌표로 얘기하지만 실은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내 생각이 정답일까? 어쩌면 우리 시대 속에서 양육받았기에, 어쩌면 우리 시대가 심어준 정답 속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답하고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어쩌면 양육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이 편지가 쓰인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처음 로마에 가서 전셋집 같은 데서 가택연금으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네로 황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치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감옥에 있고 습한 감옥 속에서 또 쇠사슬도 메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편지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일하라고 마치 유언처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유언처럼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요. 자기를 이어서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바라보니까요, 심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냐면, 앞서 14절 우리가 15절을 읽었지만 1절부터 13절에 나온 상황입니다. 자, 보니까요,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하여지고요, 속이기도 하고 속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는다. 속이는 자들이 동시에 속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지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의 본질은요, 가르치는 자도 받는 자도 함께 속게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3절에 그려주는 풍경은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도 막 지금 넘치고 있고요, 돈을 사랑하는 자, 교만한 자, 감사치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요, 경건의 모양들은 제법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볼 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에베소 교회 안에요, 신화와 족보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에베소 그 도시와 문화, 그리스 문화가 갖고 있었던 그 신화들과 그 족보들의 얘기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요, 성도들이 말씀보다는요, 그 얘기들이 더 펼쳐지는 거예요. 외부의 박해보다 속고 속이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이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칼보다 슬며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 거짓 가르침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글과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대신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로마식의 박해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은밀하게 들어오는 거짓된 가르침, 실은 우리도 모르게 실은 양육받았던 실은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오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찬양 시간에 참 멜로디가 좋아서 은혜 받았다라고 느낄 때는 없습니까? 설교가 때로는 감동적이지 않으면 아, 오늘 은혜가 좀 별론데?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나쁜 분들이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요, 다만 네 감정이 정답이야, 네 생각이 정답이야, 그렇게 외쳤던 이 시대 가운데 오래도록 양육되어 왔다 보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앙생활조차도, 예배 속에서조차도 우리가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감동의 양으로, 감정의 기폭으로, 객관적인 말씀의 진리보다는 때로는 가슴이 뛰었나 안 뛰었나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어쩌면 우리 시대가 그렇게 지금 우리를 양육해 오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디서 이 답을 좀 찾아야 될까요? 자, 이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좀 루스드라라는 곳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요, 디모데가 잘했던 곳이거든요. 여러분, 디모데도요, 세상의 영향을 깊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알게 모르게요. 지금 디모데가 어디서 자랐냐면요,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자랐어요. 투르키의 지금 중앙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거기는 그리스 문화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넘쳐났든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해서 루스드라에 갔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쳤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 고치니까요, 막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을 잘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얘기하고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막 얘기하면서요, 여러분 제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루스드라라는 공기가 어떤 공기예요? 그리스 신화가 넘치는 공기예요. 그걸 정말로 신으로 믿는 그런 분위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디모데나라는 사람은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러면 양육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적으로 키우고 싶을 거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헬라인으로 키우고 싶을 겁니다. 좀 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그리스 철학도 좀 배우고 로마의 좀 법도 알고 그래서 로마 식민지에서 좀 건강하게 승승장구하는 아들로 자라가면 좋겠는데 자꾸 자기 아내가 그냥 저 유대인들의 그 옛날 경전을 읽어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자라가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갔던 연극장, 들었던 시, 뭐 거리 여러분 이런 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그거는요 그리스 세계예요. 로마 세계라고요. 자, 그 모든 것들이 아마 디모데를 빚어나가려고 했을 겁니다. 양육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육만 있었을까요? 여기 또 하나의 다른 흐름의 양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가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나와요.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대요. 이게 또 다른 양육의 분위기였어요.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것은요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라 젖먹이에요. 젖먹이 정도입니다. 신약에서 누가복음 2장에 가면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할 때 그때 드러내는 단어와 같대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냐? 인지가 형성되기 전부터. 다시 말해 디모데의 양육은요 젖먹이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기 전부터요.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안고 키우면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성경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던 거예요. 헬라의 이야기, 그리스 신화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에 무슨 이야기도 있어요? 주의 말씀의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편지인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키웠던, 디모데를 양육했던 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을 줄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외할머니 로이사, 어머니 유니게를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거짓이 없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자라났으면 이 디모데도요 너도 거짓 없는 믿음에서 자라났을 거라고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자,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도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이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려서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게 모국어라고 얘기하죠. 이 모국어를 어떻게 배우게 되었을까요? 뭐 주어, 동사 이런 거 배웠습니까? 그거보다는 어떻게 배웁니까? 어머니가 애기 안고 엄마, 엄마, 맘마, 맘마, 할머니가 안고 할머니, 할머니, 엄마, 엄마. 어쩌면 사랑으로 계속 들려줬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모국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배웠다는 것은요 그냥 언어만 배운 게 아니라 실은요 사랑의 언어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의 양육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들려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요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가 그 할머니 외할머니의 그 찬양의 소리가 계속 들려지니까 여러분 디모데 속에서 어떤 것이 깊이 자리 내릴까요?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혼란의 순간, 삶을 흔드는 순간에 어떤 말이 나오게 될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올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얘기들이 많이 판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걸 들려준다면요 또 듣고 있다면 전혀 다른 것으로 양육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이들이 양육했던 것은요 실은 신명기의 메아리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된 명령의 메아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유명한 장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신명기 6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6절부터 7절에 가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삶의 모든 순간에 자녀의 그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루스드라의 평범한 가정입니다. 헬라 문화가 사방에서 몰려오는 그 문화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뭘 외치는 걸까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 명령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아장아장 걸어갈 때에도, 뛰어 이제 막 뛰기 시작할 때에도요, 잠자리에서도요, 눈을 뜰 때도요, 가난하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외할머니의 무릎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강물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두 가지 양육 사이에 선 사람입니다. 헬라식으로 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것, 야 그리스식으로 살아야지, 야 제우스를 섬겨야지, 헤르메스를 섬겨야지, 수많은 야 로마에서 출세하려면 그런 거 배우면 안 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 여러분 두 양육이 존재하는 사이에서 있는 것입니다. 서로 루스드라는 디모데를 자신의 방식으로 빚으려고 했을 것이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는요 무릎에서 그를 말씀으로 빚으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루스드라의 이야기는요 디모데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아들, 딸들의 이야기, 우리 손녀, 손주들의 이야기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또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예배당 밖을 나가면 일주일 동안 세상은 나를 계속 빚으려고 할 것입니다. 다양한 얘기들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가지의 양육이 존재하는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어려서부터 배웠던, 어려서부터 익히 들어왔던 이제 그 일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3장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 가운데 거하라. 여러분,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래요. 그러나 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걸 세 번 정도 씁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3장 10절, 14절, 4장 15절에, 4장 5절에 나와요. 각각 뭐냐면 앞에 어둠의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어둠의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나 너는 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어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세상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세상이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아니 그리스식으로 자라야지, 헬라식으로 자라야지 라고 얘기하는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나 너는 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손주들 이렇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당신들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줬던 것처럼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너는 이에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사람들이 어떻게 양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오늘 이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유언 같은 그 자리에서, 그러나 너만큼은. 그럼 오늘 이 호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응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너는요. 그래서 그러나 너는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거하라는 거예요. 헬라 문법으로 보면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거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예배당 문을 나가면은요, 세상은 우리를 어디에 거하게 만들려고 할까요? 네 생각이 정답이라고, 네 감정이 정답이라고, 거기에 거하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주식이 정답이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짧은 한 시간에 말씀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는 어디에 거하라고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거한다는 얘기는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잘 양육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그 말씀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도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난 말씀 안에 거하겠다. 거기에 확신하는 일 가운데 거하겠다. 그 배우는 일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 양육은요, 그래서요, 좀 뿌리 깊게 내리는 작업입니다. 뿌리 깊게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육은요, 진짜 양육은요, 얼굴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그 누구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진짜 아꼈던 분, 나를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던 그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0: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릴 때 그분들의 그 얼굴과 그때의 눈물과 그때의 분위기 다시 한번 떠오를 때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양육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더 자라나갈 줄 믿습니다. 이걸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 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냐?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게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성경으로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얘기하면서 이 성경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5절에 가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성경이 뭘 이르게 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때 성경이 뭘까요? 이때 성경은 구약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여러 교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 성경, 외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들었던 창세기, 어쩌면 어머니의 무릎에 앉혀서 들었던 출애굽기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메시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 알려주십니다. 그때 성경은 뭘까요? 그게 구약이죠. 그런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예루살렘에 가서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보실 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창세기의 창조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골로새서에 밝히는 건요, 출애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사야 55장,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성막을 통해서도 나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 예언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겁니다. 뭘 도전할까요? 세상의 다른 양육들, 세상의 다른 것들도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배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나요? 그런데 내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아니 지금도 듣고 있던 오늘 우리의 이 말씀들은 어디를 향하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으로 양육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들로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양육의 목표는요, 양육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디모데에게 주었던 도전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 가운데 거하라. 세상 것 아니라 정말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우고 확신하는 일 가운데 거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던 이 마지막 유혹 같은 이 부름이 이번 한 주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도전합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장재우 목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는 자주 바깥을 바라보죠. 더 좋은 결과,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이 나를 다시 일으켜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메탈 코치 짐 머피는 진짜 힘은 바깥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중심에서 나온다고 말하는데요. 돈과 지위는 잠시 우리를 빛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에만 기대어 살면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리겠죠. 중요한 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대신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바꾸는 내면 근력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주나목의 찬양 힘을 내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9월 3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CCN 캠프 목요일에는 멋진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새로 나온 CCM 공부해보는 CCM 공부방 마련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CCN 캠프입니다. 오늘도 CCN 공부방 시간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마음의 힘을,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일. 아, 9월에는 정말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리고 상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새살이 돋아난 그런 시간이기를 바라봅니다. 두 곡의 찬양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 클래식 콰이어의 마음이 상한 자를, 그리고 김명식과 조아문이 함께 한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송승현이 부르는 주님의 손, 오늘 그 손 꼭 붙들고 일어서시라고 응원의 마음 담아 찬양 준비했고요. 이 곡 듣고 오늘 두 분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0: CCM 공부방으로 마련하는 목요일 코너. 오늘도 두쌤, 김쌤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잘생긴 김쌤입니다.
0: 항상 잘생겼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자신감이 네. 있으신가 봐요.
2: 하나님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요.
0: 이런 해석은 정말 네 뭐라고 부인할 수가 없네요.
2: 나는 놀랍고 경이롭게 네.
0: 그건 어떤 곡이에요? 직접 쓰신 건가요?
2: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잖아요.
0: 어머머머 그렇군요. 네네네. 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두 분?
2: 오늘
0: 9월 3일
2: 무슨 날이지?
0: 방송의 날입니다. 이제 두 분 방송인이신가?
2: 저는 약간
0: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0: 네네. 그래서 네. 오늘 방송의 날이고 CCM 공부방으로 우리가 이제 6월 15일에 개편하면서 이렇게 두 분 모시고 항상 하는데 이제는 두 분이 너무 훌륭한 네. 방송

0: 선생님이 되신 거니까 이제 앞으로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네. 이 시간에 또 멋지게 또 교육해 주십사 하는 네. 말씀.
1: 방송반 선생님으로서.
0: 어, 좋은데요. 방송반 선생님도 좋은데요.
2: 잘 어울리세요.
0: 자, 이제 오늘도 또 좋은 곡을 가르쳐 주실 텐데 두 분 중 어떻게 먼저?
2: 네, 주쌤이 먼저 하겠습니다.
0: 네.
2: 아, 오늘 소개해 드릴 곡은 지난 7월 10일에 발표된 곡이고요. 그 비교적 따끈따끈한 곡인데요. 파레시아의 Jesus in My Life 피처링 김은서입니다. 네. 파레시아는 담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라고 하는데요. 이 파레시아 본명은 이신호님이거든요. 2020년경부터 활동해온 싱어송라이터이고요. 잔치공동체라는 팀 네, 들어보신 네. 분들 많이 계실 네, 텐데. 네.
0: 우리에겐 복이 있다.
2: 네, 맞습니다. 네. 그 팀의 멤버고요. 그 팀에서는 주로 기타와 프로그래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곡 Jesus in My Life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표현한 곡인데요. 아주 경쾌하면서도 젊은 에너지가 물씬 느껴지는 그런 노래고요. 특히 피처링으로 참여한 김은서님의 목소리도 아주 곡과 잘 어울렸던 곡입니다. 이 곡에서 작사, 작곡부터 보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라든지 프로그래밍, 또 믹싱 마스터까지 이 파레시아 이신우님이 혼자 대부분을 다 감당을 했거든요. 그만큼 그 능력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준 곡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후렴 부분 들어보시면 아마 처음 들으시더라도 귀에 쏙쏙 꽂히는 그런 라인들을 좀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들어보고자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파레시아 김은서 피처링 Jesus in My Life 함께 보시죠.

0: 아, 정말 후렴 부분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바로, 물론 저는 따라 부르지 않겠지만.
1: 사실 저희도 알지만
0: 네.
1: 입이 안 따라가죠. 마음은
0: 아, 근데
1: 따라갔는데.
0: 김은서 씨 목소리도 참
1: 그죠.
0: 예쁘고. 근데 원래 기타리스트셨다고요? 이 곡을
2: 네,
0: 쓰신.
2: 파레시아.
0: 네, 파레시아. 그 랩도 너무 찰떡같이
2: 네.
0: 잘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
2: 보통은 기타리스트 하면 저희가 장르적으로는 뭐 락이나 뭐 이런 음악들을 상상을 할 텐데, 또 이렇게 힙합 뮤지션이 기타리스트로서 또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음악은 또 이런 장르 음악을 하는 게참 신기하고 재밌고 하고요. 음악 듣고 좋으셨던 분들은 그 영상 찾아보시면
0: 네.
2: 댄스, 신나게 댄스하는
0: 아,
2: 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1: 잔디밭에서
0: 네.
1: 예쁘게 춤추는데 그
0: 아.
1: 이후로도 자기 이제 속해 있는 동료들 뭐 지인들 해서 요즘 이제 댄스 챌린지를
0: 네,
1: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게 이제 여러 멤버들 뭐 최근에는 보니까 잔치 공동체 멤버들하고도 복도에서 이렇게 같이 춤추는 게 나오는데 올해 이런 시도를 가장 잘한 곡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아, 요즘 정말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보여주는 거에는 특화된 세대가 아닌가
1: 그러니까요.
0: 싶어요.
2: 맞아요.
0: 짧게 쇼츠로도 만들고 챌린지도 너무 많이 하는 세대라서 챌린지를 따라가다 보면 나 빨리 이제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1: 아니,
0: 좀
1: 저희가
0: 왜 격세지감 느껴요.
1: 주쌤, 빗쌤도 마음은 막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뭐 댄스를 할 것도 아니고, 보여드릴 게 멋진 얼굴밖에 없으니까,
0: 아,
1: 한계를
0: 네.
1: 느낍니다.
0: 하나님께서 지으신
1: 네, 경이로운.
0: 자세, 경이로운, 경이로운. 네네. 자, 그럼 경이로운 우리
1: 네.
0: 김쌤께서는 오늘 어떤 곡을 또 준비하셨을까요?
1: 주제를 잃은 건 아닌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레시아 곡이 굉장히 뮤직비디오가 산뜻하고 또 그런 댄스 영상들이 계속 많이 돌아서 좋았는데요. 좀 그런 맥락에서 뭐 팀을 설명할 건 아닌데 윌러브 너무 유명하고 뭐 어떤 곡이 히트곡이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아셔서 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최근 좀 전에 이제 7월 10일 따끈따끈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열을 더 따끈따끈한 7월 20일에 발매된 정규 앨범이고요. 8곡인가가 수록되어 있는데 앨범 제목이 타이틀이 이제 화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와 화해를 청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걸 본받아 세상에 나아가 화해를 청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소개하려는 곡은 사실 타이틀곡은 아닙니다. 주제곡은 아닌데 전체 맥락에서 가장 저한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또 영상으로 만나보시면 이렇게 안무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도 있구나. 심지어 이게 스튜디오 곡이 아니라 라이브 워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영상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0: 네.
1: 영상이 안 나가는 방송에서 매번 영상을 언급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올해 나왔던 뮤직비디오 중에서 이렇게 춤과 안무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장 갑인 곡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이렇게 교회 예배당 안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점점 세상을 향하고 다양한 어떤 직업군의 옷을 복장을 하고 춤추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자, 또 화해를 청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담아낸 곡이라서 꼭 영상 찾아보시기를 권하는 곡입니다.
0: 네.
1: 화해를 전하리라는 곡입니다.
0: 네. 위러브의 화해를 전하리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위러브의 따끈따끈한 신곡, 불과 한달 전에 나온 화해를 전하리 들어보셨는데요. 아, 제가 왜 자꾸 들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의 이 말투를 제가 잘 몰랐었는데, 아까 김쌤께서 왜 자꾸 보시죠라고 이야기하냐고 해서,
1: 안 보이는 라디오인데.
0: 안 보이는 라디오에서 왜 자꾸 보시죠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아, 함께 해 보시죠인데 제가 함께 해를 해라고 크게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아 김은영 아나운서 자꾸 보라
1: 뭘 보자 그래.
0: 그런다 왜 자꾸 보라 그래 이 얘기를 김쌤이 해주셔서 새삼 다시 굉장히 모니터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들어보시죠라든지 함께 해보시죠라든지 이렇게
1: 빠른 개선 너무
0: 그러면
1: 칭찬드립니다.
0: 아나운서잖아요. 직업에 충실해야죠. 프로니까요. 자, 화해를 전하리 정말 그 중간중간에 박수 치고 맨 마지막에도 너무 이 흥겨운 주님을 찬양하는 에너지가 그대로 또 들리기도 하고 열심히 또 벌써 바로바로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영상 같은 거 요즘에는. 그래서 직접 보시는 것도 큰 은혜가 될것 같습니다.
2: 윌러브가 팀적으로 중간에 좀 변화의 시기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인기 많았을 때보다 최근에 발표된 윌러브 곡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1: 지금은 인기 없다?

0: 아니죠?
1: 그러니까 약간 독보적이기만 할 때보다 네. 지금 여러 팀이 계신데.
0: 근데 그 중에 인상적인 곡들 중에 한 곡이 이 곡 화요일 네. 전화리. 였습니다.
2: 네, 자 오늘도 보너스 한 곡을 또 준비하셨죠. 소개해 네. 주시고 이제 네. 마실 때 제가 곡을 틀어드릴 네. 텐데.
1: 네, 뭐 이렇게 여기도 긴 설명이 필요 없는 From God이라는 네. 팀인데요. 또 이렇게 자작곡이 띄엄띄엄 있는데 그 사이 사이에 이제 찬송가 리메이크를 많이 하는 팀이에요. 네. 다양한 장르로 6월 26일날 발매한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리메이크인데요. 좀 재밌게 레게 장르의 이제 그런 표현으로 했고요. 뭐 한국 음악에는 한 흑인 음악에는 소울이 있고 또 자메이카 레게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결국엔 그 음악 장르에만 담겨져 있는 그 독특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곡을 이런 장르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0: 그 네. 한국 CCM계 3대 상남자가 있거든요. 상남자? 주쌤, 김쌤, 그리고 김훈이. 그 김훈이님이 이 곡에서 그 노래를 담당하신 분인데 아주 멋지게 장르 음악을 소화했습니다.
2: 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프롬갓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두 분의 상남자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롬갓의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이런 음악풍을 레게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레게 버전의 찬양이 하나 더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해요. 백화슬기 백화형기 감사송 레게 버전 들어보시고요. 이 곡과 함께 보사노바 버전의 오늘 밤 난 김수진의 음성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김수진의 보사노바 버전의 오늘 밤 난 백화슬기 백화향기 레게 버전 감사송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준비해봤어요. How great thou are. 오늘은 외관 히슬립의 라이브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2부에서 사연 신청곡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어제 서울 라면교회에서 제111회 총회 선거에 출마한 임원 및 총무 후보들의 정견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총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정영교 목사는 세속화와 영적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개혁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 후보가 경쟁하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선 기호 1번 전승덕 목사가 경험을, 기호 2번 송기선 목사는 투명성을 각각 앞세우며 교단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역시 두 명이 경쟁하는 장로 부총회장 선거와 세 명이 맞붙는 총회 총무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저마다 강점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오늘 인천 한신교회에서 올해 80번째 생일을 맞는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합동 팔순잔치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이번 행사는 어려운 환경에 팔순을 챙기지 못하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11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인천시 11개 군구의 어르신 50명이 참석해 다채로운 축하 공연과 기념사진 촬영, 생일상 나눔, 케이크 커팅, 선물 증정 시간을 함께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고 행사 2일차인 내일은 강화 교동도로 효도 여행을 떠나 화계정원과 대룡시장 등을 관광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이사장 이선구 목사는 외로운 홀몸 어르신들이 잔치에 함께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위로와 기쁨을 얻고 돌아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가 서울 YWCA 여성참여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교회개혁위원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2026 교회뜰 배움터를 진행합니다. 한국교회와 사회 안에서 여성신학의 중요성을 알리고 여성신학의 다양한 관점과 주제를 현실의 삶과 신앙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6차례 강의가 이어집니다. 밥상 돌봄을 말하다를 주제로 여성의 생명살림과 주체적인 돌봄인으로서 역할을 살피고 이를 상호 돌봄의 세계로 확장하며 나아가 교회 밖으로까지 연대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주최 측은 여성 목회자와 신학자는 물론 신학생과 이주민 사역자, 활동가 등 관심 있는 기독 여성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부흥 성장을 이끈 고 조용기 목사의 신앙 여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가 오는 11일 개봉합니다. 영화는 화려한 대형교회의 성공신화 이면에 가려져 있던 인간 조용기의 눈물과 회개, 치열했던 청춘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목사 조용기의 인간적인 나약함과 순간의 실수로 겪은 고난, 그리고 이어지는 회개의 순간까지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연출을 맡은 권영만 감독은 6개월 사형 선고를 받고 자살까지 생각했던 19살 청년 조용기의 이야기를 절망에 빠진 이 시대 청년들과 꼭 나누고 싶다며 기획 의도를 전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

0: 정원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방송 문을 열면서 우리 마음의 근육,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살짝 나눴잖아요. 그래서 2부를 시작해본 노래도 어쩌면 우리가 지쳐서 힘들고 정말 쓰러지기 쉬운 그때에 나의 상심한 마음에 오히려 찾아와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안아주시는 주님, 거기에서 힘을 얻는 우리들의 모습을 찬양한 두 곡이지 않을까 싶어서 손영진의 상심한 내 마음속에서 먼저 들으셨고요. 예람워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부제목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신나는 찬양 버전으로 창수님께서 소향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가 남겨주셨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5297님께서는 내가 매일 기쁘게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정말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90님 선물 기다리신다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새 엄마에 시달리느라 힘들었어요 하셨습니다. 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소영의 찬양으로 준비하고요. 자, 그리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미리암님께서 전방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장병들 응원하면서 찬양도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 곡은 조준모 씨가 찬송가를 새롭게 리메이크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찬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조준모가 부른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소영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또 앞서 어노인팅의 내가 매일 기쁘게 라이브 워십과 소향의 찬양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해드렸습니다. 소향과 소영 찬양을 전해드리면서 이름이 살짝 비슷하게 들리셨을까 싶어서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발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Just Let Me Say 신청해봐요. 아비가일님 남겨주셨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원곡이죠. 조프 블럭과 힐송 뮤직 그룹의 찬양으로 Just Let Me Say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CC 와이넌스의 음성으로 함께 해보시죠. 알라바스타 박스 준비해봤습니다.

마라나타 뮤직에서 Just Let Me Say 그리고 CC 와이넨스의 알라바스타 박스를 전해드렸어요. 배고픈 고질라님께서 김종찬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경원선님 나무에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늘 동행하소서.

나무엔이 부른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앞서 김종찬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전해드렸어요. 송미영 집사님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찬양으로 When You Believe 이집트 왕자 OST 신청해 봅니다. 머라이 캐리 위트니 휴스턴의 When You Believe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앞에 CBS 라디오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0: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화가 중에 생각나는 사람은 자 누가 떠오르세요? 단원 김홍도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 절묘한 선에 풍부한 표정에 감탄이 절로 나오죠. 그냥 쓱쓱 쉽게 그린 듯하지만 김홍도 역시 밑그림을 그렸는데요. 1788년 그의 나이 44세 대관령 금강산 지역을 여행하며 그렸던 총석정도 밑그림을 그리고 7년 뒤에야 본작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리고 또다시 그리면서 고민했을 그의 모습 또 이렇게 대입해 봅니다. 시간이라는 백지 위에 선을 정성껏 그리면서 수정하고 또다시 그리고 고민하는 우리들의 삶과 닮았다. 어떤 그림이든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은 명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9월은 좀 더 마음에 드는 색으로 예쁘게 채워지는 그런 그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립니다라는 곡이었고요. 김수정 작사, 이강신 작곡의 곡이었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하고요. 8751번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아론의 축복, 3일교회 POP 앨범에서 김정혜가 부릅니다.

아론의 축복에 이어서 사랑이야기 앨범에서 몰랐어요 들었고요. 2098번님의 신청곡 소울싱어즈가 부릅니다. 친구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 제목이 뿐입니다입니다.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가끔 청취자분들이 다른 곳에서 곡을 먼저 접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듣고 싶어요 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심의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늦게 전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이게 방송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곡이면 저희가 심어서 예, 전해드립니다. 이춘수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오늘 이 곡을 같이 듣게 됐어요. 뿐입니다. 김상은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분 안에서 나는 맡깁니다. 남은 건 예수뿐입니다.

나는 예수뿐입니다. 뿐입니다라는 제목의 곡 김상은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좋은 씨앗 앨범에서 오직 주만이 이어진 곡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더위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생과 수고가 너무 컸습니다. 예소랑 지기님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가끔 남겨주셨는데 정말 그 더위에 피해 없음에 감사하고 또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글 지나고 보니 정말 은혜고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신청하신 곡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같이 들을까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들었고요. 이경미가 부른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습니다. 허유미님께서 실로암을 신청하셨어요. 이 곡이 나가면 우리 청취자분들은 너무 신나십니다. 이모티콘을 보내주시는데 레인이들이 막 다 춤을 춰요. 반응이 진짜 좋은 곡이죠. 보통은 지인의 목소리나 피아워십 버전으로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그 버전을 달리해보겠습니다. 타임 앨범에서 실로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서현실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나비님께서 결혼 후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주의후유를 켭니다. 오늘 문득 든 생각인데요. 결혼 전에 집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게 소망 중 하나였거든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셔서요. 이렇게 제 소망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이루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또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1부 끝곡은

교회여 일어나라 어노인팅 앨범에는 곡이에요. 리비님께서 좀 긴 찬양인데 자리 있을 때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역에서도 당신을 향한 노래 들으실 수 있거든요. 지역 방송과 시간 조율 때문에 일부는 좀 긴 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딱인데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S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머리맡에 라디오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이 방송의 날입니다. 9월 3일. 세상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음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방송을 통해서 말씀 또 찬양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CBS를 위해 조이포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 땅에 CBS를 세워주신 그 이유 다시금 새기면서 감사로 이 날을 보내겠습니다. 머리맡에 라디오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제이어스 내 모습 이대로 신청하신 곡 주의 은혜 곡팀장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하나빈님의 신청곡 은희의 갈보리 승어지가 불렀고요. 4889번님께서 저는 직장에 혹이 있어서 수술받게 됐다고 사연 보냈던 언니의 동생입니다. 수술받은 당사자인데요. 그때 사연 읽어주시고 신청곡 들려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수술은 잘 됐고요. 저도 건강히 잘 퇴원을 했습니다. 오늘은 언니가 좋아하는 홍이삭 하나님의 세계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소개하면서도 이렇게 소름이 돋는 거 있죠. 좋아서. 그때 초신자인 동생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라고 7월 말 정도에 언니가 보내신 사연 기억합니다. 예, 회복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오늘은 언니를 위해서라고요. 예, 홍이삭이 부릅니다.

언니 있는 사람 너무 좋겠다. 제가 언니가 없는 게 참 이렇게 평생 아쉽습니다. 홍의사 하나님의 세계였고요. 김형미가 부른 가을밤까지 들었어요. 이 가을이라는 세상을 이 땅에 다시 또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성남님께서 이번 주가 지금 일하신 곳에서 2년 됐고 3년으로 접어드는 그런 주인가 봐요.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모든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꼭 그곳에서 보람도 느끼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활력도 얻으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을 그때 신청하셨었군요. 아, 의미가 있네요. 오늘 듣는 거. 김상진, 나는 주밖에 없네.

이 곡을 신청하시고 합격하셨다고. 원성남님의 고백이네요. 나는 주밖에 없네. 김상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아타카님께서, 예, 신곡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도 처음 듣는 신곡. 아까 1부에 말씀드렸듯이 신청하셔서 저희가 또 심의를 거쳐 심어놓은 곡. 주님 부르실 그날에 라는 곡이거든요. 제리킴과 장은이가 함께하는 곡입니다.

나타카님의 신청곡 주님 부르실 그날에 장하니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제니알몸님, 이럴 수가. 딱딱이 복숭아를 27일에 먹다가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남편이 성가대 서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누가 나만 봐? 이러면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렸는데 뭐 좀 의식이 되면 입을 크게 벌리진 않고 예, 찬양을 드리셨대요. 근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찬양을 이로 드리냐고요. 마음으로 드리지. 그러니까 은혜가 됐죠. 어떤 조건이든 내가 찬양

한다라는 자체가 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이거 씹는데도 불편하시고 웃을 때도 신경 쓰이실 텐데 이거 어쩌죠? 아이고, 딱딱이 복숭아가 이름 그대로 딱딱해요. 이거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찬양하리라는 곡이 생각이 나서 제니 할머님과 같이 듣겠습니다. 지선과 김대성이 부르는 곡이에요.

성공무도회 시와그림 앨범에서 조수진과 함께 한 곡 들었고요. 주아랑님, 아이고, 저희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딱 제 생일에 당첨이 된 거 있죠. 주여. 아, 이거 어떡합니까? 생일에는 먹어야 되는 날인데, 많이 먹는 날인데. 생일 잔치 미리 하시고, 이날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 거, 그런 걸까요? 아마 이날은 주아랑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더 귀 기울여 주시는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그 단장님의 노래 중에 제목이 뭐죠? 주여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곡인데, 아, 이 곡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곡입니다. 최인혁, 최강원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들으셨고요. 오늘 끝곡 트루발범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들려드립니다. 오늘 방송의 날, 그래서 이 방송의 소중함,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에 담고 인사드립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16장 너희 근심 걱정을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 최진호는 서울 시각장애인학교를 졸업한 이후 연합세계선교회 점자 출판부에 근무하면서 아시아 5개국 13개 나라의 언어로 성서와 찬송가를 점자로 번역해 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작사자가 전하는 이 찬송가의 작사 배경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부산고등학교 재학 중에 망막염으로 시력을 잃게 됐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의 삶은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온 나날이었습니다. 촉각을 통해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크게 위로받았고 그 말씀의 근거에 직장에 출퇴근하는 차 속에서 이 가사를 작사하게 됐습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인 배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우리에게 평안과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형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시면서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2: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5: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4: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4일 금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풍랑이는 물결도 주의 날개로 덮으시니 감사합니다. 길을 잃었을지라도 다시금 소망의 빛을 비추며 감추어진 길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성령은 우리로 꿈꾸게 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을 주셨고 이제는 누군가를 꿈꾸게 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비전으로 현실의 무게를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세우십니다. 주 하나님이여, 이곳에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와 주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생각을 보여주시고 요셉의 꿈, 다윗의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요셉이 이스라엘로 애굽을 떠나 본향을 찾게 하였듯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게 하였듯 우리와 주의 자손들도 나의 꿈을 넘어 꿈꾸는 자들을 세우는 자로 살게 하소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자로 걷게 하옵소서. 새 아침,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기다립니다. 희망과 소망을 품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평탄케 하는 도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꿈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도봉구 주사랑교회 정성일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9월 4일 금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AJ 월십입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하네.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찬송가 479장 내가 깊은 곳에서. 손영진의 찬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79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79편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죽음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초석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일곱 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성경 낭독 시편 79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러빔의 찬양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원웨이 싱어즈가 부르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어서 한소리 중창단입니다.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께 받은 가장 귀한 선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 36년의 치욕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이 당한 고난과 박해는 실로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생존의 터전인 영토를 잃었고 소중한 자유와 주권까지 빼앗겼습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한강과 군수공장 전쟁터에 끌려가 대부분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아리따운 처녀들이 정신대에 끌려가 성노리개가 되었습니다. 침략자들은 농사를 지어놓으면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아갔습니다. 무기를 만들겠다고 솥, 밥그릇, 국그릇 등을 빼앗았고 심지어 교회당의 종까지 떼어갔습니다. 그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따르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게 했습니다. 장시계명을 통해 우리의 성과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제의 만행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으로 인해 종지부를 찍었고 우리나라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고 감추어둔 태극기를 흔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싸안고 춤도 추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순환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탁통치라는 미명으로 남북이 분열되었고 해방 후 5년 만에 동적간에 약 3년 1개월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사상자가 160만 명이 생겨났고 한반도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워싱턴 DC에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군인들이 판초 우위를 입고 행군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뒷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라는 글과 함께 마지막으로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또한 자유를 위해 독재와 싸우다 피를 흘리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굴곡이 많은 근대사를 보내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야만 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중에는 올바른 국가관과 분명한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56.6%가 6.25가 언제 일어난지 모른다고 답했고 중고생의 절반 이상이 북한이 남침한 것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2010년 6월 9일에는 현역 육군 소장이 뇌물을 받고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라 월남이 패망하기 직전의 상황처럼 적군도 아군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1년 1월 6일 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에서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 자유, 전쟁과 폭력의 공포로부터 자유 등 네 가지의 자유를 역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려야 할 자유 중에는 루스벨트가 주장한 네 가지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첫째,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은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옭아매는 죄악의 사슬을 끊지 못한다면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재물이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으니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중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 들어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부족하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못박아 말씀했습니다. 셋째,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철학자이며 작가였던 사르트르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수필과 감동적인 글을 썼습니다. 196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그는 결정이 되었으나 제도적 인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거절했습니다. 사르트르는 1980년 3월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죽음 앞에서 발악하며 몸부림을 했습니다. 그는 체면도 내던져 버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자고 그토록 외쳤던 사르트르의 종말은 왜 그렇게 비참했을까요? 그 이유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여 그가 돌아갈 하늘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꼭 받아야 할 선물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 굶주림과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날 자유, 전쟁과 폭력의 두려움 없이 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또 얻은 자유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율법

0: 억압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도 얻었습니다. 한 평생 주님이 주신 소중한 자유를 누리시고 이 자유를 끝까지 잘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해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였습니다. 오라토리오 합창단 찬송가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에필로그의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지혜가 부르는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들으면서 9월 4일 금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 2일 서울 남연교회에서 제111회 총회 선거에 출마한 임원 및 총무 후보들의 정견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총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정영교 목사는 세속화와 영적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개혁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 후보가 경쟁하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선 기호 1번 전승덕 목사가 경험을, 기호 2번 송기선 목사는 투명성을 각각 앞세우며 교단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역시 두 명이 경쟁하는 장로 부총회장 선거와 세 명이 맞붙는 총회 총무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저마다 강점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어제 인천 한신교회에서 올해 80번째 생일을 맞는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합동 팔순잔치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이번 행사는 어려운 환경에 팔순을 챙기지 못하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11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인천시 11개 군구의 어르신 50명이 참석해 다채로운 축하 공연과 기념사진 촬영, 생일상 나눔, 케이크 커팅, 선물 증정 시간을 함께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고 행사 2일차인 오늘은 강화 교동도로 효도 여행을 떠나 화계정원과 대룡시장 등을 관광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가 서울 YWCA 여성참여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교회개혁

0: 교육위원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2026 교회 뜰 배움터를 진행합니다. 한국교회와 사회 안에서 여성신학의 중요성을 알리고 여성신학의 다양한 관점과 주제를 현실의 삶과 신앙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6차례 강의가 이어집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부흥성장을 이끈 고 조용기 목사의 신앙 여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가 오는 11일 개봉합니다. 영화는 화려한 대형교회의 성공신화 이면에 가려져 있던 인간 조용기의 눈물과 회개, 치열했던 청춘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목사 조용기의 인간적인 나약함과 순간의 실수로 겪은 고난까지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0: 곁에 CBS 라디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입니다.
1: 인생에서는 두 가지가 펴져야 됩니다. 첫째는요, 낙하산이에요. 기가 막힌 특수훈련을 받고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원이라고 하더라도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얼굴입니다. 얼굴이 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얼이라는 것이 뭐죠? 정신이 얼, 그야말로 얼이죠. 굴은 뭐예요? 드러나는 굴이란 말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쭈그러지고 얼굴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에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얼굴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풀림 직전에 얼굴이 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얼굴이라는 것은 이만큼 소중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에요. 얼굴만 봐도, 그 사람만 봐도 마음이 펴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로 당신이에요. 독한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지독한 고난을 얘기하죠. 고난 중에도 이런 고난이 있을까? 가시가 쎄도 이렇게 센 가시가 있을까?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가시 전체예요. 이것을 독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독한 고난 중에 있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0: 불이 붙은지라.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에 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간단해요. 왜 가시떨기나무일까라는 겁니다. 가시는요, 찔러요. 가시는 고통이고 가시는 험해요. 심지어 가시떨기나무에는 새들도 앉질 않아요. 앉으면 찔리니까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가시떨기나무를 환영하는 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독한 고난 중에 있으면 고독합니다. 찾는 사람도 없고 나랑 함께할 사람도 없어요. 내 편 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것이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인생이 가시떨기나무 인생이에요. 프린스 오브 이집, 애굽의 왕자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있었으나 그는 어느 날 가시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됐어요.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도망자로, 무명으로, 그저 명만 붙어 있을 뿐 그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과거가 가시였어요. 이제는 모세의 나이도 가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요, 어느 정도 일을 한 다음에 재취업이 가능할까? 과연 내가 쓸모가 있을까? 나이가 걸림돌이 되고 막히는 것을 봐요. 나이가 아픔을 줍니다. 가난이 가시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교육과 내가 원하는 장소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죠. 상처? 상처는요, 전체가 가시예요. 그 과거와 자기의 출생의 비밀, 운명적인 모든 것들이 상처가 돼서 가시나무는요, 독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독한 고난, 이런 고난 중에 있으면 두려워요. 떨리고 무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독한 고난 다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절망이에요. 그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오늘 짚고 가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향기나는 가장 질 좋은 제목인 백향목이 되었을 때 날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독한 고난 중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을 만나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왜 교회는 좀 제대로 된 사람, 왜 교회는 반짝이는 사람, 왜 교회는 이렇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모여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는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뚝딱거리고 이렇게 어디 한 대가 이게 고장이 나고 하나가 속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고난과 시험과 환난, 이런 사람들만 모이나 그러는데, 여러분, 그 가시떨기 같은 나무, 독한 고난에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1: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0: 잘난 모습에 향기 좋은 백향목이 아니라 미련하고 천하고 없고 떨어지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상처투성인, 새들조차도 앉지도 않는 그런 가시떨기나무 같은 독한 고난 중의 사람을 택하사 하나님이 붙드사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는요 여러분, 그는 특별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만약 모세가 애굽을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일했다면 애굽 천하가 진동을 하며 모세에게 벌벌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출생의 비밀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는데 모세는 가장 무력한 자가 되었고 웃음거리가 되며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마침내 그는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세상 권위, 힘, 능력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왕자의 권위, 왕자 교육, 왕자로서의 위엄, 그런 명예, 이름을 갖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고는 애굽 천하를 뒤흔들 수 있고 애굽을 벌게 떨게 만들 수 있지만 왕자의 지위로는 단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 낚는 그물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려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는 내가 백향목일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시떨기나무 같은 독한 고난 속에서 임한다. 그는 300만 명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독한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다. 독한 고난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내가 날 보면 날 벗어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봅니다. 내가 남을 보면 남에게 끌려다녀요. 독한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배부르리라. 오늘 이 자리에 왜 계세요? 누가 불러서 왔어요? 무엇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날 지목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가시떨기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과 실패를 말하고 좌절과 실패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좌절과 인생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엔 질병이 있고 암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질병을 말하고 암을 말하고 불가능하고 내 병이 얼마나 중한지를 얘기하고 병의 권위를 두나,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병의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병이 아무리 권위가 있는 위대한 질병 중에 하나인 희귀병인 암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나는 그것 때문에 깔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권위를 두지 말아야 돼요. 병이 아무리 중하고 아무리 희귀한 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질병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죄, 세상엔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말하고 누가 죄가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예 내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셨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과감하게 바라보라. 과감하게. 하나님을 과감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멋쩍어서 또는 면이 없어서, 얼굴이 없어서 무슨 염치에 하나님을 또 불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12번이 아니라 120번 되더라도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실망할까 봐 안 바라봐요. 기도응답 안 받으면 어떻게 해? 그럼 내가 신앙이 그나마 있는데 그것도 꺾어지면 그것보다도 나쁜 건 어딨어?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라도 유지하는 게 좋을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일면 다른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2026년 네가 배부르리라. 네가 배부르리라. 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가시떨기나무는 예언적입니다. 보십시오. 왜 가시떨기나무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요, 앞으로 네가 구원할 이스라엘은 온 세계의 울타리가 될 것이다. 현재 지금 독한 고난이 진행 중인 성도가 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정말 고독하게 혼자서 외로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이 가시떨기나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께 하사 넌 울타리가 될 것이다. 너의 가문의 울타리가 될 것이다. 너의 기업의 울타리가 될 것이다. 한국의 울타리 되리라. 세계의 울타리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0: 4절과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0: 모세,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 holy ground야. 그러니까 내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을 좀 얘기해 봐요. 신을 신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제 볼일보로 나가는 겁니다. 신을 신을 때는 자기 뜻이 있어요. 나는 시작으로 가겠다. 나는 오늘 출근해야 돼. 나는 오늘 학교 가야 돼. 아, 나는 오늘 달리기를 해야 돼. 그래서 신을 신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목적이 있어요. 만약 일 없으면 신 벗어요. 누가 신 신고 쉬어요. 신 벗고 쉬거나 자거나 그렇습니다. 제 신 신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내 신이라는 것은 내 사고방식, 내가 경험, 내가 이론, 내가 가진 이론이에요. 나의 철학이에요. 또 나의 고집이 있어요. 사람 고집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모세의 사고방식, 모세의 신으로는 더 이상 역사가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독한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신을 벗어라. 이 상태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신을 벗긴 후에 바로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차인데 신 벗은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벗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함에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과거 자신이 신던 신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의 승리인 것이에요. 자기 신 신고 자기 띠 띠고 자기 지팡이 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 원하고 자기가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글쎄요,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는 굉장한 유격이 있어요.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딘가 생각하는 것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이걸 과감하게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에 승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인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영으로서 분별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관점으로 분별이 가능치 못하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의 승리는요, 내가 갖고 있는 그물을 버려야 돼요. 그물 코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큰 고기, 작은 고기 잡을 수 있는, 또 미끼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 고기를 잡는 것이 다 다르죠? 심지어 바늘까지도 얘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신은 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어떤 철학,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로는 갈 수 있는 것이 한계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이 안 돼요. 일견 잘 돼 보이는 듯해도 여러분 그것이 결과가 참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결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신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 벗는 곳이 있다. 결정적인 장소예요. 신 벗는 곳이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죽었고 모든 것이 말라버린 상태예요. 이렇게 99세까지 왔으니 지독히도 독한 고난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0: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약속의 자녀니까. 그러나 그 이삭이 드디어 어떤 청년의 삶을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을 벗겨버립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 뭔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모리아산은 훗날 주의 성전이 쓴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신을 벗은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철학으로는 절대로 모리아산 올라갈 수 없고 갈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자기 신을 벗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니 더 크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베드로, 전반전은 완전 개망신 실패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수제자로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모멸감과 자기 책망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곱씹었을 겁니다.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실패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기로 결정하셨어요.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 네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신발을 벗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을 벗은 베드로는 로마 밖으로 살기 위해서 빠져나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코바디스 도미네, 다시 로마로 백투 로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을 벗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신을 벗은 결정적인 장소가 있어요. 신발을 벗은 결정적인 장소. 바울은요, 그 이전까지는 서슬이 시퍼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이런 방법과 이런 절차를 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내게 부여주신 거야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알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다마섹 도상, 온더로드 오브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주여 누구시니까 할 때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발을 확 벗겨버린 거예요. 그의 의지, 그의 고집, 그의 철학 다 벗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사도 바울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도 역사하게 될 거예요. 독한 고난이 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독한 고난이 있다고 평생 수치가 끝까지 수치될 거라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일정 기간이 있는 것인데 이 독한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이 독한 고난 속에서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을 벗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세의 신을 벗겨요. 모세는 애굽의 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받았고 애굽의 통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로얄 가문이 어떻게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사신을 만나며 어떻게 다른 나라하고 외교적인 걸 해야지 이것이 교육받고 습득이 된 사람이에요. 실제로 바로가 하고 공주가 하는 것을 바로가 순방 갈 때, 공주가 갈 때 모세도 참석했겠죠. 그 선단에 같이 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애굽의 문화, 애굽의 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을 때 정통한 애굽법에 있는 모세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 이것을 더 씌우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장차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을 자인데 그가 갖고 있는 애굽의 법을 완전히 벗겨버린 거예요. 애굽의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애굽의 문화를 벗겨버린 거예요. 독한 고난 40년 동안 하나님은 완전히 모세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하나하나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저는 이 장면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장면, 요한복음 13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0: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1: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장이라는 장소를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를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십니다. 발을 다오 하면서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러자 너 내가 이렇지 않으면 너와 아무런 관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발에 먼지가 묻었으니까 발이 더러우니까 때 좀 밀어주고 이렇게 겸손의 표현 성김의 표현 헌신의 표현입니다. 첫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거기서 덧붙일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물로 씻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이 내 발을 씻어준 거예요. 내가 젊어서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리저리 행하던 나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제 그 발을 보혈로 씻긴 다음에 나에게 새 신을 씻겨주신다. 나에게 씻겨주는 신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의 신을 씻겨주신다. 복음의 신을 씻겨주신다. 울타리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 어떤 울타리예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 힘 있으니까 버티고 힘 있으니까 응 하고 뭐 지탱해주고 뭐 지친데 받침대 된다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할 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에게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울타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한 울타리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계를 위한 울타리가 서울대 주신복교와 온누리교회가 되는 은혜가 축복이 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학교 나오고 이런 졸업장 정도 되고 이런 시험 패스해서 이런 라이센스쯤 갖고 있고 삶의 정도도 이 정도 수준쯤 돼야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존경과 흠없고 이런 사람쯤 되고 이런 인격과 이런 성격을 갖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향기나는 백향목일 때는 하나님 못 만나요. 왜? 내 신이 너무 승해. 내 신이 너무 새 거야. 내 신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산지도 얼마 안 됐고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해서 이거 신고 한번 뛰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걸 홀라당 벗겨버리시고 오히려 맨발 씻어주신 다음에 새 신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당신이 배부르게 될 겁니다. 당신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천하만민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를 남기는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성령님이 성령을 받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초월해서 여러분 어떤 지위와 어떤 자기 위치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고 당신 자녀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십시오. 가장 볼품없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독한 가시 같은 독한 고난을 맞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중에서 세우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였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

0: 지쳐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2: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3: 오늘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고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장 비참한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죄의 노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선물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과거를 다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같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실패의 모습은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내게 어떤 실패의 기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지나간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부여해 주셨는데, 오늘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나오는데, 구약에는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안 들어 문을 여는 것인데, 여기서 열쇠는 특별히 성전의 문을 열고 왕궁의 문을 열고 그 곳간의 문을 여는 그러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라고 할 때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상징하며 다윗 왕조의 권력과 자원을 다스리는 결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열 수 있는 다스의 열쇠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도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석 사람이 아니라 다스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권세를 갖고 우리가 주명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20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불충한 종인 샘나를 폐하시고 신실한 종 엘리야김에게 왕을 보좌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왕이 임명한 샘나라고 하는 국내 대신입니다.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든지 하늘을 찌른 듯한 권세를 가지고 그는 교만해서 권력을 갖고 함부로 휘두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더욱이 감히 신하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왕의 묘자리에 자기 묘자리까지 만들어놨어요. 여러 왕들이 들어가는 그 왕들의 그 묘역에 자기 무덤자리를 만들어서 파놓고 호화롭게 치장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를 보내가지고 샘나를 파면시키고 신실한 종 엘리야김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사야 22장 16절로 21절은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내가는 샘나를 말합니다.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소리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쥐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어떤 완장을 채워봐야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중요한 직분에 올라가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목에 힘을 주고 내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때, 잘 될 때, 어떤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중요한 보직에 임명됐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목에 힘을 주고 남의 말도 안 듣고 함부로 힘이 없는 사람도 짓밟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만은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샘나같이 교만한 자의 모습을 버리고 엘리야김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땅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 주심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기도의 권능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예,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예에 절대 순종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절대 내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로 주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설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권세는 바로 기도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고 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길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은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2003년 4년 LA에 있는 나선수목교회 교회 내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 열 분 계신데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하고 목사님을 반대하는 분들이 교회 내에서 극렬하게 싸웠습니다. 교회 내 분열과 분쟁이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떠나가고 교회 빛이 쌓여서 이것이 서울 본교회 조용히 목사님께 전달되었습니다. 목사님, 나선수 목교회가 지금 교회 내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자네가 가서 그 분쟁 있는 교회를 좀 추스리고 다시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켜라. 그래서 명령을 받고 LA에 가보니까 장로님들이 열 분인데 세 명은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반대파, 세 사람은 목사님을 최적으로 지지하는 지지파, 네 사람은 중도파. 중도파는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목소리를 그쪽으로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왔다 합니다.

첫 번째 당회를 열었는데 10명이 앉았는데 인사도 안 해요. 저쪽 끝에 앉아갖고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당회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을 반대하던 파들이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지지한다는 저 사람들이 목사님을 등에 업고 온갖 교회 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오늘 교회가 오늘 이 모양 이꼴이 됐습니다. 만일 목사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면 우리들은 끝까지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할 것입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어휴, 딱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물러가니까 저쪽에 있다가 그 세 분이 금방 달려왔고, 저 사람들이 지금 헛소리하고 왔죠. 저 사람들이 원흉입니다. 저 사람들이 목사님 일을 사사건 반대하고 발목 잡아갖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빚이 싸게 됐습니다. 절대 저 사람들은 목사님 그저도 못하게 하시고 말도 섞지 마시고 교회 어떤 일도 시키면 안 됩니다. 만약 저 사람들 교회 일을 시킨다 하면 우리들은 목사님 일에 절대 협조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쪽은 저쪽하고 일하면 목사님 반대한다 그러고, 이쪽은 저쪽하고 목사님 일하면 목사님 일 절대 협조 안 한다 그러고,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해결을 가져오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교회 나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5시에 새벽에 인도한다면 또 7시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가보니까 금요일까지밖에 새벽 예배를 안 해요. 토요일도 새벽 예배 한다. 토요일도 벌써 토요일도 새벽 4시에 나가서 7시까지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가, 그것도 기도하고 부족해요. 주일날도 하겠다. 그래서 제 목회 48년 역사 가운데 주일날까지 새벽 기도한 게는 나성수 목회밖에 없습니다. 월화수 목금토 주일 그냥 1년 365일 4시부터 7시까지 강대상에 제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 제가 다시 장로님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뜻은 하나 되는 것이고 분이라고 싸고 나눠진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이제 화해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대답하라고 저를 뚜렷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서로 화해하고 정말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결심할 때까지 모든 자격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이렇게 빨리 화해하십시오. 그 다음 주로부터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도 못하시고, 성찬 때 성찬 세트를 이렇게 돌리는데 장로님들 성찬 세트도 분배하지 못하시고, 안수사람들이 다 하시고 앉아서 그걸 성찬을 하는 걸 두셔야 됐고, 근데 교회는 해야 되니까 은퇴하신 이기성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장로님 와서 저를 좀 도와주셔서 교회 재정 총목 모든 국장 다 맡아갖고 교회 좀 일하십시오 하니까, 이분은 집에서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놀고 있다 너무 좋아갖고,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늙은 일을 갖다가 은퇴하고 할 일 없는데 저를 교회 일을 시키니 감사합니다. 그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종일 교회나 살아요. 그냥 얼마나 열심히 교회 섬기시는지.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서로가 화해할 생각을 안 합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요 교회가 이제 싸우지 않는다고 소문이니까 나 같은 교인들이 다 들어오고, 교회 빚이 100만 불에서 50만 불을 갚아도 50만 불이 줄어들고, 10명의 장로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없어도 교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쯤 되니까 아이고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가 평생 이 교회에서 장로 못하겠구나, 큰일 났다. 우리가 없어도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빨리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가 돼서 다시 우리 장로의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 화해합시다, 우리 싸울 일이라는 것 같고 너무 그다음 극렬하게 싸우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목사님께 우리가 화해했다고 가서 보고합시다. 그래서 아이가 고집도 세요. 9달 만에 왔어요. 9달 만에. 그래갖고 와가지고

0: 할렐루야.
1: 목사님, 저희들이 화해해서 이제 한 마음 돼서 교회를 섬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 3부회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우리 장로님 제일 집 큰 저택에 있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댁에 모여서 오늘은 거기서 바베큐 파티 하겠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다 오세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화해하는 저녁 만찬을 하는데 막 서로 부둥켜안고 울면서, 아이고 우리가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교회 개척 같은 개척 멤버로 한 솥밥 먹고 열심히 교회에 섬겼는데 이렇게 싸웠다 그러면서 울며 불며 화해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9개월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분들이. 어쨌든 기도를 하고 또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권세를 여러분 모두 갖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이 기도로 닫으면 닫혀지고 열면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욕하고 물고 뜯고 비난의 돌을 던지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손에 손에 들었던 비난의 돌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사랑과 용서로 하나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22장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우리가 천국 열쇠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염려를 가다주고 근심 걱정을 가다주고 절망을 가다주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든든히 세워주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와 우리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지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부부, 자녀, 손자, 자손 만대 놀라운 복이 넘치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20장 2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모든 내게 속한 권속들 저 조그만 종지 같은 그런 연약하고 작은 사람까지 또 항아리 같은 존재인 모든 가족에게까지 다 복이 임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들이 장차 하늘에서 해처럼 밝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찬양을 찬양대에서 하셨는데 여러분이 천국 가면 다 해처럼 빛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의 주신 이 총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를 어둠 밤에 별처럼 캄캄한 것에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해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0: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때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많은 고난을 헤쳐가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어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 영광에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6181-9191번입니다.

CBS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잘못되게 하려는 내 인생의 주적은 나 자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환경, 사람, 악한 영이 위협적인 적이긴 하되 그 모든 대적들은 나를 장악하도록 내가 허락할 때만 나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사람들이 괴롭혀도, 문제가 어려워도, 악한 영이 집요하게 유혹하며 두려움을 주어도 내가 말씀의 검을 믿음의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기도의 불이 화염처럼 내 안에서 타오르게 하는 한 그 어떤 외부적인 것들은 내 마음과 내 인생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하여 내가 스스로 말씀의 검을 놓아버리면, 지치고 희망이 안 보인다고 하여 내가 스스로 기도의 불을 꺼버리면, 섬기는 삶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진다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마음을 포기해버리면, 나를 지켜주던 믿음의 방패가 사라지면서 이 믿음의 방패를 뚫지 못해 안달이던 온갖 악한 영, 죄악, 환경, 사람, 문제들이 한꺼번에 봇물처럼 내 안으로 쳐들어와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초토화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 같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나 자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을 포기하려는 나의 옛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나 자신을 이겨내며 말씀의 검을 날마다 움켜쥐어야 합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나 자신을 이겨내며 날마다 내 안에서 기도의 화염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둠의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환경과 사람과 악한 영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만 있다면 내 외부에 있는 것들은 결코 나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한 번만 더 말씀의 검을 높이 듭시다. 한 번만 더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인생의 앞날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예담교회 이정택 목사였습니다.

0: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요즘 아침에는 창문을 조금 오래 열어두게 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밀려들던 더운 공기가 이제는 괜찮은 바람이 된 것 같거든요. 물론 낮에는 아직 여름이 기세등등하지만 그래도 아침과 저녁만큼은 슬쩍 자리를 내주는 모양입니다. 조금 덜 뜨거운 햇살, 조금 덜 끈적이는 공기, 어제보다 조금 늦게 밝아오는 아침까지. 이런 걸 보면 계절도 떠날 때는 천천히 자기 흔적을 하나씩 거두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도 바람이 건네는 소식에 가만히 귀 기울이면서 금요일 시작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져.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Good Music Station. CBS FM.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날이 너무 좋네요. 기도 끝에 레인보우가 울려서 황급히 소리를 줄였답니다. 나우스님. 예, 아직 새벽 예배가 끝나기 전인데 이제 6시 그 레인보우 알람 설정을 해 놓으셨으니까 그게 켜졌나 봐요. 놀라셨겠어요. 다우스님 신청하신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리고 중국어로 부른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들으셨죠? 미소님, 벌써 9월 4일입니다. 날씨가 시원해졌죠? 수요일부터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일하면서 듣습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땀이 나지만 이것도 감사합니다. 네. 부지런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방송이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꼭 집중해서 들을 순 없더라도 이 방송을 틀어놓은 것만으로 난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이동하시는 분들 혹은 밤새 일하고서 슬슬 교대하시는 분들까지 청취자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레인보우 앱 게시판 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은 메말랐고 사람들의 살림도 메말랐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도 마찬가지. 밀가루통은 바닥을 드러냈고 기름도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들과 마지막 떡을 나누어 먹고 나면 죽음을 기다려야 할 형편이었죠. 그때 땔나무를 줍던 과부 앞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내게 먼저 주라.

선지자의 요구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과부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먼저 내놓았습니다. 과부가 특별히 큰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습니다. 몸에 배어 있던 오랜 습관이었죠.

떡을 먹은 선지자가 가서 밀가루 통과 병을 살펴보라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다 털어드렸잖아요. 과부는 말했죠. 반신반의하며 들여다본 통엔 놀랍게도 밀가루와 기름이 가득했습니다. 흉년이 끝나도록 그 공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는 요행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줌까지 기꺼이 내어놓는 믿음의 손 위에 조용히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기적이죠. 좋은 습관이란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우리의 손을 미리 열어두는 일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좋은 습관이 낳은 기적.

휴대전화 뒷자리 0584 쓰시는 분 회사 주차장에 도착해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영적인 한 끼 하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제가 차려놓은 영적인 이 한 끼? 식당 차림? 식탁 차림이 마음에 드시나요? 영양가 가득한 곡으로 준비해 봤는데, Spirit Song, 오다의 자비로운 주여로 배도 마음도 좀 가득 차셨기 바랍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Amazing Grace 금요일 아침. 다산소리님, 미나님 낭독한 시편 매일 듣고 있습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 온전히 집중하게 해주어서 은혜가 되고요. 우리 구역 식구들과도 이 시편 낭독 들으면서 40일 동안 함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향기님도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잠언 등 다른 말씀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예, 여러분이 우선 시편 통독 들으시고 너무 좋았다는 반응을 보내주시면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유튜브에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검색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듣는 분들은 제 목소리에 워낙 익숙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입니다. Sweet Hour of Prayer, 내 기도하는 그 시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청춘의 세월을 보내고 난 사람들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일이 세 가지 정도 있대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할 걸, 더 많이 돌아다닐 걸, 더 낭만적으로 살 걸, 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만 돌아봐도, 그리고 지난 여름만 돌아봐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들이 많은데요. 마음만은 주말 모드로 이미 돌입한 금요일 아침,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많이 다니시고 낭만 가득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4: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3: 위로와 힐링의 팝송으로 닿는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들려드리면서 1부 닫겠습니다.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5: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0: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 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박성태의 뉴스 쇼
8: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이 연일 거센 인사검증의 암초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입사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 역시 잇따라 새로운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쇄신의 동력이 되어야 할 개각이 정치권과 여론의 공세 타깃이 된 상황 두 후보자와 정부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금요일의 코너 뉴스락 오늘 4명의 패널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쇼 2부에서는 반가운 목소리의 주인공 만나보려고 합니다. 특유의 날카로운 질문과 유쾌한 목소리로 뉴스쇼 청취자들의 아침을 아주 오랜 기간 함께했던 분이죠. 마이크 앞을 잠시 떠나 숨을 고른 뉴스쇼의 원주인 김현정 앵커가 8개월간의 공백기를 접고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김현정의 고수다. 잠시 뒤에 김현정 앵커 만나겠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예,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갈까요?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중 공세.
5: 예,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제는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첫 출근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입장은 어땠습니까?
6: 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메시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공소취소 지휘할 생각이 없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민주당에서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맡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해왔잖아요.
5: 예.
6: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됐을 때 야당에서는 이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자신의 사건 없애려고 지명한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5: 예.
6: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하려면 검찰총장 통해서 지휘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이렇게 예.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래는 지금 계속 의혹이 집중되고

0: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는 게 코로나19 치료제 업체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그 승인 청탁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 있거든요. 예. 어제도 사건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2021년 국회의원 시절에 브로커인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임상시험 일정을 서둘러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사건이고요.
1: 예.
0: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했는데 정치 후원금이 최종적으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그 후원금 한도가 꽉 찬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2024년 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이제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한 3년간 10여 명 검사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강도 높게 탈탈 턴 수사인데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 예.
0: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그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야권, 특히 이제 국민의힘하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 또 언론사들이 집중적으로 추가적인 의혹 정황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추가된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이 브로커 양모 씨에 대한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예. 저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연루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양모 씨가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김 후보자를 영원한 멘토라고 불렀다 이런 보도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됐는데 김 후보자, 양 씨 그리고 현직 판사, 정모 판사인데 이렇게 예.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 판사가 누구냐면 이 청탁이 있었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그래서 재청구를 했거든요.
1: 예.
0: 다른 판사가 다시 심사했을 때는 결국엔 구속이 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이 문제를 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기자들한테도 만나서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 수사팀이 김 후보자가 양 씨 브로커하고 술자리를 하는데 이 정모 판사를 불러내는 메시지를 수사팀이 확보를 했었다.
1: 예.
0: 그래서 당시에 대검이 정 판사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빼달라 이렇게 대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었다. 이런 취지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그러면은 관련자에 대해서 나중에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당시 서부지법에 이제 영장
0: 맞습니다.
1: 감사 판사였는데 예. 근데 그분과 이 관련자가 사전에 술자리가 있었다는 거군요.
0: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김 후보자도 있었고
1: 예.
0: 이제 불러내는 메시지도 김 후보자가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 정모 판사와 브로커 양 씨도 뭐 김승원 의원을 통해서든 알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0: 최초에 어떻게 알게 됐는지까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그 양 씨 SNS를 보면 정 판사에 대해서 운동하면서 만난 사이다 이런 내용들이 네. 적혀 있고
1: 사이클을 같이 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던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예.
0: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양 씨 변호를 김 후보자가 맡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판결문을 저도 봤는데 확인이 되는 내용인데
1: 예.
0: 이 양 씨가 청담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직원들의 퇴직금을 안 줬다라고 해서 기소가 됐어요. 그때 변호인이 이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1: 예.
0: 그리고 어제 밤 오늘 새벽쯤에 나온 보도인데 이건 CBS 노컷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거든요.
1: 예.
0: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를 했는데 2008년 7월에 음주운전 혐의로 그 70만 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판사 퇴직한 다음에 5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 보도도 나왔습니다.
1: 예. 김 후보자 측의 반박? 반론은 어떤 게 있습니까?
0: 지금 이 청탁 의혹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 이거는 청탁이 아니고 고충 민원을 단순하게 전달한 것이다. 그리고
1: 예.
0: 이건 국회의원이라면 할 수 있는 거다. 법에도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도 당시에 수사를 할 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 기소유예는 뭐 저희도 어제 설명을 드렸었지만 그 유죄 판결은 아니다. 이 점을
1: 예.
0: 좀 부각을 했고요. 그냥 검찰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간 이뤄진 전방위 수사였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사였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강조를 했고 또 하나 좀 주목이 됐던 거는 수사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였다. 이런 점도 입장을 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정의당이 입장을 좀 낸 게 살짝 주목이 됐는데 물론 이제 정의당이 예전만큼 뭐 이렇게 정의당이 반대하면은 여권 문제는 좀 반대로 돌아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 영향력까지는 아니라고 보이긴 하는데
1: 예, 문재인 정부 때 그게 이른바 데스노트로 통했던
0: 맞습니다.
1: 거죠. 맞습니다. 그 정도 노트가 힘은 지금은 없지만 어쨌든 정의당 입장 무엇입니까?
0: 김승환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고 했는데 이제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1: 예.

0: 이 부분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해인 후보자에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공소시효는 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만약에 임명된다면으로 얘기를 했고요. 문제는 그 브로커 양 씨와 관련된 식약처의 임상시험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김이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애초에는 언론과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공소취소를 위한 어떤 장관 후보자다. 이 점을 많이 공격을 했는데
0: 예.
1: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법무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검찰 미래위에서 이제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있으니까
0: 예.
1: 그게 뭐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명시적인 입장을 뭐 공소취소 권한도 없고 난 하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한 건 의미가 있는데
0: 예.
1: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쟁점은 이제 그 쟁점을 좀 벗어나기 시작한 것 같고 거의 이제는 이 관련 사건 이 문제로 제네엔셀 관련 문제로 이제 온 거거든요.
0: 예.
1: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그동안 해명을 한 거는 지금 쭉 말씀하셨듯이 나는 뭐 민원을 그냥 고충 민원을 들어준 것이고 그 정도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고
0: 당시 코로나 시국에 이런 거 필요하니 빨리 임상시험을 하는 게 어떻겠어라는 이제 민원 전달이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주장인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500만 원 뭐 이런 그 후원금은 그거는 이제 후원을 이제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합법적 예. 후원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대가 관계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 500만 원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고 당시에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기소유예에 그친 사건인데 기소유예마저도 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헌법소원 냈다. 이거지 않습니까?
0: 이제 김 후보의 주장인 거고요.
1: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하나의 논리가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사안만 갖고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국부가 유출되고 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 민원을 이제 고충 민원을 처리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쭉 말씀해 주신 대로 아 뭔가 이전에 서로 유착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제네셀 관련돼서는 사실 투자 유치나 이런 걸 많이 해놓은 상황에서
0: 예.
1: 이 관련해서 뭔가 승인이 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게 그렇게 안 되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도 있고 뭐 이랬던 거거든요.
0: 예,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나중에.
1: 그렇죠. 그 과정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막 이쪽으로 쟁점이 또 옮겨가는 부분도
0: 예.
1: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500만 원을 이제 안내한 것도 실제 그 당시에 수사한 내용을 보면은 정 고마우면 뭐 후원 500만 원 하든지 뭐 이렇게 김승원 후보자가 얘기한 걸로 돼 있어요.
0: 예.
1: 이게 안내라고 하는 뭐 설명도 가능한 것이지만 앞서 맥락을 쭉 보면은 그냥 안내인 것이냐 뭐 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인사청문회에서 굉장히 불꽃 튀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0: 예.
1: 더군다나 사진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과거에 이제 지기원 판사의 경우에는 뭐 그 룸사롱 사진 나온 걸로
0: 예.
1: 이 사람을 뭐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당이 지금 이제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부적절한 어떤 자리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0: 예.
1: 사진이 나왔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사진의 취지가 뭐다라고 하는 거는 뭐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동안의 해명을 상당히 이제 세 명의 신빙성이나 신뢰성을 여러모로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맞다
0: 예.
1: 보입니다.
0: 그 사진을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와 브로커 양 씨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 셋이 찍은 사진인데 이 브로커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당시 그거 당시에도 그게 논란이 된 적은 있는 거죠.
2: 맞습니다.
0: 그래서 근데 그 자리를 사실은 그 2년을 김승원 후보자가 연결시켜 준 거 아니냐? 라는 건 거죠.
2: 그리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른 판사가 그 심사를 했을 때도 구속이 됐거든요.
0: 예. 그러니까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용해인 후보자는 사실은 용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예.
2: 근데 어제 뭐 친명계 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 걱정은 많이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청탁으로 인식되는 정황이 있는 게 굉장히 좀 일단 부담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법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서적인 문제가 좀 부담이 된다.
0: 그러니까 예.
2: 보도들을 보면 이제 그 양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집중해서 보도하는 내용들이 있고 뭐 오빠라는 뭐 그런 표현들을 좀 부각시키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예. 꽤 있거든요.
0: 뭐 승원 오빠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1: 오빠도 있고 엉아도 있습니다.
0: 엉아도 있더라고요.
1: 엉아라고.
2: 옵도 있습니다. 옵.
0: 예.
2: 예. 근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좀 반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걱정하고는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혹시 뭐 물러나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0: 보니까 그건 전혀 아니다. 그럴 가능성은 지금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 아, 김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철회나 또는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게 현재 민주당 분위기라는 거죠.
0: 네. 그리고 이건 다른 의원한테 물어봤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물론 이제 저 여기서 엄청나게

0: 후보자가 그 낙마의 가능성이 커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연계론을 얘기를 해요.
1: 예. 그러니까
0: 청문회까지 쭉 지켜본 다음에 둘 다 많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심을 일부 수용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김승원 후보자를 내줄 생각은 없으니까
1: 예.
0: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용인 후보자를 그냥 내주자 이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1: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공세가 누그러진다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0: 네.
1: 예.
2: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랄까? 약간 이제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됐다기보다도 약간 주변적인 건데 이 공세를 사실 국민의힘도 뭐 하고 있지만 사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1: 예.
2: 여러 가지 얘기들을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꺼내서 쫙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 국면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예를 들면 낙마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전리품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챙기게 되는 거죠. 무소속 예. 한동훈 의원이. 그럼 이제 이게 보수 정치 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뭐 차기 대권 레이스 이런 데서도 그렇고 뭐 나름대로의 이제 스타트가 좋다 뭐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인데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동훈 의원이 또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거 아닙니까?
1: 예.
2: 그러니까는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 사실 그동안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대거 이렇게 국회의원이 돼서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 그것을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검증에 쏟아붓고 있다. 요 그림이
1: 예.
2: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가면 어떤 평가의 대상이 여러모로 양쪽 모두에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 한동훈 의원이 전문성 가지고 잘한 것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민주당에서는 그 정보는 다 어디서 나온 것이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1: 아, 당시 그럼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취득하게 된 정보 또는 첩보를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2: 그게 이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게 새로운 어떤 또 뭐 어떤 쟁점이 되고 뭐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0: 실제로 예. 민주당에서 그런 의심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의원 거의 폭주한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 게 어제 저도 페이스북 글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는데 15개 정도까지 샜었는데 밤에도 계속 올리더라고요.
1: 예.
0: 오늘 아침 6시 때에도 또 올렸거든요. 한 20개 정도 이상 올린 것 같은데 김승원 후보자를 좀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원래는 지금 야권에서 좀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복당이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1: 예.
0: 다시 존재 가치를 좀 증명하면서 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1: 예. 어쨌든 공익 차원의 민원 전달이었다라고 했지만 이제 최근에 또 나온 얘기로는 이 브로커 양 씨가 이 회사가 임상시험을 받아야 수백억 대 투자 유치 받은 게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걸 이제 김승원 당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지금 야당 측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0: 맞습니다.
1: 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런 부분은 아마 김승원 후보자는 그렇게 방어를 하겠죠. 이게
1: 예.
2: 어쨌든 간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회사가 투자 받는 건 당연한 것인데
1: 예.
2: 그 투자를 받아서 뭐 임상시험 통과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러한 트랙이라면 뭐 성공적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러면은 모두가 이제 행복한 그림이고
1: 예.
2: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다만 그게 막힐 경우에는 투자를 한 사람들도 피해를 볼 터이니
1: 예.
2: 그것도 일종의 고충 민원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근데 그런 설명으로 그칠 만한 문제가 아닌 어떤 연결고리들이 앞으로도 쭉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저는 앞서 박순봉 기자님이 여당의 경우 그리고 정권의 경우 김승원 후보자 내줄 마음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 예.
2: 그리고 용해인 후보자와 관련돼서 뭐 이렇게 좀 일종의 여론과 타협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수준에서 이제 정리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1: 예.
2: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1: 알겠습니다. 해명이 이제 여러 의혹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특히 양씨 관련된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해명이 해명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0: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사퇴.
1: 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네요.
0: 네, 일단 어떤 인물이냐면요. 헌법재판소 1호 헌법연구관, 그러니까 법률가 출신이고요. 보수 인사로 원래 분류가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맡았었어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 잘못됐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이후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고 캠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도 맡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9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즉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의 보수통합 보수확장 인사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국민통합위원장 되고 나서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비판적인 발언을 계속했고요. 예를 들어 지난 1월에는 이해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도가 잘못됐다.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민주당이 법 왜곡제를 추진할 때는 문명국의 수치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0: 그리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결정타는 8월 18일이었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다음 날이었거든요. 방송 출연에서 민주당은 새 지도부에 맡기고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와라.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시라. 이렇게 탈당을 요구를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이건 헌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논쟁도 벌어졌었거든요.
1: 그렇죠.
0: 이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가장 좀 극대화된 상황에서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9월 9일자로 물러난다. 이 정부의 생각과 저의 철학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물러나고자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1: 예.
0: 그 여기까지는 보도가 나왔으니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석연 위원장하고 통화를 해봤거든요.
1: 예.
0: 홍익표 수석한테 먼저 손으로 만나서 적어가지고 뜻을 전달을 했대요. 그러니까 9월 9일이 1년이 되는데 대통령 뜻에 따라서 연임을 하거나 말거나 결정을 할 테니까 뜻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전달을 했더니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대통령은 연임 뜻이 없다 이렇게 전달했고 본인이 확실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그럼 좋다라고 해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면서 덧붙이는 말은 뭐였냐면은 자신이 걸림돌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 지지율 떨어지는 상황에서 궁지에 몰릴까 봐 우려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뭐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또 대통령 순환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1: 예, 지금 그러면 본인은 더 하고 싶은데 이게 원래 임기는 1년이죠? 9월 9일 임기 1년이
0: 그
1: 다 되는 거고.
0: 임기에 대해서 이석연 위원장은 그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원래 예. 2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본인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걸 따지고 싶지는 않고 그냥 이제 1년이 됐으니까 대통령 뜻에 따라서 임기를 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하고 싶었느냐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던 거는 안 맞는다라는 거를 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물러날 생각도 있었지만 그거를 예. 본인이 사퇴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본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임기 1년으로 돼 있는데 보통 연임이 되는데 이번에는 연임을 인정할 의사가 없다라는 대통령 뜻을 확인했다.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1: 예. 이석현 국민통합 위원장이 이제 딱 1년만 하고 연임이 없어서 물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네, 이제 이석현이라는 분은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 이제 이석현 위원장이라는 점을 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여기 나오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죠? 네. 제 이름도 초반에 잘못 부르셨는데
1: 아, 발음이 잘못 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2: 발음이, 예. 잠시 발음이 예. 네. 그 오늘 발음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신 네, 것이
1: 죄송합니다.
2: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이렇게 보수 인사들을 많이 기용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방선거 거치고 그다음에 소위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성 어떤 뭐 이런 담론들이 막 이렇게 펼쳐지면서 가령 유시민 전 장관이라든가 뭐 예. 등등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왼쪽을 챙기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개각에도 그 맥락이 반영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한풀 꺾이는구나 이런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는 계속해서 중도 실용주의 이런 걸 갈 수 있겠지만 인사 관련돼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건 사실인 거죠.
1: 예.
2: 가령 이제 인요한 전 의원 기용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었고 그다음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문제였다든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게 분류를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논란이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예를 들면 내란 문제에 대해서
1: 예.
2: 예를 들면은 긍정적인 어떤 입장을 밝혔다든지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든지 정당화했다든지 처음부터 논란이었던 사람들
1: 예.
2: 이거는 처음부터 무리한 인사였다고 봐야 되죠.
1: 네,
2: 그런 것들을 추진한 거는 무리한 인사였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 중간에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 언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여러모로 이제 논란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됐던 사례. 그게
1: 예.
2: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 부위원장 같은 경우 그런 거고 이성현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 예.
2: 그러니까는 좋은 메시지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 여당은 이렇게 가야 된다. 예를 들면 공소 취소 문제나 뭐 이런 것도 제대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오늘도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던데.
1: 예.
2: 근데 대통령 탈당해라 이거는 사실은 국민통합위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냐에 대한 물론 이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조언할 수 있는 범주인지 들어가는 것이냐 이게 이제 여러모로 청와대와 여권 입장에서는 의문시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1: 예.
2: 거잖아요. 탈당이나 뭐 이런 거는 이거는 국민

0: 통합을 위한 어떤 의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석연 위원장이 오늘도 나는 헌법에 대한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조언을 하고 헌법 정신을 관철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는데 예. 그 철학이 다른 것 같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탈당 부분은 이제 헌법에서도 사실 탈당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 부분 관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뉴스메이커가 되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일단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분이 이제 역시 청와대가 물러나라 권고로 해서 사퇴했는데 이분은 설화, 실언 또는 그치. 망언 이런 게 논란이 된 거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쓴소리 가끔 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 이 정도의 논란이 있어서 약간 결은 다른 것 같아요. 그
0: 정도의 차이. 제가 아까는 분류는 이제 처음부터 입장이 사실 여러모로 반발을 살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인사를 한 경우와
1: 예.
0: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설화든 아니면 여러 가지 논란의 어떤 입장이든 이런 예. 뉴스가 나와서 이제 논란이 됐느냐 이 구분법은 이제 가능한 것이 아닌가.
1: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얼마 전에도 본인의 쓴소리에 대해서 행정관이 엄중 경고했다. 그래서 40년 공직생활 했지만 이런 무례는 처음이다라고 얘기해서 그것도 약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이게 메일로 통보하고 이런 상황을 예. 공개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예 해가지고 또 그때도 갈등 국면이 좀 표면화 됐었었죠. 예.
0: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 잘 가고 있는 보수 인사들도 있다. 네. 그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성식 대통령직 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일 잘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1: 예.
0: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청와대 허은하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경우도 그랬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경우에도 그랬고 이런 뭐 일 잘하는 이제 어떤 부분들은 뉴스메이커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언론의 어떤 시각이나 이런 데서는 잘 이제 조명은 안 되겠죠.
1: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 외연 확장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포용 가능한가? 이 시금석은 일단 가늠자는 이석연 위원장이 약간 보여준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 볼까요?
2: 호르무즈 파병 검토.
1: 예,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2: 네. JTBC가 어제 저녁에 보도를 했습니다.
1: 예.
2: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을 했고요. 그 파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병안의 국회 제출까지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1: 예.
2: 지금 배경을 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란의 비핵화에 동참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노 땡스라고 했다, 사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불만을 토로했었거든요.
1: 예.
2: 그 이후에 우리 정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군사적인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후에 청와대 입장이 나왔는데 호르무즈의 파병 가닥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도가 일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예.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아니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1: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거는 지금 검토라고 있는데 도장을 찍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되기가 십상이죠.
2: 맞습니다. 뭐 NCND 뭐 이런 정도로 볼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후속 보도들을 봐야 되는데 후속 보도들이 파병 준비 착수라는 내용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1: 예.
2: 뭐 SBS하고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등 해가지고 여러 언론사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 해상 초계기, 그다음에 해군 군수 지원함 뭐 이런 것들을 보낼 계획을 짜고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까지 나와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명확해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1: 예. 검토는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는 이해되고 있고요. 확정은 물론 안 된 겁니다. 김인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실제 파병을 하면은 상당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 때도 사실 그 파병 결정해 가지고 여러모로 또 하나의 그 정권의 운영에 있어서의 변곡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1: 예.
0: 물론 그때와는 양상이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대했던 미국 행정부와 지금 행정부의 이제 상식의 정도가 다르고,
1: 예.
0: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는 뭐 익히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군사 지원이나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이 직접적으로 이제 군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기뢰 제거라든가 뭐 또는 등등 군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는 논의를 하는 것 같지만
1: 예.
0: 어쨌든 근데 트럼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거기 한정해서 이 뭔가 협상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군사 문제다. 군사 예. 문제이거나 외교안보 문제에 한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이종격투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복싱으로만 하면은 체급 차이가 조금 나도 뭐 할 수 있는 어떤 경기를

0: 이종격 투기로 갖고 가서 손발을 다 쓰고 뭐 그라운드 기술까지 쓰고 이러면은
1: 예.
0: 체급이 큰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거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란과 싸우는데 지원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줄 수가 없다. 뭐 이런 태도.
1: 예.
0: 그다음에 지난번에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양해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뭐 진도 안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
1: 예.
0: 이런 게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라든가 통상이라든가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압력을 과거보다도 훨씬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예. 그 고민이 있지만 어쨌든 파병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또 여러모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 의제여서 저는 이게 이제 실제로 결정됐을 때는 상당한 이제 또 파급 효과가 있고 정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또 하나의 어떤 또 넘어야 될 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란 그 호르무즈 전쟁은 미국의 이제 침략 전쟁이라는 게 국제사회에서 또 인식이 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병에 대한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워낙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걸로 또 압박을 하니까 정부의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평론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예, 진보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뉴스락 오늘도 김종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은기 전 민정상근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 이번 주에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는 개각의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얘기입니다. 용해인 후보자예요. 이제 또 김승원 후보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공소취소 관련돼서는 어제 공소취소를 시도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김 후보자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판 검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예. 일단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그럴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권한도 없고 지휘하는 거는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 이 부분 짧게 먼저 얘기를 듣고 가면 서정욱 변호사님.
3: 없다가 아니고요. 지금 없다. 이 말은 이제 그 과거에도 있었고
0: 예.
3: 미래에도 있는데 지금 없다. 제 말은 그 상황이 바뀌면 공소취소 지휘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다는 뜻입니까?
0: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에 초점을 맞추셨군요.
3: 과거에는 있었어요. 과거에는 취소했던 데서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청문회 앞두고 낮은 자세로 지금 없다. 예. 또 이게 딱 임명만 되고 나면 바로 이게 공소취소 지휘권 밀어붙일 겁니다.
0: 예.
3: 물론 이제 공소청법에 보면 상관의 부당한 명예에 대해서 이의 제기권이라고 생겼거든요. 이번에 개엄할 때 군인들이 명 따라서 이번에 다 처벌됐잖아요.
0: 예.
3: 이제 지휘해봤자 뭐 검사들이 안 따를 거예요. 왜 부당한 명예 이의 제기하니까. 저는 뭐 어차피 불가능하다 보지만 그럼 없으면 계속 없다 하지 지금 없다가 뭡니까? 이거 우롱하는 거예요.
0: 우롱하는 거다. 일단 잠깐 입장하면서 그 얘기해도 되죠?
3: 예, 연수원 동기입니다.
0: 예, 연수원 동기라고.
3: 김태규하고 저희 세 명.
0: 예. 아 그래요?
3: 예.
0: 김태규 의원하고 또.
3: 김태규, 김성원 제 딱 동기입니다.
0: 연수원 동기고 같은 반이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4: 김태규 의원이 이번에 저거 아니에요? 청문위원? 청문회 김성원 총사이니까
3: 법사위원이니까
0: 동기입니다.
4: 그러니까 아마 재밌겠네.
0: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0: 정확히 어떤 질문이죠? 이게
1: 연수원 동기라는 말에 지금 네.
2: 취소 평론
1: 공소 취소할 생각이 없다. 아니, 공소 취소
0: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된 조작기 있으면 공소 취소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쨌든 그건 우리가 할 권한이 아니니 그거는 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판단하면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그거 네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대통령 자꾸 엮으면서 계속 그런 얘기 하니까 아니다. 나는 그거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으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또 아, 그 대답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고 누가 해도 마음에 안 들고 도대체 누가 하면 마음에 들겠어요? 여기 서정욱 변호사 가면 마음에 들겠어요? 제가 말씀 드려볼까요? 서정욱 변호사 한번 다시 임명해 달라고?
1: 어디로요?
0: 대통령한테.
1: 아니, 어디로요?
0: 법무부 장관으로.
1: 법무부 장관으로.
0: 변호사들이잖아요. 우리도 다 자격 돼요? 10년 넘었어요? 그러면 다 됐죠. 10년, 15년 아, 넘었어요.
2: 변호사님 안 돼요, 자격.
0: 왜요? 자, 어쨌든 네. 저분은 음주 전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깨끗한데요.
2: 얼마 뭐가 나올지 몰라요.
0: 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아무것도 안 한,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논란에 쌓일 일이 없어요.
3: 예. 뭔가 아무것도 이제 안 하면 아무 일,
0: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안 벌어지니까.
3: 그러면 김성원 씨가 지금까지 잘했다는
0: 얘기. 제 얘기를 얘기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말을 하는 중이잖아요.
1: 예, 끝나고 네? 말씀.
0: 아니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공소 취소 공동 대표였냐. 근데 그 당시엔 160몇 명 중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지금 그 얘기를 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뭐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할 것도 아니고 공소 취소라고 하는 건 1심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1: 예.
0: 현재 그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생각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5년하고 끝날 텐데 여기다가 김승원 의원은 그럼 정치 자기는 4년만 뭐 8년만 하고 끝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1: 예.
0: 그럼 정치적인 인생을 대통령한테 막 다 연결해가지고 무리하게 했다가 그렇게 망칠 일은 전혀 없다.
1: 그러니까
0: 알겠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김승원 의원이 이 장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장관 할 사람이 지금 누가 있느냐. 지금 형사소송법 너덜너덜해진 거 이거 다 고쳐주고 아니 예. 지금 이거 웃을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 가나 정성호 장관이 그 육바지 한 거 보셨죠? 정말 힘들어서 하기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그럼 누구를 시키냐는 거예요. 검사 출신들 신다 했더니 막 난리쳤잖아요. 한마평 나왔을 때부터.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교수 출신을 시켜요. 판사 출신을 시켜요. 변호사 출신을 시켜요. 이 중에서 누구 시켜요.
1: 일단 공소취소에 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을 들었고 대표적으로 들었고요. 지금 더 논란이 뜨거운 건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입니다. 관련돼서 이제 양 씨라는 과거부터 지인으로 알고 있던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한 제약사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을 빨리 받게 해달라. 임상 2, 3과 3상인데요. 이거를 당시 21년에 식약처장에게 문자로 보냈고 2주 후에 임상시험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치료제는 임상시험을 최종 통과하지 못해서 개발되진 않았고 문제는 이제 중간에 임상시험 들어간다는 얘기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코로나 치료제가 치료가 안 되는 걸 알고 결국은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적 차원의 민원 전달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이거는 브로커 야당에서는 브로커의 민원을 들어준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김종혁 최고위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3: 아니 일단 제가 존경하는 노영희 변호사님이 할 사람이 없어서 하기 싫은데 김성원이나 어쩔 수 없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국민들이 들으면 정말 복장 터져서 무너질 얘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법무부 장관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 사람 문제 있어도 할 사람 없으니까 그 사람 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얘기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음주운전하다가 판사 옷 벗습니까? 아 그리고 그래서 식약처 로비를 하면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벌어지는 것들이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공소취소 있지도 않은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자기가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거 모임 대표한 것은 법과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이 지금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법과 원칙대로입니까? 이게 저는 일단 이분의 말씀 자체가 그냥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본인이 법과 원칙과 제일 정반대에 어긋나는 사람들 살아왔던 흔적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데 거기다 대고 법과 원칙. 법과 원칙이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입니까? 자기 삶은 그런 식으로 살아도 법과 원칙만 얘기하면 그다음에 다 괜찮은 겁니까?
1: 예.
3: 이런 사람들이 남들한테는 법과 원칙 지키라고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시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분노감을 느끼

0: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1: 예, 근데 등으로 저한테 표시.
2: 아니죠. 그럴 리가 있어요.
1: 혹시도 살 사람이에요. 네.
0: 아니, 근데 그리고 이제 이분 얘기 저 그 양 씨라는 사람과의 네. 관계를 보면 이게 도대체가 그 식약처에서 임상 실험을 승인해 준 다음에요. 보니까 예. 이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2주 만에 이제 된 거잖아요. 2021년 12월 11일에 문자를 보냈더니 10월 26일 날 2주 만에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 강모 씨라는 사람이 바로 이걸 팔아서 63억에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1: 예. 그 63억의 예, 수익을 얻었대. 제약회사에 오는 거죠? 네. 대주주.
0: 그렇죠. 그리고 9억 원을 이 양모 씨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일입니까? 아 근데 지금 임상 실험 통해서 쥐가 쥐들을 해봤더니 쥐들이 토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극약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숨기고서 식약처에 보내줘서 식약처 분들이 더 이상해. 아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의 생명이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그냥 허가를 내주죠? 허가를 내준 다음에 이 사람은 그걸 갖다 팔아서 엄청난 돈을 챙기고 그 다음에 그 양 씨는 거기서 9억 원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로 중대 범죄 아닙니까?
1: 예.
0: 이 중대 범죄가 저질러지게 된 근본 그 출발점이 누구예요? 김승원 변호사가 이 양모 씨한테 문자 받고서 이것을 식약처장한테 전달을 해서 그래서 이걸 통과시켜주게 된 거잖아요.
1: 예.
0: 이런 사람이 무슨 법과 원칙을 얘기를 합니까? 국민들이 무슨 아 진짜
1: 임상
0: 너무 심한
1: 이상에 대한 허가를 내줬던 게 잘못됐다. 예. 한기 대변인님.
3: 일단 뭐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전에 말한 공소 취소 관련해서 뭐 말씀 잘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저도 그 듣고 아 지금이라는 저 문구는 야당에서 시비 걸겠다 싶었던 게 김성원 후보자께서 공소 취소 모임 공동 대표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야당에서 뭐 질의를 하고 문제 삼을 거라고 아마 예상이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 예.
3: 메시지 관리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저도 있긴 합니다. 뭐 그런데 이거 청탁이냐 민원이냐 이거는 이거 지금 패널들이 나와서 여러 각도로 얘기하면서 뭐 이거는 청탁이다 아니다 민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 청탁금지법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조항을 적용했을 때 의율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걸로 조금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활동이라는 게 민원이랑 청탁이랑 보면 깻잎 한 장 차이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민원조정 기능이라는 게 너무 방대하니까. 근데 이번 경우에는 어쨌든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불기소 이유서의 핵심 내용을 보면 검찰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식약처의 심사 과정에서도 뭐 이례적 규정 매뉴얼 위반은 없었다.
1: 예.
3: 실제 금품 수수도 없었다. 이렇게 적시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규정 매뉴얼 위반이 없었는지 여부는 따로 보더라도 어쨌든 이 김승원 의원과의 청탁 관계에 대해서는 입증을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 그러면 관련돼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이 제넨셀이죠. 회사 이름이 네.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제넨셀의 대주주인 강모 씨. 그리고 이 브로커 부탁을 받은 양모 씨.
3: 네.
1: 이분들은 뭐 관련돼서 돈이 오고 가면서 했을지언정 이 내용을 모른다면 김승원 후보자는 뭐 책임감이 그래도 법적 책임감은 덜하다라는 말 없다라는
3: 얘기. 엮어서 얘기하려면 비평할 수 있지만 별도 논점인 거고요.
1: 예.
3: 조금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제약회사 대표인 강모 씨라는 사람은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아요. 3년 예. 몇 개월 뭐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걸로요. 근데 재판은 요 로비 관련해서도 봤거든요. 그건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이랑 수사기관의 판단은 이게 청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방송 나와서 패널 하는 사람들이 아유 내가 보기엔 이거는 민원이 아니야 청탁이야. 요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인가?
1: 예.
3: 저는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4: 이게
3: 거죠.
4: 이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부는 일리가 있고 일부는 일리가 없는 건데 뭐냐면 당연히 이제 IPO 뭐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고 또 그 대표가 현실적으로 그런 이득을 취한 것도 맞지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이득을 대표는 취하고 또 중간에서 얘기를 전해줬다는 그 사람은 뭐 9억이나 되는 돈을 챙겼으면 그 일을 진짜 한 김승원 의원은 얼마를 챙겨야지 사실은 그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실제 그 일을 해준 게 정말 문제라면 게다가 지금 임상을 하는 거 과정은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원래 어떤 제약회사든지 간에 임상이 이제 밀려 있어.

0: 했던 거예요. 그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얘기한 것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절차가 좀 빨라지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당시 식약처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했는데 그 사람들 다 무혐의 나왔거든요. 불기소 됐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과 다 엮여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김승환 의원 후보 자체는 정치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후원금 한도가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정도 후원금을 받는 거하고 이건 뇌물로서의 대가를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수수에서의 혐의였기 때문에 예.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였고 또 하나는 청탁금지법에서도 아까 뭐 청탁이냐 뭐 민원이냐 뭐 얘기했는데 국회의원들은요 청탁금지법에 원래 대상으로 집어넣지 말자고 제가 그때 그 법을 만들 때 있었었어요. 제가 그 법을 만드는 그 과정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아는데 국회의원들은 워낙 민원을 지역에서도 많이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양실한 사람도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청탁이냐 민원이냐가 너무 헷갈리고 사실은 좀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청탁금지법에 그 대상으로 하지 말자. 이런 예. 얘기까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에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1: 알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금 서로 이렇게 얘기하려는 욕구들이 강하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 약간 스피디하게 부탁드립니다.
2: 예를 들어 그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수사가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실세 오빠 국회의원한테 경찰한테 전화 한 통해서 좀 빨리 좀 수사하게 달라.
1: 예.
2: 이것도 이게 피해자의 권리잖아요. 보면 민원이죠.
1: 예.
2: 그런데 몰래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이 경찰한테 빨리 이거 수사 좀 해. 이러면 이게 다 불법입니다. 이것도 실세 오빠한테 부탁해서 몰래 김강립 처장한테 보낸 거잖아요.
1: 예.
2: 국회의원이 민원, 정당한 민원이면 당당하게 국회의원 의원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이렇게 협조공문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2: 이거는 저는 편법, 불법이 맞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돈을 자꾸 안 받았다고 하는데 뇌물은요, 요구하거나 주겠다고 공력 의사표시 하거나
1: 예.
2: 약속만 해도 기수입니다. 왜 500만 원 후원금 저 한 번 김문수한테 한번 내봤거든요.
1: 예.
2: 500만 원 일반 사람들 후원 안 합니다. 왜 500만 원 내 돈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뭔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을 때 민원 대가 예. 이럴 때 500만 원을 하거든요.
1: 김문수 의원에게 그러면
3: 저는 은혜 받나요?
2: 김문수 의원하고 경기도에서부터 친하니까.
1: 아, 친하니까.
2: 서울시장 나갈 때 했죠.
1: 예, 예.
2: 그러니까 제 말에 여기 문자 보면
3: 은혜 입었을 때 한다며요.
2: 문자는 이 양모 씨가 양모 씨가 문자를 보내요. 김성훈 의원 때문에 빨리 예. 임상하게 됐으니 인사를 해야 됩니다.
1: 예.
2: 이렇게 보내니까 계좌를 보내요. 그래서 500만 원을 보낼 때 고맙습니다. 까지 보내요. 그러면 약속이 됐죠. 그런데
1: 예.
2: 한도가 차가 집어였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건 불능 미수. 이거는 뭐 집어였는데 안 나간 거지 돈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거 똑같은 거예요.
1: 받으려는 의산이 있었다.
2: 아니 받은 거 똑같은 500을 보냈는데 예. 한도가 차가지고 안 들어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이건 기수입니다.
4: 예. 예. 말이 안 되는 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아, 검찰이 기소 유예했잖아.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그걸 문제 삼으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도이치 모터스 사건 때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검찰 수사가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는 다 옳다라고 그렇게 진짜 믿으시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1: 예.
4: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많은 것들이 언론에서 문제를 삼거나 그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함으로써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를 언제부터 그렇게 믿으셨어요? 뭐 그 부분에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게 청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2021년 9월 14일 날 이 양모 씨라는 사람이 김승원 씨하고 문자 주고받은 게 다 공소장 같은데 다 이제 주고받은 게 있는데 예. 거기 보면 이거 아니 그 개발자 회사 그거 잘 되면 오빠 선거에도 좋아. 오빠 선거에도 좋아. 큰 회사 돼서 돈 많은 회사 되면 오빠 선거에도 좋아. 그러니까 야 추석 끝나고 만나자라고 이 김승원 의원이 답변을 합니다.
1: 예.
4: 그다음에 10월 7일 날 2021년 10월 7일 날 이 양 씨가 또 뭐라고 하냐면 오빠 이거 300억이나 유치된 회사야. 그래서 이거 빨리 밀어 가야 돼라고 얘기하니까 김승원 의원이 뭐라고 답하냐면 야 그거 승인되는 순간에 수천억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국감 중이라서 바쁘긴 한데 우리 서울에서 만나자 이런 답을 보냅니다.
1: 예.
4: 그러면 이런 답들을 보면은 이거 일반인이 봐도 무슨 관계인지가 지금 뭐 어마어마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오빠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야 그래 내가 국감 중인데 바쁘기지는 하지만 만나자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청탁과는 관계가 없는
1: 단순 고충민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0: 근데 그 부분에서는 왜 무죄가 나왔겠어요. 준 사람이나 오고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은 다 무죄.

0: 얘기가 나왔는데 김승원 의원은 받은 것도 없고 뭐 받으려고 했다가 근데 그 받으려고 했다는 거는 일반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받으려고 하는 거지 실제 이 사건과 관련된 대가성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게 지금 판단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네. 만약에 그 지금 말씀이 다 맞으려면 재판 가가지고 무죄 받을 때 이 김승원 의원은 그러면 유죄 받았겠어요 혼자만? 이 주려고 했다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무죄인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1: 다 무죄 아니잖아요.
0: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돈과 관련된 이 청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가 나왔고 실제 그 이제 회사 제품과 관련된 예.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 다들 너무 하도 흥분하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서욱 변호사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뭐 이거는 은혜를 입은 경우가 아니면 500만 원씩 안 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이 나는 친해서 김현수 후보한테 500만 원 넣으려고 했다.
2: 예.
3: 이 경우도 친해 보이잖아요.
4: 아니, 모르는 사이에 강세찬 교수하고 모르는 사이잖아요.
3: 아니 오빠 또 이런
4: 그러니까 오빠가 있지 강세찬 교수 500만 원 낸 사람은 모르는 사이다 말이야.
3: 아 그러니까 이 양 교수는 모르는 사람이다. 양모 씨랑 강모 씨랑 게 관계 이런 걸 떠나 보면. 이 부분도 뭐 별도의 맥락이 흐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정 변호사님처럼 무조건 뭐 이걸 청탁 이렇게 보는 게 해석의 영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아까 전에 검찰 수사 언제부터 그렇게 믿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반론을 드리면 검찰 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약회사 대표인 강모 씨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소유예하는 이 기간을 보면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강모 씨가 무죄가 나는 날짜는 12월 19일이라고 해요. 12월 19일 이후에 한 8일 뒤에 검찰에서 12월 27일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사전 재판을 보고 강모 씨가 무죄가 나니까 증거가 불충분해서 기소유예 한 걸로 보여요.
2: 예.
3: 법에 의율이 안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김종혁 최고위원의 그 어떤 얘기들이 검찰에서도 검토가 됐겠죠, 아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청탁으로 볼 수 없어가지고 무죄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재판 할 때 판사 얘기가
2: 예 정리해 주세요.
3: 강모 씨와 양모 씨의 통화 녹취를 살펴보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를 약속했던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몇 개 발췌해가지고 이게 청탁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2: 예.
3: 사법부의 판단을 초월해서 예, 말씀하시는 거라고.
2: 지금 뭐 얘기도 다들 쭉 몇 번 차례씩 하셨으니까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게 부적절한 청탁인지 고충 민원 전달인지 이분이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 예 지금 양쪽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것 봐서는 계속 논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분도 있습니다. 김정혁 의원님이 왜 내 나 말하려고 하는데 정리해요. 다음 분이 있어요.
1: 아니 뭐 제가 뭐라 그러는
2: 용해인 후보자 예. 용해인 후보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정혁 최고위원님
1: 용해인 후보자는 낙마하겠죠. 그게 낙마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정말 정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그 어떻게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김승원 판사였던 분이 아 이런 식으로 로비를 하는구나라는
2: 예.
1: 것도 알게 됐고 식약처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보게 됐고 그다음에 용해인 의원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게 아니었다면 용해인 의원이 그렇게 특혜를 받아서 두 번씩이나 비례대표를 하면서
2: 예.
1: 그리고 당을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거 이게 무슨 기본소득당인지 기본가족당인지 알 수가 없게 움직였다는 것들도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그게 이제 확인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반면교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국민들도 다 보시면서 야 이게 도대체 말이 돼 우리 세금으로 용해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비례대표 그만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국민이 그걸 왜 양해해야 되는데요. 국민이 왜 세금을 내서 기본소득당이 뭘 하는 당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당에 원내 의원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수많은 국고 지원이 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2: 예.
1: 용해인 의원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도록 해야 되는 국민이 왜 그래야 돼요.
2: 예, 노영희 변호사님 30초 정도.
0: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에 관련돼가지고 양해해달라고 요구한 거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뭐 꼭 그렇게 두 번이나 비례를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정말 원한다면 기본소득당의 다른 사람을 사실은 후보로 내세웠었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비례연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2: 예.
0: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두 번이나 사실은 이제 그 자리에서 꼭 차지하고 있었었고 남편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전 이거는 너무 욕심이 많고
2: 미쳤다.
0: 너무 특혜를 많이 받는 걸 일반화시키고 있다. 본인이 그게 만약에 당을 생각한다면 장관직을 받지 말아라. 본인이 없었어도 성평등 가족부는 잘 돌아갔다. 이
2: 알겠습니다.
0: 말하고 싶습니다.
2: 일단 노영희 변호사님이 용해인 후보자는 방어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2부로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대.

0: 조합이 앞장섭니다.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4: 네, 뉴스락은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CBS 친구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6: 대한민국 가굴번지 인천. 인천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가구박람회. 가구, 소파, 테이블과 다양한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6: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5: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0: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 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2부에서는 뉴스 락 계속되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하은기 전 부대변인과 계속 여러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2부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인터뷰,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17년 동안 뉴스쇼 청취자들의 아침을 열어줬던 김현정 앵커를 인터뷰로 모십니다. 세상의 여러 고수들을 알아보는 토크 프로그램 김현정의 고수다 가 최근 시작됐는데요. 김현정 앵커를 만나서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어떻게 진행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라이브와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경보 취업이 잘 되는 경보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보 4호선 캠퍼스
3: 경보.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4: 예, 뉴스락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용혜인 후보자 얘기를 했는데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데시벨과 강한 톤으로 반박했던 뭐가 문제냐고 했던 용혜인 변호사님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살짝 얘기했다는 걸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5: 용혜인 이분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뒤통수를 때리다 봐요. 아. 왜냐하면 제가 이게 그 윤석열 정권 때 인사검증엔 비송환한테 들어보니 비례의원은요.
4: 예.
5: 항상 그 다음에 누가 승계하느냐를 염두에 두고 한답니다. 당이 사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혜인을 발탁한 거는 왼쪽을 좀 챙기자, 기본소득. 예. 왼쪽. 그 다음에 2039 여성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사퇴하면 그 다음에 고재순 씨가 친노잖아요.
4: 예.
5: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4: 예.
5: 유시민하고 친하니까 그것도 좀 챙기고.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염두에 뒀답니다.
4: 그런 지형이 영향을 줬다.
5: 당연히 사퇴한다고 생각하니 누가 승리하는지도 검토한다는 거예요.
4: 예.
5: 저 듣기로. 그러니까 세 가지 좋은 카드라 본 거죠. 그런데 이게 다 틀어진 거예요. 왜 사퇴 안 하는 바람에.
4: 예.
5: 완전히 뭐 좌쪽에 녹색당부터 해가지고 정의당 다 비판하고요.
4: 예.
5: 그다음에 2035 여성들은 보안수화권부터 해가지고 다 비판하고. 지금 이렇게 저는 사면초가 처음 봐요. 완전히 남녀노소 보수 진보 전부 이게 용혜인 욕이에요.
4: 아, 용혜인 후보자는 지금 사면초가다. 예.
5: 저는 좀 힘내라 용혜인. 끝까지 좀 버텨달라고 계속 제가 힘내라 용인 그래요.
4: 아, 유일하게.
5: 예, 지지율이. 그러면 2자 보입니다. 계속 밀고 가세요. 그럼 지지율이 2자 보인다니까요.
4: 그럼 용혜인 후보자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5: 당연히 지지 안 하죠. 그러니까 제 말에 그러면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자가 된다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용혜인이 뒤통수고 거의 사기치다를 봅니다.
4: 알겠습니다.
5: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죠.
4: 알겠습니다. 너무 투명해가지고. 예. 안기근 뭐 대변인님.
6: 김승원 후보 짧게만 말씀드리면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 사실 가지고 공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재판 결과도 있고 이런데
4: 예.
6: 용혜인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비례 뭐 두 번 한 과정이라든가 사퇴 안 한다든가 이런 건 위법한 건 아닌데 국민들이 그런 그건 안 된다라고 지금 이미 판단을 끝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이거를 설득한다고 될 사안이 아니라 선택해야 되는 사안 같아요. 그래서
4: 예.
6: 지금 용혜인 후보자의 이런 스탠스로는 돌파가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4: 어렵다. 네. 김민석 그 대표가 어제 민티 민주TV에서 이거는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 여러 판단과 그런 의견들을 존중한다라고 해서 지명 철회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6: 저는 우리가 지금 개각하는 게 어쨌든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조금 국정 쇄신하려고 하는 건데
4: 예.
6: 이 민심을 이기려고 들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더 하락하고 쇄신이 안 되고 더 고집불통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안 하는 일만 못한 개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열어놓고 민심을 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용혜인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도 다른 다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로.
4: 이런 예. 일이 생기면. 예. 예. 일단 저희가 그리고 광고 시간에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광고 시간에 많은 정보가 또 오가는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화력이 약한 게 내부적인 이것도 권력지형이 좀 때문이다. 서정욱 변호사님이 서정욱 TV 시청자들의 반응을 생각해서 고개를 하신 것 같아요. 김승원 후보자 얘기하면 서정욱 TV에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용혜인 후보자만 얘기를 해야 동접자가 늘어난다.
6: 정말 사소로워요.
7: 네. 그 이유가 더 기괴하지 않아요?
4: 예. 아니 서 변호사님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저희한테 광고 시간에 얘기하셨지만, 예.
5: 아 그거는 이제 그 김성원 검증은 한동훈 혼자서 그 예. 주도하고 있잖아요.
4: 예.
5: 그러다 보니까 그 한동훈 비판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용해인에 대해서 비판하면 좋아하는데.
4: 좋아하는데.
5: 예. 네. 김성원은 지금 한동훈 의원이 먼저 제기한 거. 예. 저는 실명을 다 까고 있거든요. 판사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별로 조회수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4: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이제 국민의힘 지금 당권파 지지층들의 분위기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예, 우리 청취자분들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 얘기를 듣더니 이제 김종혁 최고님 광고 시간에 아유,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7: 아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용혜인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식약처도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역할을 보면 그게 더 그 보수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4: 예.
7: 그거를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이 그 공격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아예 우리는 뭐 거기 참전 안 할래 발 뺄래라고 하면서 스스로 보수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4: 예.
7: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뭐 계엄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것들 사적인 이해 내 기득권을 누가 보호해 줄 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게 이게 건강한 사회입니까?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4: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종혜 최고위원님이 광고 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적인 이해관계를 움직이는 게 무슨 보수냐라고 혀를 크게 차시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이 탈당해 조언하셨다는 점을
8: 네, 보수의 민낯을 너무 속상해하셔서
7: 아니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뭐 그래
4: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럼 민주당으로 가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접니다 김정일 최고님 거기도 똑같잖아 라고 얘기하셨다는 점을 전해드립니다.
7: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6: 네. 조금 더 낫긴 하죠 국민의힘 지금 상황보다는
7: 이거 한참 우리 저 100분 토론을 해야 될 거 할래요.
8: 사실 그 말이 좀 웃기긴 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지금 이렇게 총대 메고 열심히 김승원 의원을 공격하니까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 나서지를 않고 이번에 만약 이래가지고 김승원 의원이 뭐 혹시라도 낙마하거나 이렇게 되면 한동훈만 진짜 조언을 시킨다.
4: 예.
8: 우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저쪽에 당권파들의 생각이라는 걸 제가 저번에부터 들었거든요.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솔직히?
6: 공적 가치를 기준으로
8: 그건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4: 예.
7: 네. 거기도 명청대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8: 아 그러니까 그게 옳지 않다니까.
4: 그러면 네. 이제는 민주당의 내부 갈등, 진보 진영의 내부 갈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꾸 이러니까 저희가 방송이 갈등을 먹고

0: 못하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반성이 들지만 저는 이제 갈등을 좀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요즘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선호 의원 얘기죠. 얼마 전에 뭐 배은망덕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앞서 제가 어제 그 신장식 조국신화 대표를 인터뷰했는데 특히 김용남 전 의원의 정책이 상임 부의장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상당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하원기 대변인님부터 할까요?
1: 아니 그 앵커께서 어제 질문 잘 해주시던데요. 그 전날 저도 나 방송들에서 예. 다른 조국혁신당 분들한테 그렇게 되물었는데 아니 저희가 당직 인선하거나 혹은 당내 위원회 설치할 때 조국혁신당에 전화해서 이 사람 괜찮냐고 상의하고 예. 허락 구하고 뭐 그래야 예의를 지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0: 그거 전날 말씀하셨고 제가 그래서
1: 조국 원장은 그럼 뭐냐 하니까 네. 정무적 판단이래요 또. 그러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조국 혁신당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사사롭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저는 어떤 당의 당직 인선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비판할 수 있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비판할 수 있는데 기준 이래야 되는 거죠. 저런 사람을 저 자리에 앉히는 거 보니까 뭐 공적 가치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구나.
0: 예.
1: 뭐 이런 식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조국 혁신당에서 비판하는 걸 보면 우리 당에 서운하게 했던 사람, 우리 당과 다퉜던 사람, 우리 당과 경쟁했던 사람, 우리를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 저런 사람을 저런 당직에 앉히는 게 말이 돼가 기준이에요. 이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가 그래요. 최근에 나왔던 그 어떤 JTBC 비판하는 사례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걸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너무 사사롭게 당을 운영하고 공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 아니냐 이 비판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0: 예. 사실 조국 대표는 이제 진보 지정의 레드팀을 자처하겠다. 쓴소리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각의 해석은 쓴소리가 아니라 일단 계속 민주당을 견제해서 존재감을 키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제가 보기에 이거 레드팀이 아니고요. 예. 레드라인을 넘었어요.
1: 레드카드.
2: 아, 레드라인을 넘었다니까. 이미 두 당은요. 예. 합당이든 연대든 이미 물 건너가고요. 총선 때 뭐라 했냐. 이현주 지역구에는 무조건 자기 공천한다.
0: 예.
2: 강덕구 지역구에도 신장식 사무실 냈습니다.
0: 예.
2: 제 말은 끝까지 충돌할 거고요. 저는 이 레드라인을 넘은 게 누구 책임이냐. 저는 이재명 민주당 책임으로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지지율 10% 떨어지면서 사면까지 해줬는데 배은망덕하다. 그런데 그 사면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면이고
0: 예.
2: 정치적으로 보면요. 조국은요. 세 번 도와주세요. 지민 비조람 도와줬죠. 대선 때 도와줬죠.
0: 예.
2: 그다음에 광역단체 지방선거 때 도와줬죠.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했어요. 김용남을 공천해서 3위로 만들었잖아요.
0: 예.
2: 누가 배은망덕한 겁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그 3면은 빼고.
0: 지금 말씀은 이제 조국 대표가 훨씬 억울할 수 있다. 이
2: 정치적으로는 세 분을 다 도와줬잖아. 지민비조, 예. 대선 단일화. 그런데 광역 지방선거 안 됐잖아. 그런데
0: 예.
2: 조국 죽이려고 김용남 공천했잖아요. 제 말은. 그건 저는 정청래 뜻이 아니고
0: 예.
2: 청와대 뜻으로 보기 때문에
0: 예.
2: 제 말은 그 조국 대표 입장이 이해가 되고
0: 서운할 만하다.
2: 이미 이제 레드팀 수준이 아니고 오늘 처음으로요. 법안 두 개를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두 개를 당론 반대합니다. 처음입니다. 앞으로 이게 전면전 들어갈 겁니다.
0: 전면전
3: 저는
0: 상당히 신나서 전면전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3: 너무 놀랐어요. 지민비조가 조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준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라라고 한 거는 조국 혁신당이 의석수를 받아가지고 비례의원밖에 안 냈으니까 받아가지고 안으로 원내를 입성하라는 뜻이었고 많이들 들어와셔서 같이 일을 하자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을 도와준 거지. 그게 어떻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도와주거나 대통령을 도와준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고 완전 거꾸로 인식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조국 혁신당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가 지금 빚을 졌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레드팀 자처한다는 말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레드팀은 실제로 다 옆에 그냥 정말로 그런 뭐 정말로 레드가 아닌 다른 쪽으로만 대통령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한 사람만 잔뜩 있을 때 정확하게 얘가 아닙니다라고 충원해 주시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지금은 민주당 내부에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들이 지금 되게 많고 절반 이상들이 지금 아니다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본인이 레드팀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리고 2025년도 9월에 조국혁신당의 그 조국 대표가 사면 받고 나자마자 나와서 한 말하고 지금 1년 딱 지났을 때 지금 하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형법학자로서 게다가 그분이 쓰신 그 글을 읽어보면

0: 의원을 자꾸 걸고 넘어지는데 김용남 의원을 평택에 공천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청래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또 그 상황에서 또 가림막하고 줄타기 하느라고 사실은 애매한테도 취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벌어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 정청래 대표한테 뭐라 그래야지. 왜 정청래 대표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또 이러고 행동합니까? 다 모순적이잖아요.
1: 김종인 최고위원님.
2: 저는 뭐 그 조국 대표가 얘기했던 2심에서 유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유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든가 아니면 뭐 공소 취소 이거 했다가 문제 생긴다라는 주장은 뭐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장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그 이전에 했던 주장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완전히 조작 기소니까 이거 가만 안 된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좀 정치적 상황이 달라지니까 거꾸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니 본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법학자잖아요. 법학 교수를 하신 분이 그렇게 그 이전 했던 일과 그 다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이 얘기가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 지민 비조는 사실은 제가 그 선거 출마해봐서 알아요. 실질적으로 지민 비조로 해서 민주당이 득을 많이 얻었어요.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그 공천 학살이니 이런 걸로 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1: 예.
2: 근데 2월 달에 그 조국당이 창당이 되고 그다음에 그 정권의 어떤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뺑 문제가 터지고 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합쳐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국당이 없었으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그렇게 많은 의석을 얻는데 도움이 됐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뭐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국 씨는 그런 생각할 조국 대표는 전 대표는 그런 생각하면서 뭐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나를 홀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예. 이후에 본인들이 계속 특권을 누려야 된다. 민주당으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이상하죠. 본인들은 12석이나 의석을 얻어갖고 이미 충분히 민주당 덕분에 그게 된 거잖아요. 예. 연동 비례대표제 덕분에.
0: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게 안 맞잖아요. 민주당 덕분에 연동형 비례제로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2: 그러니까 그런 그게 민주당의 비례제 도움이 때문에 아니라 조국당이 만들어졌는데 조국당이 네. 만들어짐으로 해서 민주당이 실질적인 선거에서 분위기가 바뀌는 거는 현장에서 느껴본 사람으로서는 아 그게 그 일리가 있었다.
0: 저도 2024년 뭐 총선에 나갔었어요. 저는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3: 네. 아니 근데 뭐 어쨌든 방금 김용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랑 왜 이렇게 뭐 입장이 다르냐 일관성이 없냐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두 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역사학자 중에 E.H. 카라고 있어요.
1: 예.
3: 그분이 이제 역사를 규정하기를 역사란 조와 국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3: 아 여기서 저는 이제 과거와
2: 현재가 아니라
3: 아니, 조가 과거고 국이 이제 현재인데
1: 예.
3: 이 그래가지고 이 조와 국의 어떤 끊임없는 대화 혹은 대결을 통해서 인터넷에 이제 문화유산인 조만 대장경이란 게 이제 편찬되기도 하잖아요.
1: 아.
3: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일관적이에요. 늘 자기 말을 뒤집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막 얘기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1: 잠시만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웃기려고 하신 거죠. 약간 눈치를 주셨어야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3: 아니 근데 진실이기도 하니까요.
1: 이치카의 네. 네. 역사란 무엇인가에는 역사란 조화 국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 얘기는 조국 대표의 발언은 조국 대표의 전 발언으로. 투쟁한다라는 예, 얘기군요.
3: 계속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0: 과거,
3: 거죠.
0: 자기의 과거와 싸운다는 네, 거예요.
3: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조국 그 원장께서는 좀 이제 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많은 공공선을 파괴해 놓은 게 그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뭔가 잘못해도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진영 결집 통해 가지고 갈등 뭐 대결 정치 이렇게 가는 게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결정적으로 조국 사태 때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3: 그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 국면에서 보면 보수도 잘못했을 때는 지지율 팍 깎이고 그다음에 예. 그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도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게 대선 득표율까지 이어집니다. 한 20%만 홍준표 당시 후보 지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어떤 탄핵 동맹이란 게 있었지 않습니까?
1: 예.
3: 근데 시간이 지나고 죄질이 훨씬 나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이 지표가 많이 바뀌어요. 막 비등비등하게 가거든요. 그 브릿지가 저는 조국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3: 아니 보수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기꺼이 물러나주기도 하고 정권도 내줬는데 니네들은 잘못했을 때 물러나거나 사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지지층 결집시켜가지고 막 시위하고 이렇게 해서 버티고 우기고 그렇게 예. 돌파하네?

0: 그러면 보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아, 사과하면 우리만 손해인 거네. 어. 우리만 수사받고 쟤네들은 뻔뻔하게 사과도 안 하네.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뭔가 자기네 진영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거나 뭔가 반성하거나 이러면 밀린다고 생각해서
1: 예.
0: 계속 극한 대치만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공공선을 파괴한 게 저는 조국 원장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만 민심의 평가를 받고 예. 평택에서 3등 했잖아요. 2등도 아니잖아요. 한동훈 의원 사례랑도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좀 정치 일선에선 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2: 퇴장에는 보수로 오세요.
0: 왜요?
2: 아, 보수로 와야 될 것 같아.
0: 두 번 탄핵당한 정당에 가고 싶지 않아요.
2: 예. 아, 위선적인 정당보다 낫지 뭐. 잘못하면 탄핵도 당하고.
1: 한기 대변
2: 계속 고집 피우는 위선 정당보다 낫지.
1: 예, 한기 대변인 얘기는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상식이 있어서 진영 논리만 앞세우지 않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매서운 민심을 두려워해서 후퇴하고 반성하고 했는데 이른바 2019년 조국 사태 이후로 그냥 우기고 밀고 나가는 게 이제는 상설화가 됐다.
0: 뉴노멀이 됐다. 보이지 않는 공공선을 파괴했고 지금 이렇게 과거와 입장이 다른 공소취소 이것도 본인 이익에 따라 본인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1: 예.
0: 정치가 그런 식으로 규범을 만드는 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댓글에는 이제 빛나는 반비리님이 하은기 저러다 자기 진영에서 욕 엄청 먹겠는데 라고 했고
0: 지금도 많이 먹고 있어서 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1: 바로 그 뒤에 신각정이라는 얘기도 역시 한기 대단하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단 조국당은 엄청 욕을 할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한동훈 의원하고 연대하고 함께 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당대표로 있는 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김종규 최고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2: 아니 근데 이유가 뭔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무슨 뭐 탄핵에서 무슨 한동훈이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1: 예.
2: 본인도 그때 18명의 그 계엄 해제할 때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게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팀 한동훈에 속해 있을 때는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의 친윤들을 공격하는 입장에 서서 쓰셨었잖아요.
1: 예.
2: 그리고 뭐 그 이전까지 따지고 본다면 이분 얘기 중에서 제일 빵 터진 건 그거예요. 한동훈이 보수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거기 보면 최강욱 의원 얘기 들어보면 이분 자기가 국회에 가봤더니 웬 판사, 파견 판사 하나가 그 안민석 의원 졸졸 쫓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 뭐야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그 대전시장 후보가 나오면 거기 그 자리에서 옮겨가면은 그 자리로 가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 사실이 아니면 펄펄 뛰면서 고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아니 우리 장동혁 대표라는 분은 진짜 보수였나?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다음에 친한 친윤계였다가 친한계였다가 다시 친윤계였다가 이렇게 계속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분이 지금 뭐 한동훈 난 절대로 내가 당대표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이유는 그거죠. 한동훈 들어오면 한동훈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내 자리가 위험해지잖아. 그리고 내가 바보 되잖아. 이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이 부분은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이
3: 아까 제가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레드라인을 건넜다 했잖아요.
1: 예.
3: 한동훈하고 장동혁도 레드라인을 넘어서 도저히 화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1: 예.
3: 근데 그 한동훈의 복당에 대해서는 뭐 가장 반대하는 게 정점식 원내대표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그다음에 안철수, 그다음에 나경원.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도 제가 뵀더니 복당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
1: 예.
3: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의힘의 대주주들이 한동훈 들어오면 아무래도 경쟁자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서 복당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1: 예.
3: 그리고 한동계는 아무리 봐도 공천에서 장동혁 대표가 대학살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봐요. 그리고 다음에 전당대회는
1: 장동혁계가 장동혁 당권파가 계속 국민의힘 당권을 가지고 갈 거다. 아니,
3: 상대가 없어요.
1: 상대가
3: 없어요. 아니 놀 사람 저는 거의 출마자가 없어요.
1: 예.
3: 장동혁 대표가 내년에 뭐 한 6, 7월에 전당대 한다. 김문수 후보 밖에 그 안 나오거든요. 누가 나와? 나경원도 안 나오고 안철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 말은 장동혁 연임되고 공천 학살 친한게 되면 아마 저는 한동훈 의원도 무소속도 안 되니까 정당 창당밖에 답이 없다.
1: 3당으로.
3: 그래서 저는 4당 체제로 조국당 민주당 예. 한동훈당 국민의힘 이렇게 아마 총선 갈 것 같아요.
1: 총선 갔다. 혹시 반론이나 의견을

0: 조영희 변호사님 하겠습니까? 아니면 김종혁 최고위원에게 양보할까요?
1: 김종혁 네, 최고위원님. 아우 명예인크세요.
2: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0: 서정 변호사님 오랫동안 얘기를 안 들으셨어요?
2: 레드 팀으로 이렇게 쉽게 강을 넘었다. 건너갔다라는 네. 얘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감정의 골도 너무 깊어지고 있고.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얘기했던 뭐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그 정점식 원내대표다라는 얘기는 뭐 저는 그거는 예. 뭐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얘기니까. 근데 뭐 우리 또 소정욱 변호사님이 약간의 어떤 그 과장을 섞어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0: 예.
2: 그 위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제대로 됐다면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있다면 아마 압도하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 지지율을 압도하고 있을 거예요.
0: 예.
2: 근데 못해요. 왜? 사람들이 야 이거 뭐 민주당 왜 이래? 대통령 뭐 이런 식이야? 야 그럼 국민의힘 얘네는 뭐지?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조건에서도 약간 그 제대로 압도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리더십의 문제인데
0: 예.
2: 장동혁 리더십의 문제죠. 저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결정적 결함이 있다. 올공 가갖고 무슨 예. 북한 애들 하듯이 여기다 어마어마하게 큰 꽃을 달고서 북치는
0: 꽃을 달았어요.
2: 저는 기절했어요.
0: 꽃 달고 북치기 쉽지 않은데
2: 네. 뭐 하는지
1: 예, 민주당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그 조국 원장과는 연대가 아니라 청산 대상이라고 한 것처럼
0: 예.
1: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연대 대상이 아니라 청산 대상이에요. 무슨 연대 얘기를 이렇게 한 게 되게 웃긴 거고
0: 예.
1: 저는 그냥 한동훈 의원이 선 굵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0: 그냥
1: 창당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0: 알겠습니다. 혹시 김종인 최원님 원하시면 그쪽 카메라는 40초 동안 꺼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최고위원님, 서정욱 변호사, 한기 대변인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0: 예, 오늘 두 번째 인터뷰 먼저 저희가 잠깐 준비한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 하나도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막상 마지막이 되니까 조금 떨리네요. 아, 제가 정말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왔는데 저는 천상 PD입니다. PD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좋은 방송을 꿈꾸겠습니다.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 반갑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잠시만 안녕.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수많은 분이 봤던 뉴스쇼의 주인 안방마님 김현정 앵커의 지난 1월에 마지막 방송에 얘기했는데요. 또 다른 방송을 좋은 방송을 꿈꾸겠습니다. 그 꿈을 다 준비해서 이제 시작했고 왔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현정 앵커입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예.
0: 잠시만요. 들어올 때막 아 하셨는데 지금 저 마지막 1월 2일 날 인터뷰 보고 다시 약간 울컥해지신 거예요?
6: 진짜 울컥해지네요.
0: 네.
6: 그리고 어떤 기분이냐면 지금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네. 설레기도 하고
0: 예.
6: 그 독립했다가 예. 본가에서 독립했다가 돈 벌러 갔다가
0: 예.
6: 명절에 고향집 돌아온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0: 예.
6: 만감이 교차하고
0: 예.
6: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0: 원래 이 자리 얼마를 하셨죠?
6: 횟수로 17년.
0: 횟수로 17년.
6: 17년. 와.
0: 저는 처음에 저한테 얘기 왔을 때 김현정 앵커님이 왜요? 그만큼 애착이 사실은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6: 예,
0: 그 생각도
6: 예.
0: 사실 했었죠. 네, 나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워낙 많이 사실 저도 그렇게 오래 하긴 힘들 것 같아요.
6: 오래 하셔야죠. 네. 아니 사실은 이제 뭐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그만두

0: 고 예. 이제 내려놔야 될 때가 됐다 해서 내려놨는데 지금 한 8, 9개월 동안 예. 온전한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1: 예.
0: 정말 많이 좋아지고 예. 정말 많이 회복하고 17년 동안 제가 누리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들 있잖아요. 어, 예를 들면은 새벽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1: 예.
0: 커피 한 잔 마시고
1: 예.
0: 어, 밥도 차려서 식구들 챙겨주고 예. 청소기도 돌리고 어, 설거지도 하고 예. 뉴스가 아니라 영화 드라마도 보고 아, 예. 뭐 이런 일상들. 예. 아, 새도 보고 산책도 보고 어. 산책도 하고 풀도 예. 보고 이런 일상을 누리면서 굉장히 값진 시간들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침 방송을 이제 그만두면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이게 일상이 되는 건가요?
0: 아, 예.
1: 그럼 저는 이제 조금 더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에. 근데 처음에 이제 여기가 스튜디오가 목동 CBS 스튜디오가 3층에 있고
0: 예.
1: 사무실 제작국 사무실은 2층에 있는데 사실 2층에서 초반에 많이 뵀었어요. 오다 가시다가 예, 얘기하고 예. 어떻게 잘 지내세요? 잘 돼가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얼굴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진짜로.
0: 고맙습니다.
1: 혹시 아침에 미용실 들렸다 오신 건 아니시죠?
0: 티가 좀 났나요?
1: 아니 근데 피부나 이런 게 훨씬 좋아지신 것 같아요.
0: 아니, 뉴스쇼 할 때도 어,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분 정도 화장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1: 예.
0: 2분 정말 이렇게 어,
1: 예.
0: 쉬는 시간에
1: 예.
0: 지금 오랜만에 우리 뉴스쇼 식구들 만난다고 예. 생각하니까
1: 예.
0: 그냥은 못 오겠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단장을 하고 왔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 아니 근데 좀 사실 이렇게 분장이나 화장을 안 하셔도 사무실에서 뵐 때도 최근에 이렇게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인사하셨잖아요.
0: 예, 맞아요.
1: 그때도 우리 표정이 참 좋아지셨다.
0: 아, 고맙습니다.
1: 라고
0: 고맙습니다.
1: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때 지친 표정들은 제가 다 떠안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0: 제가 뵐 때마다 저기서 마주치면 뵐 때마다 가서 토닥토닥 해드리잖아요. 네. 앵커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 마음을 아니까.
1: 어, 출연료 주니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 오늘 몇 가지 좀 아, 제가 이거 물어보려고요.
0: 네.
1: 아, 뉴스쇼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요.
0: 뉴스쇼 발음 아직도 정착 못하셨어요?
1: 뉴스쇼 하면 되죠.
0: 아, 그 제가 한번 붙잡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
1: 아, 네, 맞아요.
0: 뉴스에다가 쇼 받침을 붙여라. 뉴스쇼.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1: 아, 예.
0: 뉴스쇼.
1: 뉴스쇼. 비슷한 것 같은데.
0: 끝나고 나서 과외 시간 잠깐 가질까요? 한 5분 정도? 아,
1: 뉴스쇼. 뉴스, 알겠습니다.
0: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1: 저희 제작진들도 이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었대요. 열어놓고.
0: 고맙습니다.
1: 어,
0: 아, 열어놓고.
1: 어, 유튜브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 열어놓고. 저도 사실 예전에 뉴스연구소 꼭 매일 들었거든요.
0: 네.
1: 이때 요 멘트가 제일 기억나요.
0: 아.
1: 다시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오프닝 멘트.
0: 해볼까요?
1: 예.
0: 어, 오랜만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박성태의 뉴스쇼 2부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1: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열어 놓고
0: 출발합니다.
1: 출발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렇게 꼭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12까지만 해도 되죠. 네. 지금 PD가
0: 잘하시네요.
1: 빨리 토크로 들어가라고 계속 딴 얘기만 하고 있냐고 얘기하고 있어서. 예, 그동안 준비했던 거 어떤 겁니까?
0: 아, 그동안 준비했던 프로그램, 사실 아까 제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셨을 때 소소한 예. 일상, 평범한 일상의 삶을 누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 영상 편집 학원을 다녔어요.
1: 오.
0: 제가 뉴스쇼를 하면서 수년 전부터 좀 꿈꿔오던 어떤 방송이 있는데
1: 예.
0: 그러려면 영상을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1: 예.
0: 퇴근 후에 저녁 시간에 주 6시간씩
1: 어.
0: 버스 타고 전철 타고
1: 예.
0: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20, 30대와 함께 영상 편집을 어. 직접 배우러 다녔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항상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배웠어요.
1: 예.
0: 강사님 바로 앞에서
1: 예.
0: 질문하고 가장 느리고 가장 못하는 최연장자인데 가장 재밌어하는 사람.
1: 예. 보통 가장 연장자가 가장 맨 앞에 앉습니다.
0: 그렇게 배우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1: 예.
0: 이름은 김현정의 고수다.
1: 김현정의 고수다.
0: 예, 고수다라는 예.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제 프로그램을 듣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뭐 하나씩은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꿈꿔요.

0: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듣고 나면 귀를 씻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
1: 맞아요.
0: 많잖아요. 네,
1: 예.
0: 난무하잖아요. 그런
1: 예.
0: 속에서 야 김현정의 고수다 이 프로그램 듣고 나면 난 뭔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
1: 예.
0: 저 사람의 저걸 난 배웠어.
1: 예.
0: 이런 좀, 예,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꿈꿔왔고,
1: 예.
0: 김현정의 고수다가 그런 채널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잠깐 여시고요. 아,
1: 예.
0: 떠나지는 마시고요. 잠깐 여시고요.
1: 아, 괜찮아요.
0: 김현정의
1: 잠깐 떠나셔도 돼요.
0: 고수다를
1: 예.
0: 누르시고, 구독 버튼까지 예, 눌러주시면은 저를
1: 예.
0: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 한 15,000명 정도가 동시 접속을 하고 계신데,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열어서, 아,
0: 네.
1: 유튜브 창을 따로 열면 되죠?
0: 유튜브를 여셔야 됩니다.
1: 검색창, 그렇죠.
0: 유튜브로만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 정확히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새 탭을 열어서
0: 네.
1: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김현정의 고수다.
0: 고수다.
1: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이 중요합니다. 아, 이 프로그램이구나. 김현정 앵커가 하는 게이 프로그램이구나 하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0: 구독을 누르시면은
1: 예.
0: 저희가 지금 3일 됐거든요. 이제
1: 예.
0: 문연지만 3일 됐는데 거기서 빗속에 제가 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 예. 저도 봤어요.
0: 아, 보셨어요?
1: 예. 저도 봤어요. 지금 화면에 아 저희 댓글창에 저희 PD가
0: 예.
1: 김현정의 고수다 링크를 올려주셨습니다.
0: 아직 만 명도 안 됐습니다.
1: 지금
0: 예.
1: 15,000명이니까 여러분들 다 구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예,
1: 동접자가
0: 고맙습니다.
1: 15,000명이니까요. 네, 지금 첫 번째 고수를 만난 게
0: 맞아요. 예,
1: 러닝이죠.
0: 러닝.
1: 같이 뛰시더라고요.
0: 24년 차 러너시고요.
1: 예.
0: 서울의대 교수이신 정세희 교수님을
1: 예.
0: 저희가 첫 번째 고수로 모셨어요. 근데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를 몸이 안 좋아서 내려놓은 후에 그때
1: 예.
0: 재미있게 러닝을 막 시작하고 있을
1: 예.
0: 때쯤이었습니다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러닝도 그만뒀었거든요.
1: 어.
0: 그랬는데 8개월쯤 쉬면서 몸이 좀 회복되고 새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이때 달리기도 다시 해봐야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달리기도 시작하고 새 프로그램도 시작하고 아 그래서 첫 번째 고수도 그러면 달리는 고수를 모시자
1: 예.
0: 해서 모신 분이 정세희 교수였는데요. 그러면 그냥 밋밋하게 우리 앉아서 할게 아니라 나가서 달리시죠.
1: 예.
0: 해서 달렸던 건데 교수님과 달리면서 인터뷰를 할 때는 비가 안 왔거든요.
1: 예.
0: 근데 교수님 가시고 나서 제가 달리는 장면 하나 좀 찍겠습니다. 저희 제작진들에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1: 비가 왔어요.
0: 저쪽에서 정말 CG 같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라고요.
1: 아.
0: 그러면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멈추기가 싫은 거예요.
1: 예.
0: 내가 6바퀴를 돌겠다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멈출 순 없다 해서 그냥 비 오는데 막
1: 힘들어.
0: 달리는 그 장면을 담아서 저희 제작진 티저를
1: 티저
0: 만들어
1: 영상을 만드신
0: 놨더라고요.
1: 거예요? 6바퀴를 달린 거.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저 모습이에요. 안양천 운동장에서
0: 예.
1: 비를 맞으면서
0: 아,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1: 저렇게 6바퀴를 뛰신 거예요?
0: 저 지금 모습 보시면은 제가 러닝복 입고
1: 예.
0: 반바지 입고 막 뛰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댓글이
1: 어.
0: 달렸더라고요. 17년 동안 앉아 있는 제 모습만 보신 우리 꿀단지들이
1: 예.
0: 움직이는 김현정 처음 본다. 내지는 현정 누나 하반신 처음 봅니다. 뭐 이런 댓글.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1: 예.
0: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김현정입니다.
1: 움직이는 김현정입니다. 예. 아니,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요. 김준일 평론가랑 얘기하면서도 러닝 하신다고
0: 네.
1: 뉴스쇼에서 그 말씀을 종종 하셨던 걸 기억나요. 근데
0: 맞아요.
1: 조금 쉬었다가 이번에 쉬는 동안 좀 러닝을 하고 그래서 러닝 고수 얘기를 듣자.
0: 예.
1: 근데 같이 두 분이 뛰시면서 한 것도 제가 봤거든요.
0: 아, 그러셨어요?
1: 물론 뒤에는 좀 숨이 차서 하시긴
0: 많이
1: 하셨지만.
0: 숨차있죠?
1: 네. 근데 잘 뛰시더라고요.
0: 아,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그 정세희 교수님과의 첫 편은,
1: 예.
0: 아, 사실은 제가 뉴스쇼처럼 이제 큰 채널, 대형 채널, 제가 163만 명까지 모이시는 걸 보고
1: 예.
0: 갔으니까 정말 큰 채널에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지내다가 구독자 0인 채널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1: 예.
0: 때문에 이걸 과연 첫 편을 올린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까?
1: 예.
0: 사실은 좀 설레고 긴장되고 업로드하기 전날 한숨도 못 잤어요.
1: 예.
0: 그랬는데 정세희 교수 편 1편이 올라갔는데 무려 지금 조회수가 30만이
1: 30만.
0: 돼서
1: 와우.
0: 정말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꿀단지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1: 예. 아니, 제가 그

0: 어제 봤을 때 17만이었는데 30만이 됐군요. 그래서 또.
1: 예, 네, 그렇습니다.
0: 역시 김현정 앵커가 뭘 하셨다니까. 그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재밌었어요.
1: 예, 네, 감사합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운동화를 사놓고 잘 안 뛰었었거든요. 근데 그 고수다를 보고
1: 뛰세요.
0: 뛰어야겠다.
1: 아, 뛰세요.
0: 라는 생각이 그래서 아마 추석 지나고 뛸 것 같아요.
1: 아, 같이 뛰실래요? 아니요, 안양천에서?
0: 그거,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1: 6시 반?
0: 아니, 제가 따로 뛸게요.
1: 제가 따로 이렇게 뛰겠습니다. 피해 가시네.
0: 아니, 저도 그러면 방송에, 저도 방송 쪽으로 있었으니까 아까 그 영상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뛰는 영상?
2: 저기 김현정의 고수다에 네. 들어가시면
0: 일단 여기까지 올려놨습니다만. 앞서 옆으로 보면 어디 도망가는 모습 같기도 하고 이것만 보면 어디 도망가는 거예요. 빗속에서.
2: 자세가 좋진 않아요.
0: 네, 아유, 엄청 쫓아오네. 근데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네. 아, 이 기분이 느껴져요. 근데 이제 영상 편집 배우신다니까 방금 활짝 웃는 모습 밑에서 이렇게 부감으로 좀 잡으면 아 밑에서 이렇게 잡으면 네. 좀 더 웅장해 보이는
1: 네. 네 알겠습니다.
0: 아, 웃기려고 한 겁니다.
1: 촬영 감독 이렇게 잘 전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0: 예, 예. 재밌어. 지금 방송 중에
1: 웃기시네요.
0: 네. 웃기려고 태어났어요. 근데 가끔 안 웃겨서 그렇죠. 방송 중에 구독자가 12,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구독자가 감사합니다. 늘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잠깐 이 채널을 떠나시더라도 김현정의 고수다에 가서 구독을 누르고 돌아오시면 예. 큰 힘이 되겠습니다.
0: 그럼요. 잠깐 나갔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지금 뭐 김수현님, 김현정 앵커님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도 너무 이뻐지셨네요. 라고 의견도 주셨고요.
1: 고맙습니다.
0: 예. 티저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반응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1: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움직이는 김현정 처음 본다 이런 예. 거고요. 그건 재밌는 댓글이었고 그거 말고도 저 사실은 댓글 읽다가 운 건 처음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와,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힘내세요. 이런 말씀 적어주시는데 그냥 한마디 적어주신 그 한마디가 예. 저에게는 어찌나 큰 힘이 됐는지 그 전날 제가 한숨도 못 잤다 그랬잖아요. 예. 그 한숨도 못 잤던 제가 그 다음날도 한숨도 못 잘 만큼 그때 너무 기뻐서.
0: 너무 고맙고 기뻐서.
1: 너무 고맙고 기뻐서. 예. 예. 그랬습니다.
0: 아, 그런 또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힘이 되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저는 사실 그 이영광 기자가 페이스북 예. 올린 걸 보고 아 김현정 앵커님 시작하셨구나 하고 들어갔거든요.
1: 아 올리신 네. 분이 계시군요.
0: 네.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고 저는 이제 같이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걸 느끼냐면 아 내용이 일단 좋다. 아. 편집도 재밌게 잘 됐고 사실 방송이 아시겠지만 저런 뛰는 걸 잡으려면 카메라도 여러 대가 필요하고.
1: 저는요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영상은 처음이잖아요. 네. 라디오 뭐 댓글 쇼도 하고 유튜브로 김현정 씨 했습니다만 이거는 보이는 라디오 네. 이제 이런 차원이니까 본격적인 촬영 편집을 하는 영상은 처음 예. 찍어본 건데 그렇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0: 그래서 방송사가 힘들어요.
1: 그러니까요. 37분 뭐 40분짜리 영상 하나를 찍는데 며칠을 밤을 새고 저희 후배들 집에도 못 가고 예. 뭐 이러면서 찍었는데 그래서인지 찍고 난 그 작품을 저는 10번도 넘게 봤거든요.
0: 아, 예.
1: 그래서 약간 한땀 간의 수공업처럼 이렇게 빚어낸 작품들, 예. 컨텐츠들 정말 꽉꽉 눌러 담았어요. 정말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봐주시고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각 분야의 고수들이신데 그게 뭐 대단한 분들만 모시는 예. 게 아니고요. 저는 자기 분야에서 철학을 가지고 쭉 살아오신 분들은 다 고수시라고 생각합니다. 뭐 건강 고수뿐만 아니라 교육 고수, 문화 고수, 경제 고수,
0: 예.
1: 때를 잘 미시면 세신 고수, 예. 차정비를 잘하시면 정비 고수, 예. 밥을 잘 지으시면 밥 짓는 고수. 이 고수분들의 인사이트, 삶의 팁, 그것들을 제가 찾아낼 겁니다.
0: 예.
1: 듣고 나시면, 보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뭔가 하나 가지고 가실 수 있게 그런 프로 만들겠습니다.
0: 정세희 교수님의 뛰는 이 러닝했던 고수다에서도 아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게 있었구나.
1: 뭐 잘못 뛰셨어요 여태까지?
0: 그 걷는 것과 뛰는 거 요거 한 부분은 제가 약간 편견이 있던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뛰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이트로 저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
1: 맞아요.
0: 그런 게 있더라고요.
1: 맞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건강한 프로그램입니다.
0: 건강한 프로그램. 1회가 러닝이고 네. 2회는
1: 2회는 IT 고수 김덕진 소장과 함께 수능을 제가 AI 안경을 쓰고 직접 쳐 봤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라

0: 제가 직접 실험도 합니다. 그래서 AI 안경을 쓰고 수능 시험을 쳐보는 거였는데 네. 굉장히 많은 보도들에서 AI 안경만 쓰면 마치 모든 시험을 그냥 척척 푸는 것처럼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반전의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교육부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1: 예.
0: 수능의 대책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또 하다 보니까 뉴스쇼 비슷하게
1: 예.
0: 전화를 또 걸게 되더라고요. 예. 답변까지 듣는 그 영상은 어제 밤에 업로드했습니다.
1: 사실 다가올 문제들, 난제들을 미리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보는 그런 게 되겠군요.
0: 맞습니다.
1: 기대가 많습니다. 사실은. 뭐 계란 후라이를 잘 만드는 고수 이분들한테 또 배울 게 있을 수도 있는
0: 그럼요.
1: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다 배울 게 뭐 당구 고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0: 그럼요.
1: 저는 정말 많은 사실 방송하시는 분들이 제일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지금 김현정 앵커님이 하신 그런 인터뷰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0: 맞습니다.
1: 네. 사실 하면서도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본인도.
0: 많이 배우죠.
1: 예.
0: 정말 많이 배우고요. 지금 뭐 몇 편 찍어놓은 것들을 편집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그러니까 며칠 밤을 세워서 고생하고 나서 뿌듯해지는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뭔가를 드렸구나라는 그 느낌. 그게
1: 그렇죠.
0: 너무나 보람됩니다.
1: 예. 네.
0: 박 앵커님은 좀 어떠세요? 근데 요즘?
1: 저요?
0: 네.
1: 저는 이제... 루틴하게 하고 있죠. 루틴하게.
0: 아, 왜 갑자기 더듬으세요?
1: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0: 네.
1: 밥 먹고.
0: 네,
1: 뉴스 사실 밤에 저는 뉴스를 주로 다 봐요.
0: 어.
1: 왜냐면 아침에 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1시 뭐 이쯤 자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뉴스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0: 예.
1: 아침에는 이제 제목과 좀 더 디테일한 부분만 살펴보죠. 근데 그리고 방송 끝나면 좀 놀다가
0: 좀 쉬시고. 네, 낮잠을 조금 주무시는 것도 좋아요.
1: 네.
0: 워낙 일찍 일어나니까
1: 예.
0: 낮에 한 15분만 자도 굉장히 머리가 좋아집니다.
1: 아, 15분만 자도 돼요?
0: 출연해집니다.
1: 전 1시간 정도.
0: 아 주무시는구나.
1: 아, 15분만 자도 돼요? 줄이겠습니다. 15분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아니, 사실은 박 앵커님을 멀리서 보면서
1: 예.
0: 안쓰럽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고
1: 예.
0: 살도 많이 빠지셨잖아요.
1: 아 이건 저녁 약속이 대폭 줄어서 예,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전 만족해요. 저녁 약속 줄은 거에 대해서는.
0: 그렇습니다. 또 응원합니다.
1: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일단 그 제가 좀 여쭤보면 저는 그걸 느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워야 된다고 보는데 김현정 앵커님의 이 텐션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구나.
0: 아 텐션.
1: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과 그리고 인터뷰에 바로 얘기를 잘 끌어낼 수 있게 하는 텐션들.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 압도적입니다. 저는 손석희 앵커한테 너무 점잖은 것만 배워가지고.
0: 아니 좀 타고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텐션은 네. 그러니까 기운이 없다가도 온에어 불이 들어오면은 막 이렇게 솟구쳐오르는 에너지 같은 게 좀 있어요.
1: 예, 뭐 펌프 같은 거 예.
0: 아, 이런 식이시군요.
1: 예, 저 잘못 배웠어요.
0: 아, 너무 재밌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다 인터뷰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을 편하게 사실 만들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 이거는 기술도 아니고 사실은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성품이나 여러 가지가.
0: 저는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는데
1: 예.
0: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는 천상 인터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1: 예.
0: 인터뷰 사실은 지금 인터뷰이로 나와서 좀 어색한데요. 인터뷰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어는 인터뷰이가 마음속에 있는 걸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사람. 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말씀하시기 편하게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다 끌어내기 편하게 얼쑤 박수 쳐드리고 장구도 쳐드리는 그 역할이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불이 들어오면 힘을 냅니다.
1: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꿀단지 여러분들에게 반갑게 한 말씀 주시죠.
0: 네 여러분. 아, 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너무 그리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고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시 김현정의 고수다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인사이트를 우리 삶의 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개장 축하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6시
1: 예.
0: 반에 고수다 채널 김현정의 고수다 채널로 여러분 많이 놀러와 주시면 거기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 다 풀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지금 못다한 얘기는 제가 유튜브로 조금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1: 괜찮죠. 네. 오늘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3: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한.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9: 슈가버블,
8: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7: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로 잠깐 이어가겠습니다.
4: CBS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정혁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6: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시면서
5: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7: 그때 거기에 계신

0: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나 아이가 84시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룡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룡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1: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소리내어 웃어라. 먹고 마시고 흥겨워해라. 순간에 충실해라. 삶은 계속된다.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별 수 있나. 여기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다. 로맨틱 코미디 작가 노라 에프런의 에세이집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중심으로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제주도와 강원 동해안, 강원 산간에는 오늘 5에서 20mm의 비가 간간히 내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침 공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기온도 조금씩 떨어지지만 습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서울 23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지며 대구가 27도, 대전, 부산 28도, 춘천 29도, 전주 3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내륙 지방은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 강원 산간 지역은 주말 동안 강한 바람과 함께 비 예보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8: 고향 등예시.
9: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9: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9: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1: 콤비타 마누카 꿀.
1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